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재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드리던 연기 입간 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예. 철로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예.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예. 한 분이 순천자라고 예.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예. 이 약을

0: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새 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예?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로백성들이 쓸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근내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제약공장, 뚱어어조, 뚱어어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 산동에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조 하는데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뚱어어조 제약 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 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나 근내보신환에 대해 좀 문의하자고 그럽니다.
0: 네.
2: 어찌나 난내 동안은 나올 수도 있고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 미경색도 있고
0: 네.
2: 그리고 소변이 작습니다.
0: 네.
2: 그냥 작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문의합니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적 빙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많이 감퇴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예, 소변 자수품을
0: 네.
2: 개설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거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다공증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잘 알았습니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 건네버스 안에서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정도마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을 만들었습니다. 예?
0: 예, 뚱어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 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 공장.
3: 예, 지금 선생님 또 예. 그러면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있는데 오늘 다달 받았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으로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겠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구성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곰팥이가
4: 그렇구나. 예, 그러면 우리 한 조금 천이 조금 써서 예, 잡사 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 같은 기억력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셔. 오늘 대단하십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혼팥에서 만들어 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0: 하면은 곰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예 진우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1: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저는 사업에 대한 답을 봅니다.
0: 네.
2: 유생병에 대해 걸리고자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0: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곰팥입니다. 예. 곰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저절고 이게 다 곰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곰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1: 네.
2: 그래서 받아 쓰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생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곰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곰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곰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곰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 예,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곰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억력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곰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선시. 곰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곰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품이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골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요, 주간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곰팥을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곰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곰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난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 거정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김, 진잉

0: 아,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행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행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녹용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저쪽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빠, 심장이 나빠, 폐 나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어조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조직 위축거 중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소화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랑과 닮지 않았나요? 최근 작사 유춘섭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나는 해바라기 이 가요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겠죠? 해바라기처럼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랑 함께 느껴보시죠.

해바라기의 열정적인 사랑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 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볼까요? 조창령 작사, 김동인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고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그리움과 정겨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울려 퍼질 노래입니다. 잠시 눈 감고 당신의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하늘 아래 연변의 들판은 넓고 아름답습니다. 날 따라 멋지게 변해가는 연변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자호감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요. 아래에 김등만 작사, 남리릉 작곡의 도명일, 전혜성 가수가 부른 날에 치는 연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웃고 울던 옛 친구들이죠. 지금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그리운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최금단 작사 정예성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생각나는 친구에게 인사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겐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자리한 편히 쉴 수 있는 그것이죠. 허도 작사 김경애 작곡의 박홍철 가수가 부른 마음의 고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초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경만 작사, 오영란 작곡의 박초월 가수가 부른 초심으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심, 지금도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부안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에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선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국약 붕수빵이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6세트에는 직접 6세트를 더 드립니다. 한 세트라는 거는 두 가지 약 조합이기 때문에 약과글로 두 곽이 갑니다. 큰 곽으로 두 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약이 엄청 푸짐합니다. 예, 그래서 6세트에 6세트 더 드릴까는 12세트 가게 되죠. 그러면 약과글로 따지게 되면 24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8달 복용할 양입니다. 네, 기본상 이 활동에 참가하면 다 됩니다. 그럼 9세트에는 11세트를 더 드리고 12세트부터는 우리 침구가 따라갑니다. 12세트에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침구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침구 환자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인정합니다. 맞아 보일까나 알긴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침구는 다른 데처럼 그래서 어디 아파서 그래서 거기만 놔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병 치료할 때 그렇습니다. 한 가지 병에 대한 침구만 해서 안 됩니다. 그 병을 치료할 때 다른 경락을 다 같이 열어주게 되면 예, 효과 더 빨리 볼 수 있고 약이가 흡수가 또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 우리 붕수빵은 예, 순시치료법에 따라서 나온 과학적으로 나온 이런 약이기 때문에 순시치료법이란 게 뭔가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그 시간에 따라서 약이 딱딱 수여되는 거 보충해 줍니다. 이러는 거나 예, 여러 가지 이런 골다공증도 비롯해서 이런 그 심뇌혈관 질병 이런 질병들이 같이 치료되는 게죠. 예. 그래서 침구가 따라가면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린데는 또 침 맞을 때 잘로 다 모셔다 드린다. 어제도 제가 침 놔주면서 우리 환자분들이 다 탐복하는 게 뭔가 여기처럼 제 집 가족처럼 생각하고 제 집 부모처럼 생각하고 잘로 다 모셔드리는 데는 우린 데밖에 없다 이랍니다. 예, 그리고 또 침도 열심히 놔드리고 예, 그래서 우린 데 환자분들은 와서는 점점 좋아지거나 서로 자기 좋아진 거 얘기를 하고 웃고 떠들고 한집 식구처럼 이래 지내고 왔거나 예?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예, 자기도 이런 데 처음 봤다며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와가지고 먹먹해서 이랬는데 거기에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너무 좋죠. 서로 농담도 하고 예? 그러니까 사람의 농담이라 하는 것도 웃고 떠들고 하는 것도 예? 뭐 신체가 건강해서야 뭐 그것도 웃을 맥도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문전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예약하시는 앞에 10명 환자분들한테 또 혈배강에서 나온 심뇌첩 드립니다. 5곽 드립니다. 한 곽이가 한 달치입니다. 안에 30장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뇌첩은 거기다 약곽에다 직접 썼습니다. 관심병, 신저통, 고혈압, 고혈지, 그다음에 중풍, 반신불수, 뇌경색 예, 이런 질병이 보조적으로 치료한다고 딱 써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장뇌통하고 성님 1호방 이거 다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어떤 데서 이래 치료받고 오히려 효과를 못 보고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제프혈압 왔댔거나 그리고 요추간판 탈출 점점 더 심해지거나 막 그 원래는 걸어댕겼는데 치료를 받은 다음에 완전 물앉아가지고서 위생실도 막 개댕길 정도로 됐다 예,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뭐 무릎관절을 아파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예, 이런 분들 또 뇌실금 생긴 분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분들이 자꾸 이런 구분기를 걷지 말고 저한테 이래 전화 오게 되면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왜서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가 점점 더 심해지는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 환자분들이 이렇게 피해를 받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꼭 그 진단 제대로 받고 그리고 선택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880018번에 전화치게 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순시치료법 보게 되면 예,

0: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혈관을 잘 통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관이 통하자면 일단 우리 마목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마목을 해결하자면 꼭 혈관이 잘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약 풍습방 이 조합은 신속히 우리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이 독소 쓰레기 이런 것들을 빨리 청결해 내가고 그 다음 피를 맑게 해주고 혈관을 나른하게 해주면서 탄력을 회복해주고 인체의 이런 혈류량 속도를 촉진시켜주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면서 전신의 이런 혈액 산소 공급 통로를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혈액 통로가 잘 통하고 그 다음에 혈관이 회복되고 탄력이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빼곡빼곡한 이런 신경망이가 혈액하고 산소 공급을 함으로써 이런 사람이 건강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목을 해결해 주자면 일단 경락이 통해야 됩니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경락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사람밖에 경락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경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락이라는 거는 우리 음량을 놓고 말한다 할 때 경락은 양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보일 수 있는 건 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 우리 사진 찍어서 나타나는 거 이런 건 몽땅 음에 속하는 겁니다. 경락은 나타납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저는 허리 다리가 아파가지고 벌벌 기어다녔습니다.
0: 네.
2: 그리고 항상 저희 뭔가 밤에는 다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허리 아파. 다닐 수도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아주 나빠졌습니다. 걸지도 못하고 그래 영 곤란을 받고 있고
0: 예.
2: 그러다 그래 이 풍수방
1: 네.
2: 그다음부터
0: 예.
2: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어머님은 풍습방하고 혈배관 같이 쓰는 부위지 않습니까? 예.
2: 예, 두 가지 같이.
0: 네, 많이 좋아졌죠. 예.
2: 예, 많이 좋아졌죠.
0: 예, 예, 예.
2: 거기다 친구 거다 결합하다니까, 예.
0: 응.
2: 얼마나 좋은지 정말 듣거야 합니다.
0: 허리도 예. 옛날보다 많이 펴졌습니다.
2: 예, 펴졌습니다, 지금은.
0: 예, 예, 예. 그럼 집행이 예, 버릴 수 있죠, 예.
2: 예. 그래서, 예, 너무도 좋으니까.
0: 네.
2: 이 양, 우리, 아바에는 또, 예.
0: 네. 저기. 파킨슨이죠, 아바에는.
2: 예, 파킨슨.
0: 예, 예. 막 떨고, 예. 막 숟가락도 날아나죠, 예.
2: 예, 박숟가락도 어디 갈아나는지 몰랐댔습니다.
0: 네.
2: 아바에도 지금 많이 좋아지고.
0: 많이 좋아지고. 옛날보다 덜 떨죠, 예.
2: 예. 둘 다, 예. 둘 다 이렇게 좋으니까. 이 양이 아주 정말 특허약입니다.
0: 특허약 맞습니다. 예.
2: 예.
0: 그리고
2: 여러 가지 면허도 다 좋아졌습니다. 밥도 잘 먹지, 잠도 잘 자지.
0: 예, 예.
2: 뭐 말할 수 없었다. 눈도 좋아지고. 예. 그 이 약을 또 많이 주문해가지고 그날 네. 앞으로도 먹을 예상입니다.
0: 아, 이분이 무대 활동 얼마나 좋습니까? 예.
2: 예.
0: 오늘이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이 혈배강에서 나온 심리 처부 다섯 달치 다섯 곽을 거저 증송해 드립니다. 예.
2: 아유.
0: 예. 예.
2: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약에 대해서 아주 이 특허야 이 약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있을
0: 텐데. 아, 없죠. 예.
2: 그러니까 둘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흥얼거리면 노래라면 됩니다.
0: 아, 그렇게 좋아질 거는
2: 예.
0: 거지.
2: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예수
0: 네. 예. 건강하세요.
2: 맞아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3: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말씀 예. 주세요. 예.
3: 저는 저도 예, 이제 방송 들으니까 어쩌면 아주머니께서 지금 풍습방과 혈배관 같이 쓰고 있을 효과를 많이 봤다고 얘기하는데
0: 네.
3: 나도 그 예의가 아닙니다.
0: 네.
3: 이 약을 쓰고 있을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본래 나도 이렇게 풍습병이라는 진단 받은 지도 정말 7, 8년이 넘습니다.
0: 네.
3: 관절마다 다 부상하고

0: 손가락만 있는 똥똥 불어나서 예, 정말 주방에서 일하다 뭐 그 무슨 고통은 더 어디다 말할 수 없고 그랬댔습니다.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저기나 항상 일 좀 하다 뭐 뒷잔들이 켜고 참을 게 한 것 같고 이래고 그 다음에 병피증도 심하고 소화도 잘나야 되고 할까에 정말 힘겨울 때가 영 많았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랬던 것이 있어요. 이하고 숨이 붙으니 손 놀림도 좋고
1: 네, 유연해졌죠.
0: 좋고. 그 다음에 그 애나든 변비증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1: 변비 해결됩니다. 여기 초라이프스라는 약제를 네. 받기 때문에 네.
0: 이게 소화도 잘 되고 하니까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난단 말입니다.
1: 네.
0: 정말 그런 데다가 또 예 선생님이 저기나 친구료법으로서 전신 겨울이 해주니까 이
1: 네.
0: 중이들은 정말 겨울이가 우위주제니까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능 회복해주는 게 중요해요.
0: 예. 예. 그러니까 다른 병들도 예 정말 있던 게 다 물러간단 말입니다.
1: 그렇지.
0: 그러니까 정말 힘이 나이 바깥 구경도 잘할 수 있고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보던 게 놀랍니다.
1: 네.
0: 뭐야니 댕기지도 못하고 이래던 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이래니까 우리도 좋다고 예.
1: 네.
0: 영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내 이렇게 효과 좋은 거 오늘은 선생님께 알리자고 소리 전화를 한 겁니다.
1: 네. 네. 잘하셨습니다.
0: 네, 그래. 예.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1: 네.
0: 약쓰던 바에니 계속 써서 예. 정말 한 날에 3,000보, 4,000보씩 걸어다니는 거에 견지라고 예. 더 좀 힘내보자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1: 생각 잘하셨습니다.
0: 정말 고맙습니다.
1: 예. 예.
0: 좋은 약 가져다 써서
1: 예,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1: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예,
3: 나도 북방 쓰고 있습니다. 여러 달 썼습니다. 그런데 나는 북수불 어디 좀 수한제 없이 아팠습니다. 관절이 모두.
1: 네.
3: 이 북수방 쓰니까 여러 달 쓰니까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네.
3: 그래서 있으면 손 가락 마디도 아프고 좀 추고 그 견추고 수한테 없이 아팠습니다. 요추구에.
1: 네.
3: 그런데 이 부스빵 먹으니까 그 전보다 좀 많이 동태에 덜했어가지고 장볼라라 못 다니던 게 장볼라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선생님이 친구를 결합하니까 효과 더 좋습니다.
1: 더 좋지.
3: 네, 그래서 이 앞으로도 이 부스빵 계속 먹을 예정입니다.
1: 좋죠, 예, 예. 네, 건강하세요.
3: 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리고 국약 부스빵 조합은 예, 직접 우리 이 마목병의 근원을 해결해 줍니다. 특히 근원이란 게 뭔가 신경세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경세포가 일단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때는 외상을 입었거나 이 외상을 입었다는 게 여기 몇 개념이 많습니다. 수술을 잘못 받았댔거나 개체물 어디에 자사고 났댔거나 이게 다 외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무슨 물건을 들다가서리 허리를 삐끗했거나 다 외상입니다. 또 외상 또 뭔가 격소를 씩 있었거나 특히 우리 분비주사를 맞게 되면 로인 분들은 이 뼈세포가 셀로 자라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분비주사에 당해 못 냅니다. 분비주사라는 기실은 그 격소입니다. 예, 격소하고 진통제가 한 대 들어갔죠. 예. 그래서 젊은 분들은 괜찮은데 연세 많은 분들은 진량 분비를 아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인해가지고 이런 외상을 입어가지고서 신경세포가 많이 손상받은 거 그래서 잠자고 있는 이런 신경세포를 격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화이스된 이런 신경을 움직이게 하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신경망 이것을 건립해주는 게 이것이 우리 특점이죠. 이래야 우리 신경전달이 제대로 되면서 전신에 이런 경락기가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 특히 우리 환자분들이 뇌혈전이라 맞거나 그 다음에 중풍 반신불수 왔거나 그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기 좀 바빠하거나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이 풍습방 써줘야 되죠. 그리고 아까도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이 파킨슨 증상 기실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셔. 파킨슨이라는 게 딱 뭐 신경계통 질병이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꾸 떠옵니까? 자꾸 추울 때 떠는 게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가? 몸속 깊은 곳에 한기 꽉 들어찼기 때문에 뜬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거슬러는 바람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건 몽땅 바람에 속하는 겁니다. 내설로 공지를 못하는 게죠. 이래가지고 설이 나타난 증상이고 한 방면에는 우리 이 뭐 파킨슨도 좋고 뇌경색도 좋고 뇌위축도 좋고 기실은 중에는 이게 다 한계계통의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적으로 우리 신경거김에 이런 나쁜 물질들 뭐 한기도 좋고 가래도 좋고 예 이런 것들이 자꾸 끼면서 전달이가 정확하게 전달 정상적으로 전달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알아둬야 될 게 뭔가 어떤 게 깊은 곳에 한기를 없앨 수 있는 약재 없는가 기술 있습니다. 이거는 선농번초징에 딱 썼습니다. 우리 선농번초징 265번째 약이가 우토란 약입니다. 우리 여기 약재에 촨우토, 좌우토 들어갔습니다. 사천에 우토하고 자 좌우 예, 이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 우토는 선농번초징에서 뭐라는가 시선중심이랍니다. 그러니까 곰팥이를 씻어내는 중심이다. 이런 게죠. 시선 중심. 우리 병원에 가면 무슨 걸로 시선합니까? 곰팥이 선수해져 와서 뇌독증이 온 다음에 뭐 합니까? 그 투석하죠. 그게 시선이죠. 기실은 우리 중의각도에서는 시선인 것이 아니라 기실은 심장의 갈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더러운 피. 이 곰팥의 더러운 피가 심장을 가게 되면 심장이 잘못되는 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목적은 심장에 좋은 피가 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풍습성 관절염 이런 진통약들을 대량적으로 쓰거나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꼭 씻어내야 됩니다. 곰팥이 사이즈가 온다고 뜻입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풍습방약을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2: 예, 저는 풍습관절이 너무 심하고 허리 협착증까지 와 됐습니다.
0: 네.
2: 친구도 댕기며, 어딜 댕기면서 북경기 사고, 무슨, 그 다음에 연기에서 또 불침도 맞아보고 효과를 보지 못하고서는 허리 너무 아프고, 다리 울어들고 해서 선생님이 풍습방약을 설명하시는 거 듣고서는 이 약을 선택했었는데,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네.
2: 예. 다리 오려드는 것도 낫고 이 약 쓰니까 나 위도 더 좋아졌습니다.
0: 네.
2: 그리고 몸도 이 약 쓰니까 많이 가벼워지고 예. 그리고 선생님 찾아가서 이 친구를 같이 기립해서 썼는데 지금 관절하고 허리 많이 나서서 마음대로 어디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0: 네.
2: 선생님 친구를 받으니까 나 효과를 엄청 많습니다.
0: 네. 빠릅니다. 친구가 빠릅니다.
2: 네. 선생님이 친구를 어찌 잘 하시는지, 그래서 딱딱 그 아픈 부위마다, 그거는 회를 따라다니면서는 지금 맞으니까, 어디나 다 놔주니까, 나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네.
2: 그리고, 예, 위에도 저기 있었는데, 그 저기 같은 것도 다 없어지고 했습니다.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네, 계속 쓰겠습니다.
0: 네.
2: 네, 선생님 예. 수고하세요.
0: 네,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그래서 여기에서 뒤풍습성 관절이라고 하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유일한 이런 약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상에서 이 약이 없게 되면 뒤풍습성 관절을 치료 못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라는 거는 좌우토 이거는 그 풀이란 좌우죠. 좌우토 이거는 구상크에만 있습니다. 구상크라는 게 뭔가 뭐 이 뼈가 끊어졌거나 이걸 있어주는데 좌우토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예, 까이를 썼을 때 없습니다. 우리 어떤 환자들이 그런 환자를 제가 봤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뼈가 끊어진 거 제 위치를 찾아줘가지고서 칼슘을 대량적으로 막 1500mg씩 매일마다 보충해준 게 그게 익히기 켜는 마지막에 곰팡이 결석이 꽉 들어찼습니다. 예.

0: 때문에 이 까이가 그거 뭐 뼈를 이서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꼭 뭐 해줘야 되는가? 뼈 속에 이런 골수를 보충해주고 그리고 또 뼈 속에 이런 한끼 낀 거 몽땅 끄집어내가야 됩니다. 이래야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작가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선 중심이라는 게 뭔가? 기실은 이 우토란 게 곰팡이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보다도 이 심장, 심장결을 이것을 만들어준다 그 뜻입니다. 특즉 다시 말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암세포란 게 많습니다. 무슨 뭐 직장암도 있고 뭐 코암도 있고 어디나 다 암 있죠. 그러나 유일하게 한 곳은 암이란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디인가? 심장입니다. 이제까지 심장암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심장이란 거 암이란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다른 데는 다 암이 생긴데 심장에 암이 없는가? 심장은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뛰죠. 통계 이야기 되면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루에 심장 10만 번씩 뜁니다. 그럼 10만 번 뛸 때 이 발동기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오래 뛸수록 어떻습니까? 거기면 열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쓴 곳일수록 거기면 암세포란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열이 쓴 곳일수록 혈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외부의 이런 치료를 받고 특히 이런 서약을 대량적으로 쓰거나 모든 서약은 찬성질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찬성질됐는가 안 됐는가 이건 제 말만 믿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 약을 먹음으로써 손발이 점점 차가워진다. 그 차가운 것이 어서는 그 다리 그짝거지 무릎 관절까지 막 올라온다. 이래게 되면 내 이 약은 무조건 찬성질된 약입니다. 그리고 혀를 내밀게 되면 알깁니다. 혀가 띠두서란 게 생깁니다. 혀에다 지도를 그려낸 것처럼 혀가 푹푹 배에 들어가고 이게 몽땅 찬성질된 약을 써서 열이가 싹 올라와서 혀를 싹 잘못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런 심장 열이가 점점 없어질수록 심장 맥이 없습니다. 맥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 공감이 생각하죠. 전신에다 피를 보내주는 것이 몽땅 따따사다 할 때 그러면 심장처럼 심장 환경처럼 따따사다 할 때 절대 암이란 게 아닙니다. 특히 이런 결절도 그렇고 낭중도 그렇고 이런 거 떼내 쓸데없습니다. 환경 바꿔주지 않은 이상 계속 생깁니다. 예, 뭐 위시로 주창시로 몽땅 그겁니다. 한길 인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길을 내보내서 하면 꼭 이 우토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토는 무슨 원리로 이렇게 하는가? 지금 우토는 우리 명문혈흘로 들어가는 유일한 이런 약재입니다. 명문혈이란 건 말 그대로 사람이 생명의 문이다 이 뜻입니다. 어디면 있는가? 요추 두 번째 마디 아래에 있습니다. 거기 명문혈입니다. 우리 환자마다 통일로 제가 침 넣을 때 거기는 무조건 찌릅니다. 그 다음에 옆팔로 이랄 우춘 양쪽으로 이래 나가게 되면 그거는 곰팡이의 신위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무조건 침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기를 회복해주고 명문혈을 열어주고 이러면서 우토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직접 이 우리 농촌집에 제가 자꾸 말하는 농촌집을 오래 비워두고 있게 되면 그게 아니 습하고 한기도 꽉 들어찼죠. 이럴 때 어찌다 가서 그 창문을 열어줘서 한기를 빼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부스께다 불을 떼줘야 됩니다. 이 불을 떼는 작용이 이제는 우토라는 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토는 우리 장원수 그 이쇄 전수 여기면서 원수 전수 여기면서 직접 쓴 건 뭔가 주풍 모든 바람을 없앤다. 우리 파킨슨 증상 바람을 내 그런 게죠. 그 다음에 풍비 쇄비 그러니까 바람을 인해서 막힌 거 혈액을 인해서 막힌 거 이걸 몽땅 열어준다. 그 다음 반신불수 치료한다. 그 다음에 한기 이것을 없애줌으로써 원양장부 그러니까 오장육부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인가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차이가 뭐인가 죽은 사람은 온도가 없습니다. 온도라는 건 양입니다. 태양빛이 없다 그 뜻입니다. 산 사람은 몸에 온도가 있습니다. 이 온도는 몽땅 심장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샤, 잼피 그러나 신샤라는 건 이게 심장 아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아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우리 황제 내경에서 이 신샤 젠피란 건 몽땅 적이 생긴 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한 후통. 그러나 한길 인해서 배가 자꾸 아파난다. 특히 여성분들 경도 방면에도 몽땅 이 후토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풍습성, 류풍습성 관절 이런 질병들이 치료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약은 특정인 가면 깊은 곳에 풍한 습을 없애는 처방이 따로 있고 그 다음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이 그러면 숙지 들어가고 우슬 들어가고 그리고 지우로 청룡 여전자 인양호 거지하고 또 지쉐통 구수부 전라이프즈 이런 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면은 풍한습을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이거는 몽땅 간신 도와준 약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면 대표적인 약재가 우슬입니다. 우슬은 혈압도 낮춰줍니다. 이 인호샤싱이라는 겁니다. 이 열이 자꾸 우울 올라가서 목이 마르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낸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우슬 그 이름 자체가 그 소, 슬개골, 뼈 이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해준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무릎 관절을 안 붓겠거나 이거는 루샹하고 모여가 해결해줍니다. 그리고 우슬이 들어가서 거기 무릎 관절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관절 질병 고생하는 분들 예, 풍습, 류풍습 관절 그리고 반신 잘 쓰지 못하거나 예, 이런 분들한테 제일 좋은 약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해 가을밤, 도도는 직원과 함께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 성도로 향했고 대형 디스크 암거래상인 맹 선생님의 집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맹 선생님은 평소 오디오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고객을 접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디스크를 판매하며 양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맹 선생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한 여성 고객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곳은 지하 1층의 앞방과 거실이 합쳐진 큰 공간으로 개소되어 있었고 동쪽 벽에는 온통 디스크 서랍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활동식 나무 사다리까지 준비되어 대형 디스크를 쉽게 고를 수 있었다. 맹 선생님은 큰 서랍을 힘껏 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반적인 상품은 이 정도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고르라고 권했다. 도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랍 안에는 40cm의 사각형 원조 대형 디스크가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표지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 서너 장만 꺼내도 들기 어려웠다.

맹 선생님은 두 사람이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품은 모두 정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물었고 직원은 선물할 것이며 남편도 몇 장 원하기 때문에 약 20장 정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맹 선생님은 상의 사람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며 살짝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맹 선생님은 한 장당 최소 300원에서 400원이므로 그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때 차를 마시던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고 자신도 디스크를 보러 왔으니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도도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상해 천안 사업 유한회사 부총경리 반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정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풀렸고 맹 선생님은 담배를 꺼내 도도에게 건네며 오늘 두 건의 상품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압수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도도는 고급 담배를 받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맹 선생님은 지금 모든 사업가와 간부들이 대형 디스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얘기했다. 직원은 자신은 옆에서 기다릴 테니 맹 선생님과 반총 경비께서 잘 골라달라고 요청했고 반정은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선물할 대상의 문화적 배경, 성별, 직업 등을 물어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장은 자신이 여기서 400장에서 500장 이상의 디스크를 구매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고 함께 디스크를 고르며 사업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반장은 도도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여성들과는 성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도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듬해 가을이 되자 반정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도도에게 대게의 시세를 물었다. 열흘 뒤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 대게를 고르는 방법을 문의했다. 이후 반정은 자주 도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반정은 그냥 만나자고 제안했다. 도도는 요즘 너무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변명했다. 사실 도도는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뒤 반정은 단호한 어조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도도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내일 꼭 만나달라고 말했다. 도도만 보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도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반정의 회사는 중산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날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전화 통화에서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내비쳤던 반정이었지만 직접 만나보면 웃음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회사 법인은 지금 자신의 친한 친구이며 배경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자신은 회사의 일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이는 다른 곳에 산다고 말했다. 최근 두 채의 집을 살 생각이 있지만 남편을 상해로 불러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도도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완전히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도는 항상 신중을 기했다. 그는 반전과 비교하면 예전에 만났던 여성들이 훨씬 편안하고 가족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들었다. 옆에 반정이 앉아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조용히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저녁 9시 30분까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밖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는 순간 문이 힘껏 열렸다. 머리가 헝클어진 정호번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달려 들어오며 불이 났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반정을 붙잡고 출구로 달려갔다. 이때 이미 많은 연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도도는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으며 반정을 더욱 꽉 붙잡고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반정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따라갔다. 복도에는 연기가 3분의 1가량 차올라 계단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전진했다. 도도는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옆에 있던 반정은 차분하고 태연한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표정은 초췌해졌으며 팔에는 핸드백을 끼고 한 손으로 도도를 꽉 붙잡고 있었다. 바로 이때 연기 속에서 한 명의 당직 아저씨가 걸어나왔다. 그는 열쇠가 수십 개 걸린 나무 판자를 들고 침착하게 안전 비상 계단이 있다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걸었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히고 차례대로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는 정말 철문이 하나 있었고 철사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저씨의 나무판에는 열쇠가 수십 개나 걸려 있어서 어떤 열쇠가 맞는지 하나씩 시도해야 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한 외지 투숙객은 쇠붙이를 들고 북방 사투리로 아저씨에게 비켜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문을 깨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힘껏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넘어졌다. 그는 이미 연기를 상당량 들이마신 상태였다.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용감해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계속 열쇠로 시도했다. 이때 불과 연기가 뒤쪽에서 들어왔다. 옆에 있던 여성은 갑자기 도도의 팔을 꽉 움켜쥐고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온몸이 마비되고 눈을 꼭 감았다. 연기가 자욱하고 절망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비상구가 활짝 열리고 마침내 살아나갈 통로가 생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아래로 달려나갔다. 이때 소방차의 소리가 크게 울리고 경찰차들도 뒤이어 도착했다. 반정과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

대장은 좌우에서 도도의 팔을 잡아당겼다. 도도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돌지 않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탈출했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격렬하게 숨을 헐떡였다. 하지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화재 현장과 소방차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구급차까지 도착했지만 갓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에게는 전혀 시선이 쏠리지 않았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울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짐이 아직 3층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반장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살아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도도와 반장은 이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함께 탈출한 여성이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자 어쩔 수 없이 잠시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명함까지 교환한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소방대 관계자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소방대원은 불이 이미 꺼졌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고 당사자들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는지 묻는다. 함께 탈출한 여성은 자신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들었고 연기 냄새가 났으며 순식간에 불이 무대까지 번졌다고 진술한다. 도도와 반정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다. 소방관은 현재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호텔 내의 개인 짐들은 불에 타거나 물대포로 적신 상태이므로 현장 처리 후에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여성이 이에 응답하자마자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꽉 안고 데려간다. 도도와 반정이 나란히 걸어간다. 반정은 웃으며 도도에게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도도는 손을 흔들며 문을 열어준 아저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며 그분이 없었다면 모두 끝났을 것이라고 답한다. 반정은 아저씨도 좋지만 자신을 붙잡고 구해준 것은 도도라고 다시 말한다. 도도는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다. 반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도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1시였다. 그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차에 탄 뒤 반정은 도도에게 몸을 기대어 앉았다. 도도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도도는 반정에게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반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도도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자신이 이 아파트 39번 방에 살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열쇠를 도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매우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 박매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매는 몸을 뒤척이며 술 마시고 왔냐고 중얼거린 뒤 다시 잠들었다. 도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불안해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거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전편소설 무성한 꽃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 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부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장 정치국제 25차 집단학습 시에 한 중려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 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려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장 정치국제 25차 집단학습 시한 중요연설은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 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중요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재해방지, 감소, 구조재반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예방과 원천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 방지 중점 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 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 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질의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하에 응급지휘 기제를 구축하고 상시와 위험 공동의논 및 연구 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

즉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해야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질의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 관리를 엄격히 틀어줘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병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 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 지역 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축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협동인재육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연구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에 부합되는 과학기술평가, 인재격려, 성과전화 등 제도기제를 수립, 완선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12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시책을 견지하며 전면의법치조 사업의 질과 효능을 힘써 제고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치조위원회 부주임인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협조소조 사업세칙 시행,
중공 연변 조이 전

면 입법취조위원회 판공실 구성인원, 판공실 협조소조 구성인원 조정건의 명단, 중공연변주의 전면입법취조위원회 2025년 사업총화, 중공연변주의 전면입법취조위원회 2026년 사업요점,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2026년도 립법사업계획, 연변주인민정부 2026년 립법사업계획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 좌표를 정하고 배치하며 힘써 실행해 전면 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습금형 법치 사상을 형성하는 바 법치 중국 건설이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소집된 중앙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습금평 총서기는 전면의법치국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려 더욱 완성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새 로정에서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변강민족적 법치 건설의 실제에 입각해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이 서로 협동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 공평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과학적 입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고 전주 각 방면의 사업법치화를 전면 추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강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법규 체계를 다그쳐 완성해야 합니다. 립법에서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통괄 추진해 립법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립법을 잘 다잡아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등 법규의 제정, 수정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장례관리 관련 립법조사연구 론증을 착실히 전개해 량법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선취를 보장해야 합니다. 등록심사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부문의 행정 규범성 문건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동급인대 등록심사 범위에 전면 피복을 실현해 문건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규의 관철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등 중점 법규에 초점을 맞추고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한 특별조사연구 검사를 깊이 전개하며 문제 반영, 정돈 시정, 추적 감독 기재를 건전해 법규 조문이 전면적으로 락착되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정부 건설의 주체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치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진정으로 법치 궤도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과학적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의 참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 집체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참답게 이행하며 결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책임 추궁 기재를 건전해 중대 행정 결책이 법적 근거가 있고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수, 자연 자원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 집법 중점 문제를 바로잡아 군중 주변의 구체적인 실사 추진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며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조 정법기관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 혜택 조치 4.0판을 깊이 실시하고 각종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법치의 보장, 수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법 공평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사법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합니다.

0: 사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며 사법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 여러 민족 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고 부녀,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법 구조와 기소 지지 등 법률 봉사 통로를 원활해 대중의 소송 난제, 권익 수호 난제 등 실제 문제를 알심드려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복잡, 간단 분류 기재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시범성 소송 플러스 일괄 조정 기재를 완성하며 소액 소송 절차, 간이 절차 적용을 강화하고 규범화해 비슷한 분쟁을 원천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 공평 정의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법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 간섭 방지, 세 가지 규정 등 금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 민사,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며 집법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법에 따라 시정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사회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사회치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법치문화를 선전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해 전 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활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치리의 법치와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과 상사조정의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하고 모순분쟁조사 해소를 강화하며 소송과 비소송 접목기재를 완성하고 각종 조정의 접목연동구도를 구축해 모순분쟁이 기층에서 해소되고 맹아상태에서 해소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법률봉사자원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공공법률봉사 규범제고 3년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호사, 공정, 조정, 중재,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공공법률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학교, 상가, 새 취업인원 등 분야로 법치봉사 피복면을 점차 확대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다차원, 다분야, 다양화, 고품질 법률봉사 수요를 힘써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을 깊이 추동해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 제9차 5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들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활동과 법률 7가지 진입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법치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위원, 조직속 관련 부문과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우리주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3진 신소사건 도합 12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연결씨가 6건, 중점사건 1건, 도나씨가 1건, 훈춘씨가 1건, 왕청현이 3건, 안도현이 1건입니다. 목전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우리주에 이첩한 제3진 신소사건은 전부 각 현시 사업조정연락조에 넘겼고 제때 사업일꾼을 조직해 현장검사를 했으며 접수 즉시 처리, 감독시정 병량을 견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융암의 지간 출연 뉴스입니다.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10일 대학 졸업생 전문 초빙을 포함한 2026년 연결시 사업단위 사업일꾼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59개 사업단위에서 213개 일터를 제공하며 325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1: 2026년 제2회 전국 전민 건강체육대회 동북구 계열 활동 및 룡정시 아마추어 축구 경기가 일전 룡정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 기관, 향진, 기업과 사업단위 7개 대표팀 선수 근 200명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0: 연결인민공원 등산로 양쪽에 해당화와 매화가 만발해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1: 5월 19일 중국 관광일 당일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는 무료로 대회에 개방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시험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

0: 연결. 사시절이 아름답습니다. 연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생기로 넘칩니다. 매력으로 가득 찬 연변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결,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결.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결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3: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3: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4: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졸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천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리고 열두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네 곽을 사시면 두 곽을 더 드리고 여덟 곽을 사시면 일곱 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세 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여섯 곽을 사시면 네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약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그리고 세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5월 17일까지 하는 특수 우대활동이 있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의 특점을 한마디로 귀결해서 말하면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한꺼번에 너무 지출을 큰 지출을 하자니까 아림차던 분이 이번 기회를 잘 이용하시겠다며 여러분들한테는 한가게 평균 가격도 떨어지게 되어 있지만 해도 손에 쥔 돈이 너무 많지 않은 전제하에서도 저희들 설명드리는 몇 가지 우수한 제품을 제때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천희 박사 노벨상 두 번째 받은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일 뭐 어려운 질병 40여 가지를 근원에서 해결해주는 이런 천희 박사는 12각을 싸면 12각을 물어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12각에 12각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많이 싸지 않아도 20각에 20각에 이렇게 20각 싸자면 좀 아림차지만 해도 이번에 12각 싸는 데는 우대활동도 좋고 하니까 잘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698원인데 지금은 6각을 싸면 4각을 물어넣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세신이로 같은 제품 자체는 우리 노인성 질병 그리고 만성질병, 어려운 질병은 많이 상하는 부분이 콤파츠를 상하게 되어 있는데요. 콤파츠를 중심으로 해서 소화계통, 그리고 심장과 뇌혈관 포함해서 좋은 효과를 보는 세신이로 6각을 싸면 4각을 드리고 명사반 눈병치료약품은 한각에 598원인데 야드각 싸면 7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0: 네,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확실한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교대해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배달 전화번호는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됩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해보신 분들 가운데서는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데는 그만한 충족한 일리가 있는데 그 일리 가운데서 충족한 림상 실험을 거쳤습니다. 300집이 산자병원의 10년의 림상 경험을 통해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경협화라든지 해방궁 쌀냉이어라든지 북경대학인민병원이라든지 큼직큼직한 이런 큰 병원에 300여 집이 10년 동안 임상 경험을 총화해서 나온 제품 자체 노벨상 두 번까지 받자 하면 이런 충분한 임상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제품이 노벨상 받는 데서는 이게 중요한 근거 가운데서 그 효과성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거로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나이가 들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는 심장과 뇌혈관 직접 뇌졸중으로서 쓰러지지는 않았지만 해도 뇌졸중 위험에 빠져 있거나 혹은 심혈이 너무 고르지 않거나 그에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천희 박사가 명품으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혈압 온도 안 되고 자주 머리 아프고 특히 어지럽증이 많아고 예. 경력도 여기까뻑뻑합니다. 그리고 예. 심장도 안 좋아서 여러 가지 약 먹었는데 큰 오들 못 보다 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조금 천이 박사 먹고 있는데 이 혈압이 온도 안 되니까 머리 아프고 어지럽증이 조금 많이 납니다.
0: 아, 그럼요.
2: 예, 기억력이 돌아서지, 그리고, 아, 심장도 항상 왜 구두두두 떨기든, 특히 식은땀 나든 이중사도들이 완전히 이렇습니다, 선임박사 없어.
0: 그렇죠.
2: 예, 내가 이, 아, 이 호가돈을 많이 계속, 구두를 계속 먹을래 자니고, 예, 정신적으로 좀 문의합시다.
0: 예.
2: 아, 형님이 어째, 음식 먹으면 소화 안 되고, 특히 기름진 음식을 좀 먹으면 자주 설사하고, 또 거기다 전리섭이 있어서 고생하는데 아이 서신으로 좀 써보고 싶었는데 아주 알아봐 달라고 합니다.
0: 바로 그런 데 쓰는 제품이 세신1호입니다. 하나는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데는 세신1호가 기본으로 말 듣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여기 성분들 자체가 우주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가며 그리고 이제 이야기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 가운데서 지금 심장과 뇌혈관뿐만 아니라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이 여기에 우수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녹혈정, 전녹건, 32가지 중약제, 기타 성분 다 제외하고라도 어제 어느 분이 말씀한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32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우수한 성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여기에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성분 가운데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즉황계라든지 닭근백술이라든지 이런 성분 자체는 소화계통을 도와서 충분하게 심장 공동을 도와줘서 위동력이 좋아지는 감에 직접 소화계통에 유수한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콩팥이 좋아지면 오장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신이로 그분한테 선택하는 게 너무 적절한 선택이 아니겠는가. 이번에 우대 활동이 또 우수하게 되었으니까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이니까 501-7766에 전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이번에 활동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전혀 박사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혈압 조절에 한 데서 예, 항상 그저 머리 어지럽고 기억력이 없고 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어도 별로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천여 박사를 먹고 있는데, 아, 왼손 알린 게 혈압이 온정되는 게 알립니다.
0: 네.
3: 네. 그래 나니까 그렇게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이 난 게 많이 없어지고, 경력이 좋아지고, 예. 가슴이 그냥 답답하고 불안하고 황황하고, 예. 놀라던 증상이 많이 없어지니까, 마음 편안하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이 나는 게 알린다지.
0: 그렇죠.
3: 와, 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난 네. 그래, 바달바다 계속 쓰려 하면, 예.

0: 이게 개심이를 뭐냐 하자기 합니다. 예. 우리 언니가 어제 여지가 얘 소화 안 되면 딱 음식 먹으면 따가서 먹이 걸린 것 같은 게 내려야 간답니다.
1: 예.
0: 그냥 이게 방광염에 무슨 여시로금이 있어나가 소변도 자고 아 이게 물소리도 그래서 소변 찌끔찌끔하고 대퇴기에도 소변 막 나오고 아, 이 위에 출하긴 겁이 나답니다. 실수할 것 같지.
1: 아, 예.
0: 네, 그래, 이런 증상이 이 약 먹어지겠는지 문의해달라 그런다.
1: 이제 집에 그 언니분이라고 했죠.
0: 네, 네, 예. 맞습니다.
1: 그분이 세신이로가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 쓰게 된 그런 증상의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건 쥐약의 건파질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요실금이 생기거나 혹은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과 뇌혈관 여기 32가지 중약제가 간과 건파질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32가지 중약제는 놀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언니분이 하나는 그 건파질 이상이 있거나 뭐 뇌도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걸 해결해 주는 데는 이 세신이로가 너무 잘 맞고 황차 32가지 중약제 가운데서 소화계통 상초, 중초, 하초, 호흡계통 도와주는 맥동이라는 성분, 윤폐 역할을 하는 맥동 그리고 소화계통을 도와주는 복령이라든지 그리고 닦은백술이라든지 그리고 지홍계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내는 종합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종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문제인데 이걸 풀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세신이로입니다. 예.
0: 그럼 어느 예 배달받아 쓰겠다면 그럽니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501-7766번에 전화하면 배달이 가능합니다.
0: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우리 아저씨의 지금 이 세신이로로 쓰고 있습니다. 소변차수 한란 밤에 한 대번 봅니다. 그러니까 얘 밤에 쉰 것 같지 않을까 맥이 없어서 항상 그거 집에서 누워있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이 세신이로로 석 달 잡수구나 할까 얘 어서는 소변차 수가 한란 밤에 두 번밖에 안 해봅니다.
1: 증상도 그러니까, 돌아왔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지내 좋아서 얘 잠을 푹 자니까 얘 영도 그게고 또 얘 이 세신이로를 쓰구나 할까 얘 원래 감기를 달고 있어서 얘 감기 걸리면 댄디를 맞아야 됐습니다.
1: 면역력이 올라가죠 이 제품.
3: 예, 근데 이 세신이로로 쓰구나 할까 얘 그것도 감기하고 조금 잡수면 또 인차이롭을까나 아, 그 돈을 많이 돌려가고 사람도 힘들지 않고 이 세신이로 얘 면역력을 올려주고 원기를 도와주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1: 그렇죠.
3: 예, 걸른데도 얘 걸어댕길 때는 아랫다리 허도도 하고 맥이 없었는데 우선 얘 이 다리도 맥이 나고 영 좋단다.
1: 예, 그럼요.
3: 예, 그리고 나는 또 얘 이 그 천이박사를 쓴다.
1: 예.
3: 근데 얘 이 천이박사 정말 좋습니다. 이건 얘 정말 박사학위를 두 번 받았다니까.
1: 예, 아이, 예. 그 천이박사
3: 노벨상 두 번 받았단 말입니다.
1: 예, 노벨상 두 번까지. 예.
3: 예, 이게 신경전달이 잘 됩니다. 그래서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골이 좀 신어서 아침이 뭐에 딱 골에 두껍이 씌워놓은 것처럼 얼빠나던 게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나는 전 혈압약을 할랄고 내려 먹어도 됩니다.
1: 예,
3: 예, 예. 예. 그리고 예. 예, 항상 또 좀 어제 어전 70 넘으니까 예, 기억이 없습니다.
1: 그렇죠.
3: 어제 예, 그래서 빙상문을 열었다도 아니 이거 무슨 거 꺼내자고 열었는가 또 닫습니다. 딱 머저리 갔습니다.
1: 예.
3: 그래 한참 생각했다가 열고 또 이래 재고 아 이거 찾아던 게 생각이 안 났구나 이러던 게 이 천이 박사네 어디 메모병이 있으면
1: 거기 따라가서 조절해줘요.
3: 따라가면서 치료해준다.
1: 잘 내라고 계세요.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리고 예. 이게 예, 또 위도 잘 돋아줘서 밥이 맛있고 예, 정말 영 좋습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예, 영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지금 17일까지 우대 활동하는 게 너무 좋으니까 요 세신 1호하고 천이 박사리 오늘이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세포의 신호를 우리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벌써 신호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3: 예.
1: 혈압이 높다면 혈압이 높은, 소화되지 않으면 소화되지 않는, 변이 불편한 변이, 이거 따라가면서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서 조절해주는 공능이 있는 제품 자체가 천명이 이학 박사가

0: 연구에 성공해 난 이런 CAMP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논에는 기본으로서 견지할 만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돼서 노벨상 두 번 받았다는 게 너무 반복적으로 말하니까 그것도 지나가는 말처럼 느끼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 아니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배달 받으려 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예, 저는 명소망수 왔습니다. 우선 한 넉장 쓰였습니다.
0: 예.
3: 네, 하는데 이슬간 많이 좋아지고 예. 물체가 또 두 개 다 보여준 게 이것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3: 그리고 병사에서 물체가 희미하게 한게 이제 이것도 많이 좋아서 좀 반하게 보입니다.
0: 예.
3: 이럴 때 야매는 밤에 사람 좀 모아라고 합니다. 앞에 딱 와야 보지. 그래서 예. 이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야맹증이든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게 여러 가지 질병이 시작이 야맹증이 있는 분들이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도 야맹증이 있는 분들이 빨리 시작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저 야맹증은 밤에 내슬라가면 되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병 눈병이 시작이 야맹증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3: 이 눈약 말씀하시면 뭐 시청약서 효과 못 받는 이 약이지만 눈약 중에 좀 최고 약이잖아요.
0: 느끼죠. 확실히. 예, 네.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이번에 효과 보조 약을 좀 배달을 쓰고 예. 그것도 하나 물어보고 최신이로
0: 예.
3: 저희 친구가 차운전 한다면 차운전이
0: 예.
3: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점심 비대도 있고 내기도 없고 허리도 아프고 뭐 소화도 안 되고 그걸 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가 물어봅니다.
0: 차운전 하는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내린누르고 앉아있게 되어 있으니까 콩팥에 부담이 많이 가고 뇌도 이게 통에도 부담이 많이 가게 되어 있어서 불균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 세신이로가 너무 잘 맞습니다. 우리 중약은 쌍후싱하고 올리뜨는 약하고 내리누르는 약인데 이 제품 자체가 모든 기능을 올리쳐주는 역할하는 원기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소화가 잘 되고 호흡계통이 좋아지고 심장과 뇌혈관이 좋아지고 특히 콩팥이 좋아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가 너무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그 운전하는 그분한테는 이게 제일 맞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네, 수고하십니까, 선생님.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최신이로 잠은 없어. 이 최신이로, 야, 이게. 이 약이 정말 좋다. 우리 오빠는 석 달 반, 넉 달에서 거기 쓰는데, 세심이로도 조금 점에 싸서 이렇게 석 달 반을 쓰고 나니까, 예. 그 남자들이 그 젤레세 있지, 그만.
0: 전열선을 해서 그 고통을 받죠.
4: 이게 우리 오빠 맞다. 남자들은 60이상 젤레세 다 했더니, 내 좀 심하게 심하다. 가 검사나까 젤레세 좀 많이 어쨌든, 예. 이게 좀 뭐니까, 어쨌든 염증이 좀 심하다는 거래더란다, 예. 그래서 예, 거기 약을 개다 염려병원 약을 개다 모두 다 소약이고 예.
0: 그렇죠.
4: 그랬거나 꼭 먹을 때 부지기 다음에
0: 그렇죠.
4: 계속 먹을까나 위 아프고 그랬거나 이 약을 그 다음에 쓰기 시작했는데 밤에 다섯 번 여섯 번 넣었는데 지금은 한 번 두 번밖에 해본단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이 약이 특징이 있다면 그게 무슨 특징이 있어 하거나 허리 든든해지면 아래 다리 맥이 온단다 선생님.
0: 그렇죠. 건파진 예. 든든해지니까 아랫다리 맥이 오는 그게 맞습니다. 이게 예, 비교적 그 얼리 떠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맥이 날 수밖에 없죠. 예예. 예.
4: 다리 맥이 있어서 예, 원래 예, 한 그래서 10분이나 걸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허리 제일 아프고 소매 밤에 보고 나니까 예, 밤 자지 못하지 정신이란 게 힘이 나지. 그런 게 그래서 우선 지금 반시간 1시간이 이제 여름이 오면 이제 여기서 등산 조금 원래 등산했을 때 말입니다.
0: 예.
4: 너무 몸이 약할까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좀 다음 달부터는 조금 등산 조금씩 하다 좀 늙어야 되겠다면 이랬대다.
0: 예.
4: 하여튼 이야기 이 남자들이 이야기 쓰면 무조건 체력성 100% 떨어진다고 그랬대다.
0: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예.
4: 걔 시심이로 그렇게 완도
0: 시심 있다는 걸 써보니까 알리죠. 예.
4: 예. 다리 맥이 온다가 살 것 같습니다. 다리
0: 그렇죠.
4: 맥은, 살 마지막에 늙은 게 다리 맥 붙었는데.
0: 다리 맥이 같습니다. 없어지는 게 늙음이 주야하게 맥이 없어지는 게 다리 맥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4: 예. 그러니까 다리 맥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맥이 나무, 그 다음에 약간은 계속 수명이 연장하고 또 오래 계속 나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0: 그렇죠. 움직일 수 있고.
4: 밥도 맛있고, 예. 그렇죠. 다리 맥이 온 뿐만 아니라 이 허리 맥이 오면 다리 맥이 오는데 다리 손가락에 다 매겨온답니다.
0: 그렇죠. 매겨섰는단 말이 맞습니다. 예.
4: 힘이 아이 드는 것도 힘이 안 들어버려 그렇던 게 어서는 인간은 힘이 드는 것도 힘이 아이 술 써도 거서 이때까지 힘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선의 흥심이 영웅을 세지 많다는 그런
0: 예.
4: 다리 힘이 있어요. 예. 이번 오대 학교 이제 들은 모네때다 여섯 가구 네가 쓴다는 게 옳습니까?
0: 예, 그렇죠. 예.
4: 세신이로 예?
0: 지금 세신이로는 여섯 각 3인 네 각을 줍니다.
4: 예.
0: 한 각은 35일간 복행할 수 있는 량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 할때 특수한 할때입니다.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이번에는 우대 할때
4: 그러니까 한 각에 한달 넘어 먹습니까?
0: 한 각은 35일 복행합니다.
4: 그러니까 이건 가스 아이디죠.
0: 아이, 눕죠. 오히려 하루에 드는 양이.
4: 다 세, 열세, 열을 이렇게 했구먼.
0: 그렇죠. 예, 예.
4: 옳습니다.
0: 이게 오히려 쌉니다. 예, 예.
4: 예, 먹기 좀 헐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알아서, 오늘 배달하겠답니다.
0: 예, 예 잘 이용하시라 하세요. 예, 예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천이 박사 지금 수고하십니다.
0: 예.
5: 예, 스무 스스로 이 좋은 게 이 천이 박사라고 합니다.
0: 예.
5: 항상 머리가 싱하면서 기억력이 자꾸 없고 손이 자꾸 저리고 발이가 자꾸 지지가 올라오고 이래고 또 이 세신이론을 예, 저기 우리 집사람한테 이 소변이가 제일 빈번해서 귀에서 쓰던 소리가 자꾸 나지 그러면 이제 허리랑 아프다지 이래서 우리 둘이서 같이 이거 쓴다만
0: 예.
5: 그래, 내 처음에 썼는데 확실히 병 증상 둘 다 비슷하다만 그래 둘이서 내 썼는데 천희 박사님 얼마 애써서 기억력이 돌아서면서 머리가 힘나던 게 혈액 운동되고 머리 힘나던 게 없어지면서 그다음에 이 발 쥐가 자꾸 올라오고 손이 저런 게 이게 몇 달 뒀으니까 차츰차츰 없어진 게 알게 되나 합니다.
0: 그렇죠.
5: 이렇게 이게 효과형 상당히 빠르더라고 합니다.
0: 지금 보통 무대 활동을 할 때에 되면 내관이 비슷하게 나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비슷한 네. 증상이 나타나는 여기에 우리 이 설명드리는 제품들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네.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서 설명드릴 때는 확실한 효과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여기서 소개하게 되었으니까 실어놓고 써도 됩니다.
5: 예, 본인이 먼저 쓰다는 거니 그래서 무슨 헛돈도 안 썼다면 합니다. 내가 소문이니까 뭐 집사람도 같이 이거 써야 할까 그건 뭐 애누리 없다면 합니다.
0: 그렇죠.
5: 지금 스스로 좋다만 합니다. 어쨌든.
0: 그렇죠.
5: 예. 그래, 시간이 일정하게 좀 길게 써야 된다면, 예. 약이란 건, 그 곧장하고 약이란 낫다 해서 아이스 많이 나면, 꾸준히 쓰면 나는 얼른 이 약에 대해서 좀 신심 가지고 서 꾸준히 견지하다고 합니다.
0: 그렇죠. OTC 공약은 기본 료성이 100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 예, 이 활동도 이렇게 좋을 때, 우리는 이 활동을 봐야지 계속 쌓는다만 합니다.
0: 예, 그렇죠.
5: 예, 굉장히 고맙습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실 수 있는 이런 범위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OTC 공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이가 드시면서 기본으로서 뭐 한 가지 질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오랜 질병, 여러 가지 질병 그리고 노인성 질병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약을 쓰느라며 간과 콩팥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원기를 돋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단순 뭐 콩팥에서 콩팥 역의 치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우선 남성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들 전열선하고 뇨도가 한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열선이 우쭐하게 되면 뇨도를 꽉 누르게 되어 있어서 신호는 오는데 소변은 나가지 못하고 막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점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세신이로 지금 많은 분들 가운데서 콩팥의 문제점은 남성들이 전열선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열선은 단순히 전열선에서 전열선 치료하기보다도 콩팥을 든든하게 하게 되면 전열선이 누그러들 수밖에 없고 염증이 소염되고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우수한 성분이 우리 기력을 처세우는 각도에서 어려운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동치하는 이런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전노근 이거는 사슴이 전반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녹혈증 사슴이 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 우리는 어디서 얻기 어렵지 않습니까? 다른 처방에는 이런 게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32가지 중약제가 쉽게 추위를 타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혹은 또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거나 그리고 증후군 설사거나 혹은 변비가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도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거나 그다음에 간과 콩팥을 든든하게 하는 차원에서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비뇨계통이 좋아지게 돼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증후군 귀가 얼빤하게 들리거나 계속 소리 나거나 이런 문제도 해결받게 돼 있고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이 셋인 이러니까 부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요즘 시대는요, 어찌 보게 되면요, 황혼 육아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1: 네, 여유로움을 즐겨야 할 때에 진땀을 빼며 황혼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로인순의 황혼 육아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황혼 육아 로인순. 황혼 육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월의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여행 등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손자를 돌보고 교육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노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육아 방식에서의 세대 간 차이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황혼 육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까? 육아 방식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손자 손녀 교육엔 우리 늙은이가 경험자지. 김노인은 요즘 사위와 딸의 자식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대단히 불만스러워했다. 손녀가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도 딸은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키고는 휴일에도 어린 것한테 쉴 틈을 안 주고 피아노 연습을 시키노라고 야단이었다. 어린 것은 엄마가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니 여리디 어린 손가락으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어떤 때는 너무 싫어서 울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김노인네 량주는 방 안에서 단가마 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감히 방을 나설 엄두를 못 낸다. 딸이 노인들이 애 교육을 잘못 시킨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손녀의 조기 교육에 관한 일로 김노인은 딸과 몇 번이나 얼굴을 붉혔는지 모른다. 오랜 교육자인 김노인은 우리 그땐 조기 교육이 뭔지도 모르고 나라 규정에 따라 8살에 학교를 붙였어도 넌 대학까지 가고 좋은 직장에도 다니지 않았냐 라고 질책했다. 딸은 딸대로 요즘은 다들 조기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애들보다 시작이 늦어져 평생 뒤떨어진다며 양보할 생각을 안 했다. 조부모들은 연세가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다. 하기에 자녀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간섭에는 그 어떤 악의도 없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뿐이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예선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대가족 풍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조선 3대가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면서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조부모는 다르다.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인지라 손군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상대적으로 작다. 흔히 격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너그러운 타이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격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머니는 아이의 대소변 가르기 훈련에서부터 옷 입기, 밥 먹기, 말버릇 등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동요며 옛말도 들려줬다. 격세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핵가족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격세 교육의 미풍량 속이 거의 사라졌다. 65세의 오로이는 퇴직 후 친구들과 같이 장기도 두고 낚시도 다녔다. 또 아내와 함께 광장 무용도 쳤다. 그런데 이처럼 다채롭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한 살짜리 손자가 집에 오면서부터였다. 오로인의 며느리는 외자 기업에 출근하는데 평소 출장이 잦았다. 그리하여 아이가 촛돌이 되자마자 아예 젖을 떼고 시집에 맡겨버렸다. 오노인의 량주는 모든 취미 생활을 접고 손자를 키우는 일에 매달렸다. 처음 한동안 손자는 밤중이면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두 노인은 손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곤 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지쳐버린 오노인의 량주는 륜번으로 손자를 보기로 했다. 먼저 오노인이 밤 12시까지 손자를 돌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일어나서 오노인을 대신했다. 손자는 쪽하면 감기에 걸렸고 감기에 걸렸다 하면 대뜸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곤 했다. 그 바람에 량주는 오밤중과 새벽에 혼비백산해서 몇 번이나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른다. 오노인의 량주는 2년간 손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아들 며느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애보러 왔는데 올 적마다 놀잇감이며 간식을 한아름씩 사들고 왔다. 애는 아빠, 엄마가 자기를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고는 부모가 곁에 있을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잘 안 들었고 게다가 밥은 먹으려 들지 않고 사탕 과자만 탐했다.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간 뒤면 2, 3일간 손자를 제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한 번은 손자를 데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인사를 하는 사이에 손자놈이 혼자 뛰어놀다가 넘어졌다. 그날 넘어지면서 손자가 이마를 살짝 벗겼는데 그번 주일에 애보러 온 아들 며느리가 죄인 다루듯 오노인을 훈계하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오노인의 량주는 손자가 잠깐만 안 보여도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 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오노인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오노인은 혼자서 아내를 보살피랴 손자를 돌보랴 하루 종일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지만 아들 며느리한테 미움을 살까봐 손자를 데려가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워낙 낙천적이던 오노인은 하루 종일 이 근심 저 근심에 쌓여 있었고 그런 정사가 한밤중까지 이어지면서 실면까지 겪었다. 확실히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아이를 하나씩 키우는 핵가족이 늘면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젊은 부모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노인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할 때가 종종 있다. 황혼 육아 과정에 많은 조부모 세대와 젊은 부모 사이의 모순 충돌은 허다한 경우 젊은 부모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데서 초래된다. 애가 열이나 온몸이 불덩이구만 병원에 안 가고 알코올로 닦아주기만 하다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일회용 기저귀가 완전히 젖지 않았다 해도 더 이상 채워서는 안 돼요. 아이한테 무슨 옷을 이렇게나 많이 입혔어요? 이러니까 애가 땀을 너무 흘려서 감기 들 수밖에 없죠. 자꾸 애만 감싸더니 애가 버릇없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손주를 해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이런 말들은 황혼 육아에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인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예리한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된다.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자기 아이 양육을 맡기는 황혼 육아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평화로운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미리 규칙을 정한다.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서로 다르면 혼란스러워한다. 때문에 아이 부모는 연로한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맡길 때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모순을 피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함께 육아 지침서를 쓰거나 육아 방침과 육아 기간 등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인정해드린다. 사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그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불만을 표하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칭찬 먼저, 요구는 나중에, 그리고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드린다. 노인이 불만을 말할 때에는 일단 칭찬해드리고 나서 그렇지만 여차여차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정한 주기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고 육아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갈등사항 같은 건 육아 지침서에 추가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아이를 보느라 무엇이 힘들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충분히 듣고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모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황혼 육아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황혼 육아는 힘든 일이다. 부모님한테 경제력이 있더라도 육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매달 얼마씩이라도 양육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양육비보다 돈 봉투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면 상호간의 모순을 피하고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교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식을 돌봐주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억지로 맡기고 맞는 관계의 육아가 아닌 서로 에너지를 주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황혼 육아. 격세 교육이 되려면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

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한다요. 육아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일입니다. 서로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지요. 네, 이슬기로는 황혼 육아를 위해서 젊은 세대는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자칫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 잘 헤쳐나가야 하겠지요.

다음으로 김인덕의 쌀 유기견 잡담을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쌀 유기견 잡담 김인덕. 생활이 요족해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날로 늘고 있다. 현대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인간 간의 연계가 훨씬 원활해진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소통은 날로 단절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개인은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보상받기 위해 애완견을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애완견을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진정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거리에서 유기견을 심심찮게 만날 수가 있게 되었다. 유기는 말 그대로 내다 버린다는 뜻이다. 물론 유기견 중에는 주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애완견도 있겠지만 그 숫자는 어디까지나 미미하다. 거리에서 도도는 유기견을 한눈에 가려볼 수가 있다. 덕지덕지 때가 묻어 횡색이 초라한 데다가 잘 먹지 못하다 보니 빼빼 마르고 다리나 혹은 눈에 장애가 있는 것이 공통한 특징이라 하겠다. 유기견은 낯선 사람을 만나서도 애교를 잘 부리는데 이것은 이미 인간의 사랑에 길들여져 주인의 때 묻은 손길을 잊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기도 하고 흰 배를 드러내놓고 네 다리를 강동거리곤 하는데 음식물을 얻고자 하는 유기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한때는 주인의 손끝에서 애지중지 호강을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유기견들의 처지가 십분 처연하다. 하지만 갈 길이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유기견에 맞닥뜨릴 때마다 연병이라도 걸릴까봐 물지감치 피해가기가 일쑤다. 2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에

마당에서 유기견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요인 대신 배가 항상 뚱뚱 불러 있었다. 자초 지정을 알고 보니 직장에 마음씨 고운 선배가 유기견에게 굴을 지어주고 매일 음식을 날라다 준 것이었다. 그 선배는 유기견이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어 비만이 온 것이라 생각하고 굴 옆에 음식물을 함부로 갖다 주지 마세요 라는 글을 적어놓기까지 했다. 후에 그 유기견이 새끼를 뵌 것을 알고 집에 들여다가 보살폈는데 얼마 후에 새끼 세 마리를 낳았다. 동물들은 인간 먼저 지구라는 커다란 공간에서 자유롭게 저마다 삶의 공간을 차지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인류가 나타나고 개발이라는 명목이 생기면서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모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가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주급 민간단체만도 500여 개를 웃돈다. 하지만 동물보호 민간단체는 아직 한 개도 없는 줄로 안다. 우리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유기견 보호를 세움으로써 유기견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네, 지금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죠. 심심하면 뭐 키우고 귀찮으면 버리는 책임감 없는 행동은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에서 날로 늘어난 유기동물들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다음으로 박진아 씨의 이 시간 지나면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이 시간이 지나면 박진화. 처음 아이한테 크게 화를 냈던 것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맞는 첫 겨울방학이었다. 게으른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내 아이에게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나는 그날 아이를 붙들고 두 자릿수의 더하기와 덜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 딴에는 최대한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기대 가득 차하며 물었다. 자, 이제 그렇다면 20 더하기 3은 얼마일까? 돌아오는 대답은 5였다. 처음엔 그래도 참을만 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는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는 눈망울을 봐서는 그제야 알아들은 상 싶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여전히 답은 5란다. 그게 왜 5야? 엄마가 말했잖아.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고. 너 그럼 말해봐. 2 더하기 3은 얼마야? 5. 그럼 2 더하기 3도 5고 20 더하기 3도 5야? 그게 말이 돼? 나는 끝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으며 아이가 겁에 질려 하건 말건 바락바락 악을 쓰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제 딴에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눈물을 뚝뚝 떨구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어디에도 쏟을 길 없는 화만이 점점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다. 한편 학교에 입학하기 전 내가 아이에 대해 했던 커다란 착각에서 슬슬 깨어나기 시작했다. 여느 엄마들이 다 한 번쯤은 느끼는 이를 테지만 내 아이는 왠지 전제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면 크레용으로 원색을 벅벅 칠을 해도 왠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이한테 그 어떤 미술적인 천부가 느껴졌다. 어른들도 따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노래도 두어 번 듣고 나면 척척 곡절을 따라 넘기는 것이 음악 세포도 있는 것 같았다. 어디 그뿐인가. 어디서 주워들었을 리는 없는데 말을 할 때이면 제법 근사한 단어를 불쑥불쑥 내뱉는다. 얘가 문학적 소질도 갖춘 걸까? 블록놀이도 잘한다. 내가 보기엔 머리가 다 지끈거리는 립체 도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블록을 맞춰가는데 얘가 누굴 닮아서 공간 감각이 이리도 뛰어난 건지 찬탄이 절로 나갔다. 아, 이쯤 하면 우리 아이는 천재가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에 대한 환상이 고작 20 더하기 3, 5에서 깨지다니 나는 쉽게 포기를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일 거라고 문제 사고력은 차근차근 키워가는 것이라며 나설로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올림픽 수학 과외를 시키기 시작했다. 극성스레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가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강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곱씹어주는 것으로 겨우겨우 진도를 따라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영 신통한 방법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깊어만 갔고 그럴 때면 나는 제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와 영락없이

없이 소리를 지르고 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아예 올림픽 수학 과외를 그만뒀다. 어쩌면 내가 지쳐서 그만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2학년이 된 아이의

총동원을 해 아이에게 맹훈련을 들이댔다.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리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어렵던 시바늘과 분바늘의 차이도 척척 알아보고 시간도 제때 가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낸단 말인가? 다른 아이들은 두 자릿수 더하기 덜기를 척척 계산해낼 때 내 아이는 고작 20 더하기 3의 발목을 묶여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시간을 척척 보아내고 곱하기 나누기도 식은죽 먹기로 해낼 때 내 아이는 아직도 시바늘과 분바늘을 가려내지 못하니 때가 되면 다 알 것이라는 위안을 삼기엔 이 어미의 배포가 그리 크지 못하다. 또다시 마음이 급해난다. 올림픽 수학과외를 견지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들기 시작했고 방과 후 공부지도반에 보내야 하는 게 아닌지 갈팡질팡 마음이 어수선하다. 1년 동안 수없이 아이와 부딪히고 깨지고 덤으로 아이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나는 여전히 조급증을 참지 못하는 엄마이다. 내가 이런 엄마라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내가 되려고 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같이 있어주는 엄마이고 싶었다. 그런데도 불쑥불쑥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분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올 때면 나는 아이처럼 당황해지고 만다. 20 더하기 3은 왜 갓기 5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아이처럼 말이다. 과연 나의 이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 역시 한때는 치열한 입시 전쟁 속으로 듬떠밀린 사람 중 하나였다. 9년의 의무교육 과정을 거쳐 고중에 입학했고 공부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상큼한 추억 몇 개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른바 청소년 시기를 흘려보냈다. 그 시절 내 생활의 키워드는 공부 그리고 시험 성적이었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장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적 순위로 한 사람이 평가됐던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 글 하나 잘 쓴다고 해서 대학 입시 시험에서 남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과목을 두루 다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나에게 이 같은 도리를 누누이 설명하는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수긍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나 할까요를 몇 번 외쳤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입시 교육의 병폐를 생각하며 혼자 씩씩 마음속 분노를 삭혔다. 이 한 무리 입시 대우는 먹이를 찾아서 때를 지어 천이하는 룡양의 무리처럼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내쳐 달리기만 한다.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에게는 곧 죽음이 닥쳐올 테니 말이다. 아이에게 더하기 덜기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익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나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분노한다. 이깟 더하기 덜기 나중에 계산기가 다 알아서 두드려줄 것이고 시간은 휴대폰 액정의 숫자로 고스란히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한테 더하기와 덜기의 변종으로 출제된 수학 문제의 풀이 방법을 납득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며 시계의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에겐 아이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명백한 이유가 벽처럼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래, 바로 사고력을 키워 아이의 논리적 사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야. 급기야 나는 어렸던 내가 힘들게 익혀왔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입시 대우에 뒤섞여 휘청거리며 달리던 날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대수나 기하 문제가 손쉽게 풀려 답을 얻어냈을 때의 그 잠깐의 희열에 대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외웠던 원소 주기표와 암만 생각해도 나랑은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전력과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추리해보던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날들을 지나오면서 지식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지금은 그나마 봐줄 만한

난 어른으로 자라있는 게 아닌가며 나에게 우겨봤다. 실로 살아가는 것은 덧셈과 뺄셈을 푸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짜장 말 한마디를 해도 글 한편을 써도 깊이 있는 사고로 리치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나는 종종 느끼곤 한다. 그것이 다 기초교육 단계에서 내가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며 련관 지어본 적도 있다. 세상에 헛된 배움이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러는 나를 한 후배가 지적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말이다. 아무렴 그때도 내가 이 깊은 도리를 다 알고 있었더라면 난 올챙이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개구리였지. 그러니 모든 개구리는 다 올챙이의 시절을 지나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인데 아이에게 무작정 올챙이를 뛰어넘어 개구리가 되라고 하니 그건 잘못이어도 큰 잘못이라고 후배가 또 지적할 것이 분명하다. 밤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노곤하게 잠이 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마음이 자꾸만 알지근해 난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이토록 치열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절대 알 리가 없는 나의 올챙이. 아직은 머리가 크고 몸통이 가느다라며 여린 아가미로 숨을 쉬는 작고 말캉말캉한 올챙이가 꼬리를 흔들거리며 내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챙이에게는 뒷다리도 생기고 앞다리도 생겨나 제법 높이 뛰기를 위해 준비하는 개구리로 되겠지.

네, 가족끼리 무엇이든 배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기하게도 가족한테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없어지는데요. 모두 아무것도 모르던 대로부터 천천히 남에게 배워왔는데 말이죠. 네, 개구리가 올챙이 즉 생각, 올챙이는 뛸 수 없다며 남을 하게 되죠. 네, 내 표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더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라서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연역, 제작의 정상회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허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신유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이 장약 신유방이 약과기 치료범이 보면은 기를 조절해 주고 기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보충해 주는 약이라고 똑똑하게 밝혀놨습니다. 예, 이렇게 기를 조절하면서 기와 혈을 보충해 주는 약을 써준다 할 때 면역력이 고도로 높아질 수 있죠. 예, 만약 우리 몸이 기가 부족하다면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도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예, 기라는 거는 피를 밀어주는 힘입니다. 예, 이 장약신내방에는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인 소홍화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 아주 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장약신내방을 제조하는 데서 주요 약재들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기 때문에 면역력을 아주 높여주죠. 예, 사실 중약 성분은 매우 복잡합니다. 예, 항산화 작용은 대부분 여러 성분이 협동 효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딱 찍어서 싼다 강양화지다, 쓰다 강양화지다 이렇게 몇 가지 항산화지라고 분류할 수 없습니다. 예, 산화라는 것은 인체 대사 과정 중 자연적으로 산생하는 반응입니다. 예, 그러나

0: 지나친 자유기는 세포 구조를 공격하기 때문에 노화나 염증 질병을 유발할 수 있죠. 예. 이 항산화 물질은 자유기를 제거해서 우리 신체의 균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 이 항산화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사과를 절반 따개서 한참 놓고 있으면 색깔이 변합니다. 예. 이럴 때는 사과가 자유기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과라는 세포가 변합니다. 예. 이런 사과가 산화되는 데 저항하는 것이가 바로 항산화이죠. 예. 이럴 때 우리 몸에 비유하면 우리 몸에 좋은 군대가 나쁜 놈을 몰아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이 그 주요 약재의 홍경천이 이 해발이 4천 이 홍경천은 해발이 5,400m 이상에서 자라는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은 이런 야생 약재입니다. 이 홍경천이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살리로드 사이드의 타이로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다당류, 아데노신, 스쿠알린, 셀렌하구 아연, 폴리페놀 계열 물질, 수폭사이드, 디슈뮤타제소디는 세포의 저산소 내성을 강화하고 고원식물이 아주 앙대한 환경에 적응하는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리고 항암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예. 이 홍경천에는 18가지 아미노산, 비타민 AD하고 황통 여러 가지 미량원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서 아주 그 좋은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소홍화의 이 소홍화를 서장에서는 장홍화라기도 합니다. 예. 소홍화, 장홍화 한 가지 뜻입니다. 예. 여기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사프란 배당체하고 사프란 쓴색소, 크로신,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활성 성분이 비타민 E보다 훨씬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 네 가지 성분은 만성 염증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주요 약재 황계라는 성분 가운데는 유효 성분인 황계 다당체하고 황계 황동류 화합물은 자유기를 없애면서 항산화 작용이 뛰어났습니다. 예. 연구 결과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2와 상당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항산화 작용을 해주죠. 예. 그리고 당귀 안에 들어 있는 순쑥 벤락톤이라는 성분은 만성 골반염에도 치료 작용이 좋고 자유기를 제거하는 데 아주 독특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당귀 안에 들어 있는 페룰산 비타민 E하고 시스 아파게닌 E 성분은 연구 결과 뛰어난 항산화 활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예. 당귀 안에 들어 있는 페룰산 성분은 티로시나이제 활성을 억제해가지고 허위서수 성청을 막아준다. 예. 그래서 이 얼굴이랑 검은 버섯이랑 많이 난 분들 또 잠이 좀 젊은 사람들 잠이 많이 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이런 분들한테 허위서수 성청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 잠이 그 잠을 그 나는 것을 많이 억제시켜주죠. 예. 이렇게 멜라닌 생성을 죽인다고 합니다. 예. 결국 당귀 중이 비타민 E는 세포막이 산화 손상을 보호하고 시스 아파게닌은 신호 전달 경로를 조절해가지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주죠. 예. 그리고 소목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인 헤마토신, 사파놀하고 사파노는 자유기 생성을 억제하고 산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주고 진통하고 진정작용도 합니다. 예. 그리고 세균 병독을 저항하는 데서 효과적이죠. 예. 그리고 천궁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페놀산 계열 물질하고 리구스트린, 페루릭산, 리구스티라이드는 산화 스트레스에 대항해서 세포 손상을 방지해 준다. 예.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능력이 비타민 E보다 더 우수하고 특히 모낭세포하고 피부세포에 대한 보호를 하는 데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고혈압으로 고생하던 환자입니다.
0: 네.
2: 약도 약도 한

0: 15년간 먹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간도 손상 많이 받고 콩팥이도 손상 많이 받고 막 지방간도 오고 소화안도 오고 이래서 많은 고통받았는데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기 서당 4,500m 고산에서 달하고 걔가 특히 이렇게 고혈압이 좋다니까
1: 예.
0: 먹었는데 남달 반만에 왜 끊어봤습니다. 끊어도 된다 해서 끊어봤는데 지금까지 오전 1년 반 거의 쓰는데 아무런 미동입니다. 계속 그대로 온전된데를 완전히 혈압은 시름나도 되겠습니다.
1: 예, 혈압 조절이 원래 그렇게 잘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큰 시름 났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다가 왔는데 이게 색이 두 번 나와가지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고라니 거의 몸통한 게 앉았던 것 같고 정신이 나고 뒷골이 계속 아프고 이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고라니 맛속에 이때까지 막 어제는 70 거의 사는 이런 느낌도 뭐 처음 받아봤습니다.
1: 그렇게 그래서 정시 바짝 나죠, 예?
0: 네. 예. 항상 그래도 군에 먹은 거 그처럼 그냥 거의 몸통하고 정시에 나오고 있는데 그거 큰 해결을 해가지고 그리고 얘 또 지금 그래도 이 자리 좋으니까 지금 이것만 쓰고 있는데 또 전로돼서 4층 이긴다.
1: 예.
0: 무릎이 관절이 아니고 근데 그것도 다리가 많이 가벼워지고
1: 예.
0: 다리도 내리고 그래 난 너무 좋았어요. 우리 부부와 같이 쓰자고 이번에 서른이수과 배달 받았습니다.
1: 아유 잘하셨습니다.
0: 예, 심의 또 한국에 있는데 심장도 아이 좋고 혈압도 높고 예. 위 계속 소화해야 되겠어. 계속 트림 꿀꿀 하고 예. 관절 다 해서 그렇게 돼서 내 싼 거 먼저 보내봤습니다. 먹어보라고
1: 예.
0: 숫자 썼는데 효과 좋다며 주님이 오늘 내 서른이수과 들여싸겠을까 배달해달라.
1: 예. 서른이수과 사시려면 예. 지금 그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예.
0: 예.
1: 그리고 병원에 가셔도 됩니다. 이제 그 배달 받겠다니까 내 배달 번호만 지금 알려드리는데
0: 네 예. 받겠습니다.
1: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예.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이 담남성 안에 들어있는 유효 성분인 알칼로이드하고 담즙산은 실험결과 지질과산화 반응을 억제시켜주고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뛰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룡에 들어있는 활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하고 펩타이드의 이 펩타이드라는 게 타이를 말합니다. 예, 이 타이는 안지산으로 조성된 소분자 화합물입니다. 예, 이 타이하고 SOD는 자유기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완화시켜준다. 예. 그리고 지룡에는 여러 가지 아미노산하고 지방산, 효소류, 밀양원소하고 지렁이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여주면서 매진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슬에 들어있는 SOD 항산화 성분은 체내의 자기결기를 제거하고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여준다. 예. 이렇게 장약 심리방은 항산화 능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 약을 드시고 나서 그냥 맥이 없다는 소리를 달고 사들던 이런 분들도 이제 맥이 없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영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기대나 맞습니까?
1: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3: 예. 네. 선생님 수고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선생님, 네, 한 가지 물어봅시다.
1: 예.
3: 네, 여보세요. 야구, 당약 심리방에 열심히 듣고 있는데.
1: 예.
3: 내 본신이 자부림이 잘하야 한다.
1: 아.
3: 예. 네, 자부림이 너무 자지 못해서 그래도 이따가 안중패를 먹기보다는 투여서 먹으면 그게 좋답니다.
1: 김치
3: 아니 먹으면은 그 투여서 아니 먹으면은 내 어느 때나 이 투여서 아니 먹어서 또 못 살겠다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
1: 그게 네. 일하신이 생기 그렇습니다. 저는
3: 그렇습니다.
1: 예, 그래 그렇습니다.
3: 예, 귀에서도 소리도 나고 그리고 이 뭔가 특히에 이 비장이 좋지 않습니까?
1: 예, 비장이.
3: 네, 비장이. 이 약을 먹으면 비장이 해결합니까?
1: 이 비장에도 영 좋습니다. 위도 좋아지게 만들고,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3: 예.
1: 예. 예. 그리고 예, 이게 지금 잠도 못 잔다, 제꿈입니까? 이 잠을 예, 잘 못 자는 이 원인이 하나는 심장이 안정을 찾지 못하길래 못 자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신경 문제입니다, 주요하게. 주요하게 네. 예, 네. 그 이 신경을 잘 수복해줘야만이 잠도 잘 잘 수 있습니다. 예,
3: 아,
1: 예 어제 저희가 또 이렇게 강의 드릴 때
3: 이렇게 한 가지 물어볼 건 이 약을 먹으면은 먹으면 내 지금 다른 약은 먹는 게 있는데
1: 예.
3: 이 약을 먹으면 시간 필요한 거가 이렇습니까?
1: 다른 약 어,

0: 어떤 거 잡수는 게 있습니까?
1: 네, 다른냐, 예, 조리박살 먹습니다.
0: 아, 그런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 시간 띄워서 잡수면 되고, 그거하고는 예, 예, 같이 잡사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거하고는 그렇습니다. 전이박사하고는 같이 잡사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그거는 예. 이건 같이 잡사도 있고 이렇고 다른 그 중약을로 그 이 강하게 나온 이런 약을 잡술 때는 한 반 시간 사이 두고 잡수면 예, 됩니다.
1: 예. 예. 예. 예. 선생님 저기나 이게 잔약이 이게 저기나 환약입니까? 전환.
0: 전황으로 나왔습니다. 예.
1: 전황을 나왔습니까?
0: 예, 이게 예. 먹자마다 1, 2초 사이에 흡수됩니다.
1: 먹는 게 내 천이 박사는 아침 전에 먹습니다.
0: 그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거는 세 번 먹는데 같이 잡사도 이렇다지입니까 그거는?
1: 예예. 예, 예,
0: 그건
1: 예.
0: 같이 잡사도.
1: 식후에 먹지 않습니까?
0: 이거는 식전 식후 상관이 없습니다. 식전에 잡수겠으면 식전에 잡수고 식후에 예. 잡수겠으면 식후에 잡수십시오. 예예. 예. 예, 그렇게 예, 하면 됩니다.
1: 나는 이제 한해 많이 싸잡는 데가 효과가 어떻게 하는 건
0: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많이 싸고 적게 예, 싸는 거는 예, 거기다 토론하면 됩니다. 예.
1: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우리 이렇게 예, 이 약은 기를 조절해주면서 기와 혈도 보충해주고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난 이런 약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그 간암 말기 환자 이 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이런 환자분인데 한국병원에서는 예, 한 달밖에 딱 못 산다 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중풍에 온 지 또 3년이 됐습니다. 예, 2024년 8월 중순에 예, 우리 장약을 그거 사서 드시면서 저희하고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어지럼증이 너무 나고 집에 누워 있어도 집안이 빙빙 도는 것 같고 아 무슨 음식을 좀 그거 먹으면은 토하게 계속 토한답니다. 예. 그리고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소리 그래서 속이만 하면 그래서 탁 마른 난기 그래서 탁 그래서 그 그런 난기 그래서 탁 번져지는 것처럼 밑에 뿌리가 그래서 싹 그래서 예, 그 흔들흔들거리와서 예, 그 번져지는 것처럼 그래서 나무 목대기처럼 그래서 탁 번져져가지고 예, 온몸이 싹 펄해서 소한 데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약을 좀 먹고 좀 한 달이라도 사는 동안 조금 그 토하지 않고 어지럽지 않아가지고 이랬으면은 얼마나 좋겠는가고 저희한테 예, 말씀하시면서 예, 이 약을 그 어서는 나는 마지막 격전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싸서 잡쌌습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이 약을 드실 때 아무 다른 약을 한국에서 가져온 그 이런 약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객관화 이 항암제를 비롯해서 모든 약을 다 끊고 우리 장약 심리방만 이 드셨는데 이분이 2025년 5월 8일 날 생방송에 참가해 분享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을 며칠 안 쓰니까 누웠다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해도 너무 어지럼증이 나서 넘어지던 것이 어지럼증이 안 나고 무슨 음식을 좀 드시기만 하면 토하고 머리가 몹시 아프던 게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예, 음식을 좀 드셔도 토하지 않아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이 약을 드시면서 한 달이 되니까 매일 저녁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째 지금 살고 있을까 하면서 한국병원에서는 나를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매일매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도 살았구나 하면서 이 약만 드시면서 수명을 연장하고 있었습니다. 예.
2: 네, 그래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버지 중풍 걸려서 예수 탄고성했습니다.
0: 예.
3: 그래서 그 약이란 약은 좋다는 건 다 쓰고 어디 좋다면 어디서 다 보이고 이래도 예. 그래서 어딘가 난 그래서 구급하고 소리 예. 많이 났을 때다.
0: 예.
3: 예. 그래서 병원에서 그 약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예. 그 저기나 한 일을 그래서 해라 약이랑 많이 먹고 이래다가 소리 그 어느 날에 방송 광고들인 게 저기나 예. 소장약이 그렇게 좋다고 예. 그 다음에 또 공룡수치에 딱 씌어있고 그 중풍에 딱 치료된다고 이러니까는
0: 쓰여져 있습니다. 딱 중풍이 치료된다고.
3: 예, 거기 딱 써 있으니까. 그래서 예, 쓰기 시작한 게 야부다를 쓰니까나 예, 혈압 조절해서 이제 혈압약을 예, 뭐 아이 먹습니다.
0: 얼마나 좋습니까?
3: 예, 예 그래서 이제 발을 걷지 못하고 흔들흔들 내 부축하고 이래고 예, 밥도 잘 못 먹고 밤은 못 자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골이 윙하고 이래 얼빠나던 게
0: 예.
3: 지금은 똘똘해졌습니다.
0: 아.
3: 동참 잘 댕긴다, 예.
0: 전혀.
3: 이년은 거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거, 변했습니다, 예.
0: 좋아진다, 그래, 무는 그만큼. 어선 예, 5년 넘었습니다.

0: 사람도 많은데.
1: 예. 예. 그리고 나도 신장이 나빠서 그러고 위 나빠 밥 잘 못 먹고 딱혹질하고 밤자고 신경질이 나서 밤잠 잘 못 자고 그다음에 숨이 차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서 오와 호소 이래서 우 활동 포기돼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약 선생님과 물어보고 약 먹으면 좋다니까 저 먹으니까 지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좋아진다 원래 그렇게.
1: 예, 그래 사람들이 다 말한다. 너는 무슨 약 먹어서 너는 어째 그리 팔팔한가? 같은 동갑이 쳐도 너는 정말 육정적이나 젊었다고 소리 이러면서 이뻐서 딱 마친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아. 기분이 정말이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래서
0: 예.
1: 더 가고 싶습니다. 그런 예. 활동 좀 예. 그래 우리는 활동마다 예수합니다. 활동마다 산데 어서 이네 남은 인생에 이 약만 먹고 소리 예 즐기려고 이러고 소리
0: 그래도 됩니다. 이 약은
1: 예 소문에 예. 썼습니다. 다른 약은 안 먹습니다. 그전에 먹던 것도 지금 있는 거 다 버리라고 이랍니다.
0: 예. 그럼 버리겠습니까? 있던 거 그것도 같이 잡사들
1: 아, 그 약은 여기나 손이는 나빠지고 사람이 먹으면 고리고 아, 있는 하잖습니까?
0: 서약이 예. 그러니까 서약에서 그렇습니다.
1: 예 서약은 예, 예.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서 기분 좋고 이래 밥도 잘 먹습니다. 둘이 예, 잘 먹습니다.
0: 아유
1: 예.
0: 그 좋은 일이죠. 그래.
1: 예. 근데 내 친구 안에 있는데 예. 저기나 예. 이 양선번에 예수자님과 물어보고 썼는데 예. 그 저기나 이 떠는 병 파스
0: 파키스병입니다.
1: 파키스병하고 예. 관절이 다 좋고 그 다음에 위궤야 이고 이래서 예 밥도 잘 먹고 어리버리해서 집에 그 집도 있었답니다. 나그네 예. 그래서 우리네 이렇게 여차 이런 말하니까는 예. 선생님에게 물어봐달라 예수님 물어보고 소리 양선인데 일곱 달 쓴 게 예. 지금 효과야 확실히 좋단다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오늘도 예 소리 예수가 배달 받아서 쓰겠답니다.
0: 예.
1: 열심히 먹으라고 이랬습니다.
0: 예.
1: 단거 포기라고 먹으라고.
0: 예. 소리 예수가 예 배달 받겠다는데 예, 배달 전화번호 2417979번입니다. 예, 거기다 전화하십시오.
1: 예. 2417979 예,
0: 맞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예.
1: 선생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예, 이 당약을 예, 쓴 지 2년이 넘어지는데 예. 20년 동안 먹던 혈압약을 예, 끊어버리고, 이 장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6달 반에, 예, 서약인 고혈압약을 예, 안 먹고, 이 약만 먹고 있는데, 예, 이 약만 지금 먹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경사기 와가지고, 예, 머리에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말하거나 웃을 때도 얼굴이 당기우고,
0: 예.
3: 당기우고 됐는데, 예, 이 약, 예, 2개월 먹은 후부터 예, 소화하시는 게 알리고, 머리에 어지럼증이 인차이롭습니다.
0: 아, 예.
3: 네, 그래가지고, 예, 반에서 신체 검사 해준다 해서, 예, 검사한 게, 예, 혈지, 혈당, 혈압이 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래서, 예, 남편하고, 예, 같이 먹으려고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해서 36각을, 예, 배달 받으려 합니다.
0: 예, 배달이 받으시려면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예, 계좀
3: 네, 소개로, 예.
0: 예.
3: 이저 먹고 있는데, 예. 친구가 예, 관절이 저기나 뭔가 몹시 아프고 심장이 주자를 세 개를 했답니다.
0: 아.
3: 그래서 숨이 차고 가슴이 통쇠나가지고 이 약을 먹었는데 예,
0: 예.
3: 좋아지는 게 예, 알린다면서 예, 오늘 예, 배달을 받겠답니다.
0: 꼭 알립니다. 좋아지는 게. 예, 예. 그분이 배달 받으시려면은 지금 우리 할도이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고맙습니다. 예, 저도 예, 당연히 신내방을 먹은 지 어떤 한 2년 넘습니다.
0: 예.
4: 그런데 나, 저기, 어째 먹으면 하면 예, 혈압 조절 해야 됐어. 나 그래서 예, 그래서 3, 40년을 다 혈압약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0: 예.
4: 그리고 이 혈압약을 보통 소약이 돼야지 중약을 해야 되는데, 소약을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넣고 그냥 먹어서 혈압 조절을 해야 됐어. 인간을 신경 쓰게 썼습니다.
0: 예.
4: 그런데 오늘 우연한 기계 선생님이 강의를 들어볼까나 이 당약 신뢰방은 예, 혈압 조절을 조절하는 다섯 가지 인설 뜨고 막
0: 예 맞습니다.
4: 이게 내게 딱 부합되더라 막 이런 내 선생님 먹었는데 아는 게 알았으면 혈압 조절을 전화 잘 된다 야 이렇게 돈 내가 어디 언영 쓰고 언영 알았게 하는 거 뭐 좀 뭐 지나간 게 아이고 후회된
0: 아이 이제라도 알아도 뜻이 얼마나 좋습니까.
4: 글쎄 말 예. 지금 이 아들 딸 밥 먹고 혈압약 떼주고서 약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0: 맞습니다.
4: 그래서 뭐 로스하게 말해서 추중에 혈압약 깨는 약이 어디 있을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0: 종일 이론이 하면 다섯 가지 혈압 조절 잘해주는 이 다섯 가지 그 리론이 딱 부합되기 때문에 다 치료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4: 정말 선생님 강의를 내 민발 들었다 말인데,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세심하고 열심히 듣고 그래, 이거 먹었는데, 야, 지금 혈압 조절을 잘 될까? 뒷골이 그렇게 아프고 어지러워지고 나는 게, 골이 항상 우리 더 보내지게 지금은 골이 얼마나 맛있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0: 전이죠.
4: 그리고 또 나는 신근경색하고 뇌경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병이 발달한다면 그저 땀이 그저 땀술 풍긴다. 그 머리부터 막 닦을까지 땀술 풍긴대서 그거 땀을 쓰느라고 단다 못합니다. 그리고 또 발달한다면 앞뒤고 아시면 쪼여들면 아프고 그래서 입원해야 말이죠. 고자불 입원하던 게 지금 이 약 먹은 다음에는 어지럼증도 없어졌지, 고리 땡 하던 것도 이렇지, 귀에서 샘나던 것 다 없어지고, 지금 입에는 모르고 삽니다.
0: 아, 좋지요, 예.
4: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약이. 그러면 이 약을 맞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고 가서 나는, 너무 기뻐서 우리 친척, 친구, 그, 보는 사람마다 이 약 쓰느라고. 정말 안개라 잡신 사람들은 몇 호에 칭찬이 잘 안 돼. 이 썩은 약 소개해서 자기네 병을 매일 치료했다고 자꾸 칭찬합니다.
0: 소개를 해도 요거 아이 먹는 약이 이 약이.
4: 요거 아이 먹습니다. 예. 영 좋다고 이 좋은 약 있는 거 우리 이제까지 이 장약이잖아. 그렇다고 소리. 장약이 됐어. 이 좋다고 소리. 무슨 대단합니다. 저를 잘 대단합니다. 그래서 난 이번에 나도 계속 먹길래 우리 아빠가도 우리 아빠 여러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잡식은 효과에 따른 나의 사례. 그리고 또 36가 배달 왔어.
0: 배달 왔어.
4: 계속 먹겠어. 그리고 근데 우리 옆집 할머니 우리 화토 다들 같이 댕겨놓은 아빠 좀 중풍 약간 오고 그냥 어째서 내 중풍 듣고 그냥 그래서 영 불편했을 때 이약 소개해서 잡사는데 영 효과 좋다 하대. 그 요즘은 자꾸 걸음 거리고 어느 상에 듣고 걸음 거리가 옆발을 그냥 따라나고 그러는 게 지금은 이사 이약 잡수고 그런 상에 막걸 없어져서 영 좋아합니다.
0: 중풍이 치료가 잘 되니까 그런 겁니다.
4: 예. 할때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4: 241-7979번. 예.
0: 네.
4: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이 가난 말기 그분이 그러는데, 예, 이 우리 장약 심리방을 9달 드시고, 아, 체중이 15근 불었답니다. 예, 그러면서 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분이 두 번째로 약을 쌀 때, 예, 그, 어떤 분이 저희가 소개한 약을 드시고 가난 말기 그 환자이고 한국병원에서 한 달밖에 못 산다 했고 그 중풍이 온 지 3년이 되는 이런 환자가 이 약을 드시고 체중이 15근 불었고 또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본인이 다닐 곳을 다 다닐 수 있을까 해서 예, 이분이 집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예, 그날 11시쯤 제가 그 집에 도착했는데 금방 그분이 서시장에 가서 고사리를 사가지고 왔다 하면서 다니고 싶은 걸 다 다니고 먹고 싶은 걸 또 다 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예. 저희는 이 약을 소개해드리면서 우리 이 장약 심리방이 암을 치료한다고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분을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게 한 것은 암이 치료돼서가 생명 수명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약 심리방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야생약재로 제조한 이런 약이면서 그 산소 저장량이가 특별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면역력을 고도로 높여주고 이 중약이 성분들 가운데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는 이런 성분들이 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를 또 조절해주고 기와 혈도 보충해주고 또 혈액순환도 잘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이 오상육부들은 다 혈액이 충분하게 보충되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준다면 웬간한 잔잔한 병들이 스스로 다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쉬운가 하면은 우리 몸을 좋은 군대들이 많이 증가돼가지고 굳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분과 같은 중한병을 몸에 지니고 있어도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중약 성분이 장약 신내방 같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 성분이 이렇게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약은 오직 이 약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중약제의 같은 이름을 가진 약재라 해도 아, 그 같은 홍화라 해도 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그런 높은 곳이 야생 약재로 만든 이런 야생 약재인 이 홍화하고 그런 일반 이런 지역이 홍화하고 아, 해발이 또 낮은 이런 곳이 홍화하고 아, 이게 다 약효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데는 공기 오염이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 아,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 우려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 제일 좋습니다. 예. 이 한 곽이 330원인데 이 약을 산다면은 아, 이 4,752원이 다라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2: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 시한 중려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려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려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 시한 중려연설은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 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중요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려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제하며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과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 방지 중점 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 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 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치리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하에 응급지휘 기재를 구축하고 상시와 위험공동의논 및 연구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해야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치리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 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 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 관리를 엄격히 틀어줘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평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첨품, 산업토대, 지역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축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협동인재육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연구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연구 인재 대우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 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이 부합되는 과학기술평가, 인재격려, 성과전화 등 제도기제를 수립, 완선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12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근평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시책을 견지하며 전면의법치조 사업의 질과 효능을 힘써 제고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이며 조당위 전면의법치조위원회 부주임인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협조소조 사업세칙 시행,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구성인원, 판공실 협조소조 구성인원 조정건의 명단,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5년 사업총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사업요점,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2026년도 립법사업계획, 연변조인민정부 2026년 립법사업계획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정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 좌표를 정하고 배치하며 힘써 실행해 전면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습근평 법치 사상을 형성하는 바 법치 중국 건설이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소집된 중앙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전면의법치국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려 더욱 완성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새로 정해서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변강민족적 법치 건설에 실제 입각해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이 서로 협동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 공평 정의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과학적 입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고 전주 각 방면의 사업법치화를 전면 추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 데 견강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법규 체계를 다그쳐 완성해야 합니다. 입법에서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 입법, 민주입법, 의법입법을 통괄 추진해 입법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입법을 잘 다잡아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등 법규의 제정, 수정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장례관리 관련 입법조사연구 론증을 착실히 전개해 량법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선취를 보장해야 합니다. 등록심사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부문의 행정 규범성 문건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동급 인대 등록 심사 범위에 전면 피복을 실현해 문건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규의 관철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자치조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등 중점 법규에 초점을 맞추고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한 특별조사연구 검사를 깊이 전개하며 문제 반영, 정돈 시정, 추적 감독 기재를 건전해 법규 조문이 전면적으로 락착되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정부 건설의 주체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치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진정으로 법치 궤도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과학적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의 참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 평가, 합법성 심사, 집체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참답게 이행하며 결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책임 추궁 기재를 건전해 중대 행정 결책이 법적 근거가 있고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수, 자연 자원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 집법 중점 문제를 바로잡아 군중 주변의 구체적인 실사 추진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며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주 정법기관 경영환경 최적화 기업 혜택 조치 4.0판을 깊이 실시하고 각종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법치의 보장, 수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법 공평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사법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사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며 사법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 여러 민족 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고 부녀,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법 구조와 기소 지지 등 법률 봉사 통로를 원활해 대중의 소송 난제, 권익 수호 난제 등 실제 문제를 알심드려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복잡, 간단 분류 기재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시범성 소송 플러스 일괄 조정 기재를 완성하며 소액 소송 절차, 간이 절차 적용을 강화하고 규범화해 비슷한 분쟁을 원천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 공평 정의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법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 간섭 방지, 세 가지 규정 등 금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 민사,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며 집법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법에 따라 시정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0: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사회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사회치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법치문화를 선전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해 전 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활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치리의 법치와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과 상사조정의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하고 모순분쟁조사 해소를 강화하며 소송과 비소송 접목기제를 완선하고 각종 조정의 접목연동구도를 구축해 모순분쟁이 기층에서 해소되고 맹아상태에서 해소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법률봉사 자원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공공법률봉사 규범제고 3년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호사, 공정, 조정, 중재,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공공법률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학교, 상가, 새 취업인원 등 분야로 법치봉사 피복면을 점차 확대해 여러민족 대중의 다차원, 다분야, 다양화, 고품질 법률봉사 수요를 힘써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치선전 교양을 깊이 추동해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 제9차 5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들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활동과 법률 7가지 진입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법치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조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위원, 조직속 관련 부문과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월 13일 우리조는 조항 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4진 신소사건 도합 9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7건, 안도현 1건, 훈춘시 1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3.3%,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육남의 지간 출연 뉴스입니다.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10일 대학 졸업생 전문 초빙을 포함한 2026년 연결시 사업단위 사업일꾼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59개 사업단위에서 213개 일터를 제공하며 325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1: 2026년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 계열활동 및 룡정시 아마추어 축구경기가 일전 룡정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 기관, 향진, 기업과 사업 단위 7개 대표팀 선수 근 200명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0: 연결인민공원 등산로 양쪽에 해당화와 매화가 만발해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1: 5월 19일 중국 관광일 당일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는 무료로 대회에 개방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치입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

숨쉬는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의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의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1: 안녕하세요. 연변노래가소화에서 인사드리는 박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바라기는 언제나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듭니다. 그 모습이 마치 한 사람만을 바라보는 사랑과 닮지 않았나요? 최근 작사 유춘섭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나는 해바라기 이 가요는 사랑하는 사람만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그런 소중한 사람이 있겠죠? 해바라기처럼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랑 함께 느껴보시죠.

해바라기의 열정적인 사랑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 있는 그리운 고향으로 떠나볼까요? 조창령 작사, 김동인 작곡의 한철호 가수가 부른 고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향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그리움과 정겨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잔잔히 울려 퍼질 노래입니다. 잠시 눈 감고 당신의 고향길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푸른 하늘 아래 연변의 들판은 넓고 아름답습니다. 날 따라 멋지게 변해가는 연변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자호감을 금치 못하게 하는데요. 아래 김등만 작사, 남리릉 작곡의 도명일, 전혜성 가수가 부른 날에 치는 연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 웃고 울던 옛 친구들이죠. 지금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가까운 그리운 사람들을 노래한 가요. 최금단 작사 정예성 작곡의 남성 가수가 부른 보고파라 옛 친구들을 전해드립니다. 오랜만에 생각나는 친구에게 인사 한번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겐 고향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자리한 편히 쉴 수 있는 그것이죠. 허도 작사 김경애 작곡의 박홍철 가수가 부른 마음의 고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음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초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경만 작사, 오영란 작곡의 박초월 가수가 부른 초심으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초심, 지금도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0: 저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상강중의관 개업 10주년 감사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상강중의관에서는 개업 10주년을 기념하며 고객분들께 보답하고자 서장의 동충하초 제약공장과 함께 대규모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매 혜택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6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9곽 사시면 12곽을 드리고요. 18곽 사시면 24곽을 드립니다. 행사 기간 동안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398원 가격의 건강 선물 세트가 추가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드리고요. 방송 내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립시다. 예, 우리 발효된 동충하초 균분이 가장 핵심적이고 전통적인 기능은 우리 인체에서 예, 신장이 전기를 도와서 인체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을 유지시키면서 건강 수명을 늘려줍니다. 예, 즉 우리 몸의 기본 상태를 조절해서 스스로 회복하고 질병에 대항하는 이런 능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예, 때문에 발효시킨 동충하초를 보면은 예, 지금 많은 연구에서 항암작용도 있고 항종양작용도 있고 신장을 하고 신정을 강화시켜서 폐기능도 개선하고 천식을 완화시켜줍니다. 예, 천식으로 앓고 있는 분들은 많은 약을 쓰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예, 악화가 되죠. 이런 분들은 발효된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할 때는 천식도 완화시키면서 면역력을 많이 또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수명도 연장하는 효과가 있고 폐기능 강화라든가 신체를 또 보강시키면서 간도 보호하고 혈당하고 혈압 저하, 콜레스테롤 감소, 기혈 보충

0: 하고 생리 불규칙하거나 혹은 피로감이 있거나 불면증,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욕 부진이 있거나 혹은 하지에 부종이 생기거나 만성 기침,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 소변이 많거나 심부전이 있거나 혹은 위장 질환 등 다양한 급성 만성 질환 치료에서 모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에서 보면은 폐하고 신장을 보강해서 우리 인체의 근본인 전기 신혈을 공고히 하고 원기를 키워줍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입니까?
0: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2: 나는 선생님 동충 하초 쓴 게 영초였습니다. 얻은 1년 조금 넘었었습니다.
0: 그게
2: 네. 우선 먼저 혈압이 정차되지 잠이 용 다릅니다. 이게.
0: 네.
2: 예, 잠이 용 다르지. 밥맛이 없어서 어떻게든 깨죽깨죽거리고 벨라야 했습니다. 가마치라 따르는. 근데 식으면 그것도 무식이나 다 마시지입니까?
0: 네.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선생님 내이 어쩌면 이 날이 굳은 날이면 몸이 막 이게 따에 깔았는 것처럼이
0: 네.
2: 막 별난 이런 감이 납니다. 그러던 게 지금 동충하초 먹은 다음에는 그저 몸이 그저 거뿐합니다.
0: 네.
2: 그래 나가면 싱싱싱싱 이렇게 걸어댕기더래요. 날이 굳혀도 얘 무릎피도 아이싸고 얘 몸이 가라앉아 이런 등체랑 하나 돕니다.
0: 네.
2: 이전에 이게 얘 강제들 쓰던 약이라 그런데 정말 효과도 빠르고 영좋습니다.
0: 네.
2: 고라에 이전에는 소리 났습니다.
0: 네.
2: 그래 이래 고를 두드리면 좀 잠신 이랬더니 지금 그런 거는 아무 없이 사라졌답니까?
0: 네.
2: 혈압이 정상되니까 선생님 심장도 도와줍니다.
0: 맞습니다. 예. 네.
2: 그래서 선생님 나는 이런 활동함이 마이너스 하지 못합니다. 경기가 좀 자꾸 활동마다 쌓거나 여섯 턴이라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0: 예.
2: 됩니다.
0: 예, 예.
2: 그래, 내 지금 이번에도 활동에 참가하자고.
0: 예. 지금 6과에는 5과, 9과에는 12과, 혈압과에는 24과. 예, 그리고 예, 이 우리 이번에는 명액이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시는 분에게는 398원에 달하는 건강 선물 세트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2: 예, 선생님 예, 수고하십시오.
0: 건강하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 많습니다.
0: 예.
3: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네.
3: 바로 해서 한 약이라 효과가 더욱더 좋습니다.
0: 예.
3: 이 약을 먹으면 예, 먹을수록 맥이 나고 예, 정신이 납니다.
0: 네.
3: 우리 내외는 이 약을 먹고 예, 건강을 찾았습니다.
0: 네.
3: 이것은 예, 선생님이 좋은 약을 알선해 준 덕분입니다.
0: 네.
3: 오늘 예, 얘기할 거는 예, 둘째 동서가 예, 몸이 약해서 예, 이 약을 먹고 있습니다.
0: 네.
3: 면역력이 약해서 예, 안 주면 맥이 없고 피곤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했는데 동충하초 발효분 후에 한 달 먹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0: 네.
3: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면서 예, 저 혈압이었던 게 예, 지금은 혈압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0: 네, 맞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음량 조절이 잘 되면서 예, 원래 심장이 나쁘고 폐가 나쁘고 예, 그다음에 예, 콩팥이 나빠서 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3: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먹으니까 예, 심장이 좋아지면서 예, 기타 병도 예, 같이 좋아지더랍니다.
0: 네.
3: 예, 그리고 예, 위축성 위염이 있어서 예, 밥을 먹지 못했는데
0: 네.
3: 예, 이것을 예, 먹으니까 예, 밥맛이 오면서 예, 밥을 잘 먹으니까 힘이 난답니다.
0: 네.
3: 그리고 귀에서 전봇대 소리가 나는 게 이것도 해결하고 예 허리 다리가 아프던 것도 해결됐답니다.
0: 네.
3: 예, 참 좋은 약이라고.
0: 네.
3: 이번 특대 활동이 있다 하는데 열애득각을 싸서 부부간이 다 먹겠답니다.
0: 예, 열애득각에는 네. 24과 드립니다. 예, 그리고 예, 먼저 신청하시는 분에게는 예, 398원에 달하는 네. 이 건강 선물 세트도 있습니다.
3: 예, 예. 그리고 예. 인사하겠습니다.
0: 예.
3: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도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다음

0: 한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저는 동청하소는 꽤 오래 썼습니다.
2: 예.
1: 예, 저는 이전에 동청하소 쓰기 전에 항상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고 잠도 잘 오랫동안 못 자고 그 다음에 특히 우머리는 허혈이 나고 그 다음에 피부가 많이 마르고
2: 예.
1: 그 다음에 너무 가슴이 불편해서 병원가 검사하니까 심장하고 폐가 아이도 와가지고 폐를 수술해야 된다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2: 네.
1: 그래서 수술해야 되는가 생각하다가 제가 뭐 나이도 많지 또 뭐 신체가 많이 허약한 이런 상태에서 수술까지는 받고 싶지 않아가지고
2: 네.
1: 그냥 약으로만 치료하다 뭐 되면 좋고 아이 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처음에는 병원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 또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원에 좀 오랫동안 쓰고 그래도 또 아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지금 광고에서 나오는 이 좋은 약도 여러 가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네. 치료는 못했습니다. 계속 점수 더 하더란 말입니다. 이래다 서리 선생님들이 그 동청하소 강의를 듣고서 동청하소 쓰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쓰니까 낫기 시작해가지고 어제는 3년 많이 넘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상에서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영 편한다.
2: 네.
1: 난감이 없습니다.
2: 네.
1: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약을 많이 썼지만 효과를 못 보고 치료 못 하다가 이 동청하소를 써서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본 거는 동청하소는 다른 약보다 특별하지 않을까?
2: 네, 맞습니다.
1: 예, 동청하소는 4,500m 이런 고산 지구에서 자라고 그 다음에 여름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자라고 특히 동청하소는 보통 이 나도 광고를 많이 듣는데 다른 약은 발효했단 말은 못 들었습니다.
2: 근데 네.
1: 이 동청하소는 발효한 약물로서 한시대 효과를 보는 정말 아주 진지한 약물이고 또 다른 약물이 없는 이런 성분이기 때문에 정말 병을 이렇게 치료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네.
1: 그리고 예, 그리고 저는 기본상에서 아픈 점도 불편한 점도 없거니와 이 동청하소 쓴 후에 어제 뭐 한 3년 잘 된 데 이때까지 감기도 아이 걸립니다.
2: 네.
1: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노년이고 또 많은 약을 써봤지만 치료를 못하다가 이 동청하소를 써가지고 치료됐는데
2: 네.
1: 정말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치료가 되는 알맞은 약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2: 예, 예.
1: 그래서 예, 저는 이 동청하소는 저한테 최고 약이라고 생각하면서
2: 예.
1: 저는 활동 때마다 쌉니다.
2: 예.
1: 그러니까 나 경제상에서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2: 예.
1: 특히 이전에 여러 가지 약 많이 쓰다 보니까 치료도 못하면서 많이 약 여러 가지 먹다 나니까 불편했는데 지금은 동청하소 한 가지만 먹으니까 먹기도 편하고
2: 네.
1: 영 좋습니다.
2: 네, 예.
1: 그래가지고 예, 저는 지금 노년인데 어떤 동청하소를 떼 넣을래 떼 넣을 수 없는 약으로 되었는데 저는 계속 열심히 쓰려고 생각합니다.
2: 예. 오래 쓸수록 예. 효과를 더 잘 본다.
1: 맞습니다.
2: 그래서 예, 지금 활동이 예. 영 좋습니다. 예,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2: 예.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봄화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화초는 중국의 9대 선초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0: 저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종이관의 발효동충 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이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동풍에서 바라던 물 쓰고 있습니다. 나는 혈압이 가요. 높았다 높았다 하면서 조절이 안 돼갖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래서 머리 아프지 머리에서 소리 나지 그러니 밤에는 꿈이 많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잤습니다. 네. 그래서 약을 많이 써봤는데 필요 효과를 크게 못 보다가 이 동충하도 바라동물을 썼는데 우선 먼저 혈압 조절이가 잘되더란 말입니다. 혈압 조절이 잘되더니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그렇게 어지럽고 아프고 그렇던 증상이 지금 나아졌습니다. 지금 요만은 그래놓고 정신이 납니다. 밥을 잘다고 하니까 그러니 위가 떠나빠갖고 나는 밥을 잘못 먹었으면 나는 이나 소화가 되지 않아갖고 그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그저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약 쓴 닥터니 지금 소화가 잘 됩니다. 네. 아무런 거 먹어도 소화가 영 잘 돼. 밥을 잘 먹어야 맵이 납니다.
4: 네.
3: 그렇지. 심장도 나빠서 그다 맨날 숨이 차지 두근거리지 놀라지 가슴이 침침하고 답답하지 이거 자꾸 신경질도 나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심장도 좋아졌습니다.
4: 네.
3: 그리고 혈질 나쁘던 것도 혈질이 정상이 되지. 또 무슨가 호흡도가 나빠고 나니 기침 계속 기쳤습니다. 제가 나빠갖고 많이 기침 얼마나 기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침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착하는 건 그래서 기침 안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 동치파트 바라도 모르겠는데 지금 기침 안 될지 않습니까?
4: 네.
3: 기침이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난 이 약은 정말 진짜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천원 일주기는 이상이 됐고 안에서 사는 약대대 그런지 정말 효과도 빠르고 먹기도 좋고 여러 가지 약 넣고 먹는데 지금 한 가지만 먹어도 이렇게 병이 빨리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활동도 좋고 상당히 좋으니까 난 뭔가 이렇게 활동이 좋을 때 좀 참석해서 살려고 전화 올립니다.
4: 예, 지금 활동이 제일 큰 5대 활동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4: 나가십시오.
2: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4: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도 동풍하소 발효균을 먹습니다. 동풍하소는 발효가 해발이가 4,500m 고산지대에 제출한 약재대라서 용약재가 특이합니다. 겨울에는 벌릴로 되고 여름에는 풀로 자라나가지고 그래 발효시킨 약재대 그러는지 효과도 빠르고 특별히 효과도 좋습니다. 나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항상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황당하면서 숨이 차고 그래 이렇던 게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나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숨이 꽉 막히는 것처럼 밤에도 숨이 올라와서 자다가도 깨어나서 가슴 두드리고 이랬는데 이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많이 쓰고 했는데 아이 났던 게 지금 동순하소를 이전 한 반년가량 먹은 게 지금 그런 증상이 많이 나서서 지금 예 살 것 같습니다.
4: 네.
5: 다음에 다음 세대를 다지 숨 편안하게 지니까 되나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4: 네.
5: 그리고 이 혈압 조절이 잘

0: 확실히 약은 왜 신기한 약이고 발효된 약이다 그런지 특별히 약이 높습니다. 이렇게 약 선생님의 발전해 줘서 고맙고 감사한데 지금 오일들 활동이 좋을 때다. 예. 그래 그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예,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활동이 제일 큰 우대 활동입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예, 저도 동치나 소발효 겐부 먹나 한다는 예언도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먹기 전에 이제 수선제인 힘든단계 이 심장을 많이 고상했습니다.
1: 네.
3: 계속 이 가슴이 후두두거리네. 혈압이 파도이 심하지. 조절이 잘 나야 되지. 그다음에 이 후두후두거리네. 잠 못 자고. 예. 식은땀 잘 때는 또 식은땀 자꾸 흘리고 꿈도 많고 이 다건 이게 제일 힘들었단 말입니다. 여러 해를 이리 자지 못하니까 사람 무슨 진짜 이 뭐 우울증 정도 꼬지 말이 아니 됐습니다. 진짜 이 기억력도 없지. 이게 녹공시에 부수도 있지. 한 20분에 쫄았습니다. 이렇게 한 4, 5년 고상했습니다.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하니까 그래서 근이 팍팍 좁더라. 예, 그래도 저희 이 동치나 저 발효 겐부노 우연하게 이 방송 들어봤는데 이게 어쨌든 이래 방송에서 이래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일용 투기하더라 말입니다.
1: 네.
3: 4,500m 되는 이래 앙열한 지역에서 자랐다지.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불러하고 어쨌든 들어볼까 이런 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1: 예, 예.
3: 수근에 나오는 게 이렇게 이런 정말 약이 없어서 내 이거 별로 신기하다 하면서 접해 먹어봤는데 진짜 이거 먹고 이 한 반년 먹으니까 이 가슴이 대대 편안하고 잠이 잘 없대다.
1: 예.
3: 예. 그리고 밥 맛이 없던 게 밥이 맛있지. 꿈이 불이 많던 게 꿈도 없어졌지. 그다음에 이 머리 기억력이란 대단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3: 이 녹공시 부들리 머리 계속 아파서 그랬는데 구중상도 없어졌지. 소변에 거품도 나가고 대변도 형태 없는 거 보고 이 골관절도 안 좋고 자관이 모으면서는 나 있어놓고 진짜 무식이 맞다. 나 종합병원이처럼 거기 여기저기 성한데 없이 그래도 불편했단 말입니다.
1: 네.
3: 이 인후염이 심하지. 이게 진짜 그랬는데 이 인후염이 너무 얼마 안 먹을까 어느 까리 이게 목이 확 트임이 시원하더라 말입니다. 목이
1: 네.
3: 예, 그래 이 약이 이렇게 좋으니까 이 약이 좀 있긴 쓴다.
1: 네.
3: 근데 이 얼굴 활동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먹으려고 좀 더 배달받다고 그랬더나 했습니다.
1: 네. 지금 활동이 또 제일 큰 활동입니다. 예.
3: 예.
1: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2830666번에.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동충하초는 이 해발이가 4,000m 정도의 고산, 서장의 고산지대에서 채취되는 희귀한 이런 고가의 약재라는 건 모두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금 또 발효시켜서 원약재 효능보다 30배나 더 높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일반 약재와는 다르게 예, 이 다른 점이라 할 때는 곤충이 영양분을 먹고 자랍니다.
2: 네.
1: 예, 우리 일반적인 약재는 이 자연이 영양분을 먹죠. 그런데 이 동충하초는 곤충이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아주 귀하고도 특별한 이런 효능을 갖고 있는 이런 약재이기 때문에 인삼하고 로경 3대 명약 중에 하나이고 인체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아주 귀중한 명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네.
1: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 포함된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이 이 요효 성분의 추출률이가 100분의 99%에 도달합니다.
2: 네.
1: 예, 지금 발효시킨다 할 때에는 이 요효 성분이가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빨리 인체에 흡수되기 때문에 지금 약효도 빠르고 흡수률도 높고 부작용도 없고 전통약제에 비한다 할 때에는 약효가 이렇게 30배나 더 강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많은 약을 써도 안 되거나 혹은 몸이 특별히 허약하거나 이런 분들 내세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꾸준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0: 이런 만성질환 치료에서도 효과 볼 뿐만 아니라 양생복원도 또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무병장수 효과를 동시에 발휘해서 인체 생체 기능도 조절하고 체내 생체 환경을 균형시켜서 인체가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하는 약이가 바로 발효동충하족 균분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쓰시고 아 실제로 이런 좋은 효과를 보면서 특별히 이 동충하초는 예, 이런 특수한 약재이기 때문에 1년 4계절 어느 때든 복용하면은 건강에 좋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이런 명약이고 동물성하고 식물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동물성 약재하고 식물성 약재는 가리는데 이 동물 곤충이 영양분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식물성하고 동물성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체질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이런 땅에서 자라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발효동충하족 균분은 예, 40, 50세부터 우리 인체라 할 때에는 이 노화가 시작되고 변화가 발생합니다.
1: 네.
0: 예,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80, 90세까지 모든 분들에게 적용되는 이런 약품입니다.
1: 네.
0: 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 쓰면서리 확실히 좋은 이런 효과를 본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발효동충하족 균분은 양기하고 정기를 보충해서 몸속에 오래된 이런 풍한 습까지 몰아냅니다. 나쁜 사기를 제거해서 인체 체질을 개선시키면서 이런 이 풍한 습으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 치료에서도 아주 좋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자연의 지혜가 모아진 이런 중의학설에 맞는 귀중한 약재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면역 강장제입니다.
1: 네.
0: 예, 우리 인체라 할 때는 면역력이 우선입니다.
1: 그렇죠.
0: 예, 면역력이가 높아야만이 병을 자기 몸으로 스스로 이겨내야 됩니다.
1: 네.
0: 예, 이런 이겨낼 수 있는 효능을 갖고 있는 약이가 바로 발효동충하초 균분입니다. 예, 그리고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불로장생이 명약으로서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본초 강목에는 허약 체질을 든든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천년 약물 대사전에는 동충하초는 성질이 온화하고 신장 기능을 돕고 폐를 든든하게 하는 이런 약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때문에 90세를 넘긴 명인들도 동충하초를 복용해서 무병장수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우리 옛날엔 90세까지 살기 바쁘죠. 예, 근데 이 동충하초를 드신 분들은 이렇게 오래 장수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동충하초 균분은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이런 100세 세대가 아니라 젊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이런 장수 명약입니다.
1: 네,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전화 혹은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최수봉 작사 작곡의 내를 위하여 보내드립니다. 밝은 내를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 마음이 담긴 가요입니다. 마용주 우춘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리원학 작사 최삼명 작곡의 아리랑 이산골의 정두로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산골 풍경과 함께 정이 깊어가는 마음이 느껴지는 정겨운 민요풍가요. 전하자 가수가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장작성 유영호 작사 김화섭 작곡의 여기는 내 적는 고향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아름답고 풍요한 고향을 노래하였습니다. 류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창작된 원어연 작사 송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나누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더없이 따뜻한 세상이 되겠죠.

이어서 박장길 작사, 박찬일 작곡의 사랑합시다 보내드립니다. 부모 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친구와의 사랑 등 많은 사랑이 있는데요. 오늘도 나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주길 바라면서 렴수원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50년대 창작된 리룡영 작사 김태국 작곡의 복된 살림 1호원을 보내드립니다. 함께 읽어낸 행복하고 풍요로운 살림을 노래한 기쁨 가득한 이 가요는 늙은 량주 대창곡으로서 그때 당시 가는 곳마다 관중들의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작품입니다.

요즘 모래기철에 어울리는 가요. 남두현 작사 김덕범 작곡의 시원 컬컬 감주로다 보내드립니다. 최성룡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60년대에 창작된 디행복 작사 허원식 작곡의 벌판의 붉은 해서산을 보내드립니다. 디영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아산성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를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 소방관 고백을 엄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상비 작사 리메 작곡의 연길 창가입니다. 연길, 그리운 그 땅의 산과 강, 그리고 사람 냄새, 고향의 전경을 한편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남성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어제의 길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계신 분들 한동희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은 자식이 가슴 한켠에 뺀 한없는 그리움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이철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홍매 작사 은한 작곡의 부모라는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희생과 사랑이 다른 말입니다. 그 이름이 자식에게 주는 삶의 지혜와 메시지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 어머니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를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미소 따사로운 손길 그 먼 기억이 음표 하나에 깃들여 있습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박천현 작곡의 고향 정가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부르는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냄새, 소리,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인정,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속에 살아 숨기는 고향 정가를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입니다. 가끔은 흔들려도 결국 자신 혼자만이 걸어갈 인생길. 자신을 향한 다짐과 누군가에 보내는 진심을 응원을 노래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맹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 전협 우기 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과 함께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근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고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근뇌 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우리 소개드려야 될 약들이 아주 많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미 전에 소개드렸던 연기 입간구복액도 좋고 순백시환도 좋고 또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근뇌 보신환도 좋고 좀 우리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보면 아주 이름 있는 약이고 소문난 약입니다. 이래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약을 알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뇌 보신환을 소개해드리는데 이 약이 특정 말하면 첫째, 역사가 깊은 약입니다. 그냥 깊은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건중 황제가 쓰던 약이다 이 말입니다. 천룡 황제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이름 있는 분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 산 황제입니다. 건중 황제가 그리고 17명의 아들을 뒀습니다. 황제 자리에도 60년 넘어 있었습니다. 63년 거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중 황제는 역사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장수했는가? 이 사람이라고 뭐 알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1771년도 이게 청나라란 말입니다. 이때 이분이 지방에 시찰을 나갔다가 심하게 알았습니다. 알아서 어느 정도인가 의식이 불명이 돼서 혼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난리가 나죠. 국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이사를 청해서 어떻게 하면 살고겠는가 많이 고민하다가 접한 것이 우리 이 약입니다. 이 약도 우리 쌍둥이가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한 분이 이 사람 말입니다. 한 분이 순천자라고 이분이 이사인데 이분이 처방이가 건신탕이라고 이 약을 내렸는데 왕한테는 아무 처방이나 못 내립니다. 다 이런 이름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처방을 쓰고 했는데 세첩을 쓰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고 이 약 처방이 대단하다고 이래서 이 처방이가 옛날에는 궁중에서만 썼죠. 또 백성들은 못 썼죠. 그러다가 해방이 되면서 이 약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이 근뇌 보신환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특징 보면은 그냥 제약공장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산동 아교 제약공장 뚱어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산동이 있습니다. 산동 동화 아교 공장이라고 해서 뚱어어죠 하는데

0: 직공만 해도 3,600명입니다. 이래서 우리 이 둥어 어조 제약공장은 세계적으로도 이름 있는 제약공장이다 이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네.
2: 네. 근데 보시나니 제가 좀 문의하다 오게 됩니다.
0: 네.
2: 어지간 난 내 동안은
1: 네.
2: 나올 수도 있고 이 기억력이 없습니다.
0: 네.
2: 그리고 다발성 이겸 새끼 있고.
0: 네.
2: 그리고 서빈 이겸 다 봤습니다.
0: 네.
2: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뭐냐입니다.
0: 벌써 노을서 왔다. 이 사실 지금 보면 노발적 빈변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각 증상이 기억력이 말깡패됐다 할 때는 우리 제일 무서운 것이 치매죠이. 그래서 이런 병에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OTC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을 지금부터라도 써주면 기억력도 돌아오고 치매 같은 건 초기에는 이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하는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서빈도
0: 자수
2: 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0: 예, 이런 기억력 감퇴증이나 노후에서 오는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입니다. 특히 콩팥이 나쁜 사람들이 노후에서가 빨리 옵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은 그 원인을 치료하기 때문에 콩팥 치료, 비장 치료, 간 치료에 중점을 둔 약이기 때문에 비뇨기계통 질병, 소변이 잦다, 소변에 도품이 나간다, 단백이 나간다, 골가병이 있다, 여기에 특히 더 좋습니다.
2: 아, 잘 알았습니다. 그럼 네. 이분이 싸 먹어보겠습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여러분들 우리 이 병을 치료할 때면 머리가 아프면 머리 치료, 심장이 나쁘면 심장 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중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생기는 원인을 추적하죠. 노화가 생기는 원인, 치매가 생기는 원인, 혈압이 높아지는 원인, 피가 걸어지는 원인, 중풍이 오는 원인, 심장병이 오는 원인 대부분 콩팥이나 간에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남편이 이전에 이거 내버려 하는 썼던 환자입니다.
0: 네.
3: 근데 오늘 들어볼까? 이중 또마의 공장이 더 좋은 데서 이 약 만들었습니다. 예?
0: 예, 둥어 어조 공장은 이 대단한 제약공장,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제약공장.
3: 네, 지금 선생님 또 이, 지금 이전에 먹다 지금 또 이전 안 살고 넣는데 오늘 다달 받았습니다, 선생님.
0: 네, 이 약을 잡숴보시오. 효과 다르기 때문에.
3: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우리 콩팥은 우리 중의학에서 선주고 승수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이건 기본 원칙입니다. 그거 뭐 누기 그렇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기 그렇지 않다 해서 안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중의를 배울 때는 이것부터 배웁니다. 콩팥이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만들어내는 장기다 이 말입니다.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네. 예, 우리 언니, 어서는 금년에 83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이 미네 마구 없습니다. 고마 한 일 뒤에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처음 미네 못습니다. 결국 여기다 예, 좀,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꾸 예, 조금 이렇게, 그, 뭐, 침해 들어왔는지, 어쩌는지, 자꾸 침해 들어온 것도 밤이 일어나 밤중이라 자꾸 닭각질 한단 말입니다.
0: 네.
4: 이렇게 이런 분이 되겠습니까, 이야기?
0: 그런 분들 초기에는 제대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이 약은 전문적인 건내보신환이기 때문에, 연세 있는 분들 60세 이상 혹은 50세 이상부터는 다 써주는 게 좋습니다. 건강증이 있고 경쟁이 까딱까딱 그리고 이런 사람들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하고 콩팥 비장 것은 다 좋아집니다.
4: 예, 그렇구나. 예, 그래. 예. 우리 언니 한 조금 천이 조금 써서 예, 잡숴보겠다 그랬는데 좀 계속 뭐게 같은 계획이 많이 들어 자꾸 물어본다 물어보마라 예 그래 수고하시오 오늘 대단하셨습니다.
1: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골수를 어디에서 만들었냐냐 하면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콩팥에서 만들어 난다 이것까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뼈를 어느 장기가 주관하냐 하면은 곰팥이 주관한다. 그 다음에 힘줄, 인대, 근육, 진예, 진에는 간에서 주관한다. 이 돌입니다. 예.
1: 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2: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저는 호흡에 대한 답을 봅니다.
0: 네.
2: 유병병에 대해 걸리고자 하셨으면 어떻습니까?
0: 아주 좋습니다. 보신환이라는 게 진짜 곰팥입니다. 예. 곰팥이 기능이 떨어졌을 때 소변이 작고 소변에 나가지 말아야 될 담배, 그 다음에 뭐 포도탕 이게 다 나간단 말입니다. 예, 젖들고 이게 다 곰팥이 기능이 문제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곰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이런 약으로 쓰십시오.
1: 네.
2: 알아서 받아 쓰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리 머리에는 뇌수라는 게 있습니다. 뇌수.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약 150g 정도 있습니다. 이 뇌수가 우리 뇌세포 사이사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머리에다가 뇌세포에다 충분한 영양 성분을 공급해주고 또 머리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 머리 대뇌 중추란 말입니다. 사령부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뇌세포에서 대사 가운데서 상쇄된 노폐물을 뇌수를 통해서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있는 뇌수가 말라들지 말고 줄어들지 말고 충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늙어간다는 말이가 이 뇌수가 줄어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뇌수는 골수가 척수를 통해서 뇌수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뇌수가 어디에서 오는가? 골수에서 온다. 근데 이 골수를 어디에서 만듭니까? 곰팥에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런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곰팥이 치료부터 합니다. 곰팥, 간, 비장을 치료해야만이 곰팥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좋아지는 게 머리란 말입니다. 뇌 조직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 이 치매도 그렇습니다. 그저 치매 한 가지 아닙니다. 늙어서 오키스입니다. 노말이다. 이것만 아닙니다. 혈관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으로 오는 치매, 혈관성으로 오는 치매, 그 다음에 음주, 흡연이 여기서 오는 치매, 유전적인 인소, 이런 면이 다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런 치매가 빨리 오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 사람이 곰팥이가 남보다 먼저 허해했다. 때문에 이런 기형격 감퇴증, 건망증, 뭐 CT나 MRI 찍어보면 이미 뇌 조직이 위축됐다. 이런 분들 똑같이 먼저 오는 게 뭔가? 곰팥이 허한 증상이 나옵니다. 순시. 곰팥이가 허해서 온단 말입니다. 곰팥이 허하게 되면은 일단 소변이 작고 소변을 보면 더 품에 나가고 소변을 봐도 시원하지 못하고 소변을 자주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가병이 쉽게 옵니다. 허리 요추간 반돌출이요,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요, 견주염이요, 이런 많은 골가병이 먼저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쓸 수 있는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또 이런 병을 치료하는데 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가 또 이 곰팥을 치료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약은 일단 이런 곰팥이 치료는 기혈 보충부터 해야 됩니다. 기혈 보충. 기혈이 보충이 안 되면 곰팥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약은 우리 기혈 보충에서 제일 좋은 약재 뭡니까? 홍삼입니다. 홍삼 로경입니다. 홍삼 로경 좋은 건 옛날부터 다 안다고 그러나 그게 어디 로백성들이 쓸 수 있는 약인가? 옛날엔 그랬습니다. 로경, 홍삼. 그런데 또 반대로 소결이 센 분들 나는 홍삼 못 쓴다. 로경 못 쓴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좋은 홍삼 안 쓰고 그 좋은 로경 안 쓰고 병을 어떻게 치료합니까? 맨 그저 홍삼 로경만 들어가고 약이 조합이 잘 안 된다 할 때는 그렇게 소결이 세지는 겁니다.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예. 그런데 우리 이 근뇌보신환이가

0: 잘 만들어진 약이고 황제거든 쓰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려졌고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약에는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그런 허혈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약재가 진잉화라든가의 진잉화란 게 사람 이름 같죠. 예? 그런데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이 약이가 예? 진잉화라든가의 렌츠라든가 우리 이런 음과 양이 병형을 잡아주면서 허혈이 생기지 않고 허혈은 내리고 병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근심 없이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이런 좋은 로경 홍삼을 쓰고 써볼 거 써보자 이 말입니다. 그거 쓰지 않고는 어제는 특히 오래된 병 난 죽을 맥도 없다 눈뜰 맥도 없다 또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오장육부입니다. 이 오장육부가 다 기능이 떨어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장육부는 기와 혈이 공급을 받아서 자기 기능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간이 문제에서 나는 진짜 콩팥이도 문제에서 비위가 나쁘고 심장이 나쁘고 폐 나쁘고 뭐 어디에 문제인가 이 오장육부에 보내주는 기와 혈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모자라단 말입니다. 어찌 모자란가 콩팥이 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못 내고 약을 먹어도 흡수를 못합니다. 때문에 우리 이런 기와 혈이 부족한 것부터 해결하는데 나는 약을 많이 써봤다고 써봤는데 어찌해야 되는가 아이 되면 어제는 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이거죠. 예? 그러면 어떤 약을 써야 되는가 그러면 홍삼로경 쓰자 이 말입니다. 예? 홍삼로경을 못 쓴다는 분들 그게 다 제대로 된 이 음양평형을 잡아주는 약을 같이 섞어 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무 근심하지 마시고 쓰시고 우리 그렇게 다른 약을 써도 효과 보지 못하던 병 그러니까 내연조직 위축거증 올 정도로 혈관이 막히고 뇌세포가 죽어나가고 관상동맥이 막히고 이거 역시 우리 건뇌보신환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전력 5기 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연기관 구복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1: 네.
0: 일단 저희들 연기관 구복의 거는 우리 그 효능에 똑똑히 밝힌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갖고 있지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처음에 쓴 효능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효능이 있다고 밝혔는가 보면은 일단 간과 콩팥을 자양해준다. 자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꼭 병이 걸린 다음에 그걸 막 소염제라든가 진통제라든가 뭐 이렇게 치료하는 것보다 본래 갖고 있는 기초상에서 더 강하게 만들어지고 병이 걸리지 않게끔 보양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은 오래 쓰게 되면은 콩팥을 자양해주고 간을 양간해주고 그 다음에 몸이 허한 걸 보충하는 부식 허하다는 게 우리 몸이 허약한 걸 말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몸이 약하다 하면 보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처럼 간과 콩팥을 자양해주면서 몸이 허한 걸 보충해주는 약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 몸에서 간하고 콩팥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는 데서 아주 중요한 작용을 놉니다. 물론 손톱끝 하나 머리칼 하나가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건 없습니다. 다 제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간하고 콩팥 비장은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앓고 있는 신선부조라는 게 있습니다. 신선부조라는 게 무슨 증상이 나타난가 하면은 위는 뜨겁고 아래는 냉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병이 있으면 광파 타고

0: 심장이 생지평형이 깨진 걸 말합니다. 심장은 오행학에서 보면은 불에 속합니다. 화입니다. 공파체는 수에 속합니다. 물입니다. 물과 불은 상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극이가 상극대로 계속 가면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우리 이 오장육부의 생지평형이 잘 잡아줘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심장하고 콩팥이 관계를 말합니다. 만약시 이 심장하고 콩팥이 부죠, 사이가 나쁘다, 이럴 때는 위는 덥고 아래가 냉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이게 지방간 듣고 당남들이 앉아야 항상 이게 썩고 그게 소화 안 되고 해. 그리고 이제 꼬리를 켜면서 밥맛이 없잖아요. 밥을 먹지 마라. 영 나이가 없습니다. 이러더니.
0: 예.
2: 그러다 이 성장관이 듣고 구매하고 먹고 있는데 조금은 소화 잘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전에 속이 벌써 그래도 일정상 좀 이렇습니다.
0: 예.
2: 예. 밥맛이 당연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근데 이 약 먹고 병원에 가 검사를 했는데 잠에도 정상 수치로 나오고 그렇게 밤사변이 영 잦았는데 다 여섯 번이 봤습니다. 밤사변은
0: 밤사변 잦던 사람들이 이 약 쓰고 많이 나사렸던 분들 좋지 않습니다.
2: 오, 그래도 이 구하여 쓴다부터 밤사변에 아 정말 한 번 내지 혹시 두 번 본다 했습니다. 이래. 아, 그러니까 참 제대로 나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맥이 나지 정신 나오게 이 약을 꾸준히 좀 먹자 그런데 효과 좋으니까.
0: 이 약은 꾸준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계속 쓰게 되면은 지금보다 또 더 좋은 효과 봅니다.
2: 와, 그래도 나는 이번에도 또 전화 받겠습니다. 예.
0: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에?
1: 네, 2797번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신선부절한 어떤 증상이 있는가?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두한 종열이란 말이 있습니다. 두, 머리 두자입니다. 머리는 차고, 족, 발이죠. 발에는 열 해야 사람이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1: 네.
0: 한 종열.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지금 우리 이모가의 영지 입간 구멍에 쓰고 있는데 병원에 가 검사라니까 강행아 복수 10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를 이거 열심히 듣고 지금은 어제는 반면 썼습니다. 반면 쓰니까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제는 많이 내렸다 됩니까? 그게 좋아 나십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도 그저 부었더니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배우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0: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참가하시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0: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열이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네, 수고 많습니다.
0: 예.
4: 예, 나는 입간 냉모 구별 쓰고 이거 자 정말 많이 효과 봤습니다. 우리 여심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CT 검사한데 이제 어제 환당가 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0: 어찌 많이 좋겠습니다.
4: 그분이 개선을 됐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0: 내 이야기한 게 정말 오늘 이날에 웃습니다. 야, 내 정말 예.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쓰고 속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예.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 갑시다. 지금 환단 꼭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 예. 좋아졌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0: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0: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이제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까지도 어찌나 거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야기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0: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의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0: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며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그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에는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조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체 25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연설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호남 장사 류양시의 한 폭죽공장 폭발 사고에 대해 내린 중요지시 정신, 습근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에서 한 중요연설 정신을 전달 학습하고, 길림성에 대해 전개한 일반 통계 독찰 정황에 관한 국가통계국의 반영 의견에 관한 정신 및 우리주의 관철 실시 의견 회보를 청취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공정 정치국 제25차 집단학습시에 한 중요연설은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의 극단적인 중요성을 깊이 천명했고 7가지 견제의 소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했으며 자연재해 경계 대응 능력 제고에 대해 중요 포치를 함으로써 재해 방지, 감소, 구조사업을 잘해나가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근평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며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해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사전 예방과 원천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안전 강인성 요구를 국토공간계획 및 각종 건설계획에 관통시켜 1년의 자연재해 방지 중점 공사 대상을 기획 실시해야 합니다. 공사체계, 기초시설, 위험관리통제 등 방면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하고 각종 재해 위험 우환을 상시화로 조사, 질의해 문제를 싹트기 전과 재난 발생 전에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재해 응급처치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전, 대응급 구도 하에 응급지휘 기제를 구축하고 상시화 위험 공동의논 및 연구판단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 중요 시계, 감측 조기 경보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 응급 예비안을 완성하고 세분화하며 각종 돌발 재해 위험을 과학적이고 고효율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층 응급 사업 토대를 다지고 기층 재해 방지, 감소, 구조 사업 조직 체계와 대호 역량 체계를 건전해야 하며 기층 응급 장소 건설과 물자 장비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중의 재해 감축과 방지 및 질의 참여를 잘 틀어주어 전민 재해 방지 및 위험 대피 의식과 능력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형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다른 사람의 교훈을 자신의 재산으로 바꾸며 안전 생산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어 중특대 안전 사고의 발생을 견결히 방지하고 억제해야 합니다. 꽃불 폭죽 전사슬 감독 관리를 엄격히 틀어줘야 합니다. 꽃불 폭죽 불법 단속 및 규정 위반 정도는 특별 행동을 착실히 전개하고 꽃불 폭죽의 운송, 저장, 판매, 사용 등 각 고리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 경영, 가게와 주택 평용, 초과량 저장, 규정 위반 사용 등 두드러진 문제를 엄격히 조사 처리해 우리 주의 꽃불 폭죽 업종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점 업종 분야의 안전 경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탄광, 비석탄 광산, 위험 화학품, 도로교통, 건축시공, 도시가스 등 중점 업종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고층 건물, 학교, 양로원, 대형 상업종합체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중대사고 위험 동태 제로화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안전생산감독관리지법의 현장감과 관통력을 강화하고 무관용의 태도로 안전우환을 제거해야 합니다. 안전생산 책임을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각 현시 당위와 정부에서는 속지 책임을 엄격히 이행해야 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솔선적으로 감독검사와 현장 근무를 전개해 불안한 문제를 주시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각 업종 부문에서는 세 가지 관리, 세 가지 반드시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고 기업의 안전 투입, 안전 양성, 기초 관리, 응급 구조 등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독촉 지도해 안전 생산 책임을 최소 단위까지 이행시키고 본질적인 안전 수준을 확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와 정부에서는 습금평 총서기가 기초연구 강화 좌담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하고 우리 주의 자원 천품, 산업 토대, 지역 특점과 비교 우세에 립각해 현지 실정에 맞게 기초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혁신 창조 활력을 더욱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기초연구 계획 배치를 중시해야 합니다. 대학, 과학연구기구가 기초연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국가와 성의 기초과학연구기지, 중대과학기술기초시설 과학연구 대상이 연변에 배치되도록 적극 쟁취해야 합니다. 연변대학 장백산 천연약물연구중심, 국가인삼녹용제품질검음검축중심 등 플랫폼의 역할을 잘 발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용 융통혁신을 착실히 추진해 기초연구, 응용연구개발, 성과전화의 혁신사슬을 뚫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인재라는 이 근본을 힘껏 틀어주어야 합니다. 양성, 영입, 사용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과학교육협동인재육성기제를 최적화하고 과학연구 일선에서 인재를 발견하고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초연구인재와 혁신팀을 적극 영입해 기초연구 인재대호를 다그쳐 육성하고 장대시켜야 합니다. 정책 지지와 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투입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기업 자금, 사회 자본이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에 투입되도록 효과적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기초연구 특성에 부합되는 과학기술평가, 인재격려, 성과전화 등 제도기제를 수립, 완성해 량완 과학연구 생태를 충분히 조성해야 합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고 주당위 서기이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주임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3일 12기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제1차 전체 확대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관철하고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시책을 견지하며 전면의법치조 사업의 질과 효능을 힘써 제고해 더욱 높은 수준의 법치로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정엽 주석이며 조당위 전면의법치조위원회 부주임인 조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협조소조 사업세칙 시행,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판공실 구성인원, 판공실 협조소조 구성인원 조정건의 명단,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5년 사업총화, 중공연변주의 전면의법취조위원회 2026년 사업요점, 연변주인대 상무위원회 2026년도 립법사업계획, 연변조인민정부 2026년 립법사업계획 등 문건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장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제하고 발전시키는 전반 국면과 전략적 높이에서 법치 좌표를 정하고 배치하며 힘써 실행해 전면 의법치국에 관한 일련의 새 리념, 새 사상, 새 전략을 창조적으로 제기하고 습금형 법치 사상을 형성하는 바 법치 중국 건설이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키고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이끌었습니다. 2025년 11월에 소집된 중앙전면의법치국 사업회의에서 습금형 총서기는 전면의법치국 사업에 대해 중요 지시를 내려 더욱 완성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고 더욱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할 때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새로정에서 전면의법치국을 추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법치 사상을 깊이 학습 터득하면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와 성당위 전면의법치성위원회 회의의 보치 요구에 따라 변강민족적 법치 건설의 실제에 입각해 법치와 개혁, 발전, 안정이 서로 협동되는 것을 더욱 중시하고 사회 공평 정리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을 더욱 중시하며 과학적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준법을 전면 추진하고 전주 각 방면의 사업 법치화를 전면 추진해 연변의 고품질 발전을 초동하는 데 견강한 법치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방법규 체계를 다그쳐 완성해야 합니다. 립법에서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 주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적 립법, 민주립법, 의법립법을 통괄 추진해 립법질을 부단히 제고해야 합니다. 중점 분야의 립법을 잘 다잡아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중화민공화국 국가통영언어문자법 실시방법,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등 법규의 제정, 수정사업을 다그쳐 추진하고 장례관리 관련 립법조사연구 론증을 착실히 전개해 량법으로 개혁을 추동하고 발전을 촉진하며 선취를 보장해야 합니다. 등록심사 효능을 제고해야 합니다. 지방정부 부문의 행정 규범성 문건을 빠짐없이 등록하고 동급 인대 등록심사 범위에 전면 피복을 실현해 문건이 있으면 반드시 등록하고 등록된 문건은 반드시 심사하며 오류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법규의 관철 실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조 자치조례,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 등 중점 법규에 초점을 맞추고 관철 실시 정황에 대한 특별조사연구검사를 깊이 전개하며 문제 반영, 정돈 시정, 추적 감독 기재를 건전해 법규 조문이 전면적으로 락착되고 정확하게 실시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정부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화해야 합니다. 법치정부 건설의 주체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하는 정부 치리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진정으로 법치 궤도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직책을 이행하며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과학적 결책을 견제해야 합니다. 법률 고문의 참모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중 참여, 전문가 론증, 위험평가, 합법성 심사, 집체 심의 등 법정 절차를 참답게 이행하며 결책 전 과정에 대한 감독 관리 및 책임 추궁 기재를 건전해 중대 행정 결책이 법적 근거가 있고 법과 규정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행정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합니다. 시장 감독 관리, 교통 운수, 자연 자원 등 중점 분야를 주시하고 기업 관련 행정 집법 중점 문제를 바로잡아

0: 관중 주변의 구체적인 실사 추진 난관 공략 행동을 깊이 전개하며 정부 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하고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착실히 추진해야 합니다. 법치화된 경영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연변주 정법기관 경영 환경 최적화 기업 혜택 조치 4.0판을 깊이 실시하고 각종 경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해 법치의 보장, 수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사법 공평 정의를 확실하게 수호해야 합니다. 사법 책임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사법 권력 운영을 규범화하며 사법의 질과 효율을 힘써 제고해 여러 민족 대중이 매 하나의 사법 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법 위민을 힘써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 취업, 의료, 주택 등 민생 분야와 관련된 사건을 법에 따라 타당하게 심리하고 부녀, 아동,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강화하며 사법 구조와 기소 지지 등 법률 봉사 통로를 원활해 대중의 소송 난제, 권익 수호 난제 등 실제 문제를 알심드려 해결해야 합니다. 사법 효율을 힘써 제고해야 합니다. 민사 소송 복잡, 간단 분류 기재 개혁을 깊이 추진하고 시범성 소송 플러스 일괄 조정 기재를 완성하며 소액 소송 절차, 간이 절차 적용을 강화하고 규범화해 비슷한 분쟁을 원천에서 해소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사건 처리의 질과 효율, 공평 정의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합니다. 사법 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사법 간섭 방지, 세 가지 규정 등 금령을 엄격히 집행하고 형사, 민사, 행정소송 활동에 대한 감독 강도를 높이며 집법 사법의 두드러진 문제를 법에 따라 시정해 당사자의 알 권리와 감독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치사회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기층 사회치리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치정신을 선양하며 법치문화를 선전하고 법치관념을 증강해 전 사회가 법을 존중하고 배우며 지키고 활용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기층치리의 법치와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과 상사조정의 역할을 협동적으로 발휘하고 모순 분쟁 조사 해소를 강화하며 소송과 비소송 접목 기재를 완성하고 각종 조정의 접목 연동 구도를 구축해 모순 분쟁이 기층에서 해소되고 맹아 상태에서 해소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공공법률봉사 자원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공공법률봉사 규범 제고 3년 행동을 깊이 추진하고 변호사, 공정, 조정, 중재, 법률원조, 사법감정 등 공공법률봉사 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학교, 상가, 새 취업인원 등 분야로 법치봉사 피복면을 점차 확대해 여러 민족 대중의 다차원, 다분야, 다양화, 고품질 법률봉사 수요를 힘써 충족시켜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을 깊이 추동해야 합니다. 법치선전교양 제9차 5개년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들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활동과 법률 7가지 진입활동을 착실히 전개해 법치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주당위 전면의법취조위원회 위원, 조직 속 관련 부문과 각 현시 당위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5월 13일 우리조는 조항제2 생태환경보호독찰조에서 이첩한 제4진 신소사건 도합 9건, 중점사건 1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8건입니다. 그중 연결시 7건, 안도현 1건, 훈춘시 1건, 중점사건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9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3건으로 33.3%, 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 생태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2건으로 22.2%,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1건으로 11.1%를 차지합니다. 육남의 지간 출입 뉴스입니다. 연결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서는 10일 대학 졸업생 전문 초빙을 포함한 2026년 연결시 사업단위 사업일꾼 공개 초빙 공고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59개 사업단위에서 213개 일터를 제공하며 325명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1: 2026년 제2회 전국전민건강체육대회 동북구 계열 활동 및 룡정시 아마추어 축구 경기가 일전

0: 동정 해란강 축구문화산업단지에서 개막했습니다. 전시, 기관, 향진, 기업과 사업 단위 7개 대표팀 선수 근 200명이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1: 연결인민공원 등산로 양쪽에 해당화와 매화가 만발해 많은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0: 5월 19일 중국 관광일 당일 장백산 북풍경구, 서풍경구는 무료로 대회에 개방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남경원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1: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0: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1: 여기는 연길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주목재시장 남쪽 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이고 네,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5-2678-3177번, 155-2678-3177번입니다. 네, 연길해관 남쪽 현에 위치한 6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5평방미터이고 침실 한 칸이 있습니다. 집 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연락번호 138-4339-5613번, 138-4339-5613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에 벽돌집을 팝니다.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되고요. 네, 집안 밖으로 새로 장식을 했습니다. 수돗물은 샘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야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도 편리합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하고요.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그, 양로원에서 허리원 모집하려고요.
1: 간병인을 구하십니까?
2: 네. 네.
1: 연길입니까?
2: 네, 연길이.
1: 네.
2: 전화번호는요.
1: 네.
2: 1370.
1: 네.
2: 443.
1: 네.
2: 1959.
1: 네. 남녀제 한 없습니까?
2: 네, 예. 여성뿐이면 더 좋고요.
1: 아, 여성뿐. 될수록 여성뿐요. 네, 나이는요? 제한이 있습니까?
2: 나이 제한 없어요.
1: 없어요? 알겠습니다.
2: 네.
1: 잘 적었고요. 연락 네, 기다려보세요.
2: 네.
1: 네. 네, 계속해서 정보를 제공하실 분들은 256-1111번과 256-1112번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1: 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천신 아파트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28평방미터이고, 네, 남북이 통한 집입니다. 그리고 물건 저장고도 따로 있습니다. 야시장도 가깝다고 하는데요.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60050-9121번, 1560050-9121번입니다. 네, 연길에 있는 모 양로원에서 여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70443-1959번, 1370443-1959번입니다. 네, 한 여성분이 병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761443-6538번, 1761443-6538번입니다. 네, 뭐 가정집에서 89세 되는 할머니를 돌봐줄 수 있는 가사도우미를 구합니다. 출근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입니다. 오셔서 말동무만 해드리면 된다고 합니다. 월급은 2,000원 드리고요. 한 달에 나흘 휴식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318073-6890번, 1318073-6890번.

0: 공벌입니다. 한 남성분이 가정집 혹은 병원 그리고 양로원에 간병인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간병인 자격증도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98-4303-3131번, 198-4303-3131번입니다. 손잡이 트락토르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지역은 룡정입니다. 연락번호 1556802-9342번, 1556802-9342번입니다.
1: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 치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혼촌에 있는 맹린 가정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본지방분은 출퇴근할 수 있고요. 외지분은 어쩔 수 없이 또 숙박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면담입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61077-0378번 1371077-0378번입니다. 연령이 50세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선풍금,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밥공기, 크고 작은 접시, 예쁜 술잔, 요리 곱부 등을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구입한 지 꽤 됐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336-2475번 1384336-2475번입니다. 모양로원에서 60세 이하의 남성 간병인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394336-1386번 1394336-1386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0: 어떤 정보 제공하시려고요?
1: 예, 병원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0: 네.
1: 예, 가격은 원래 한 800원 좌우 되던 거.
0: 네.
1: 예, 200원 좌우로 받으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또, 예.
0: 네.
1: 이밖에 밀차.
0: 네.
1: 이밖에 사람이 뒤에서 밀고 한 거, 작은 것을.
0: 네.
1: 그거 좀 싸려고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휠체어를 말씀하십니까?
1: 예.
0: 세 바퀴 밀차라는 건?
1: 네 바퀴.
0: 네 바퀴. 아, 네 바퀴.
1: 예, 작은 것을.
0: 네, 밀차입니까?
1: 예, 다 사용한 것을.
0: 네.
1: 예, 새 것 말고, 예.
0: 네네네, 중고. 네.
1: 예, 중고.
0: 네.
1: 중고를 싸려 합니다.
0: 네.
1: 전화번호는? 예?
0: 네.
1: 137.
0: 137.
1: 예, 044.
0: 네.
1: 33.
0: 네.
1: 807.
0: 네, 137-0443-3807번요.
1: 예, 맞습니다.
0: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겠습니다.
0: 네, 좋은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수고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기부 파워서.
0: 네.
2: 위치는 그 하남에.
0: 네.
2: 피발시장 근처에 있습니다.
0: 만익 피발시장입니까?
2: 예, 예, 예.
0: 네.
2: 7층집에 5층이고.
0: 네.
2: 면적은 70평입니다.
0: 네.
2: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2: 4473.
0: 네.
2: 3868입니다.
0: 네,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이핀 북적현 기럽 2층에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촌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집의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네, 햇빛도 아주 잘 들어오고요.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령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두 대가 열려져 있는데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그 집을 새로 둡니다.
1: 네.
2: 새집 위치는 신흥광장, 아침 수상시장 부근에 있습니다.
1: 네.
2: 예, 그, 교통도 편리하고, 거주자원 등이 우월합니다.
1: 네.
2: 가든 제품도 고전하고, 환경정원 등이 조용한.
1: 네.
2: 예, 쌍각이 실질력 그런데. 그리고 중고 가구들은, 중고 가전 제품들이 액정 텔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1: 네.
2: 한국 국어선 미밥서, 웨이버로, 매치왈, 매치절, 유엔지 등등.
1: 네.
2: 그리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 가구들, 옷장, 침대, 화장대 등등.
1: 네.
2: 그, 쿵표, 에어컨도 있고요.
1: 네.
2: 그 아래,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위생실에 뭐 물이 새거나 수도가 고장나거나 상하수도 일체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장애인들은 그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래 연계전화는 6422
1: 네.
2: 2443
1: 네.
2: 4797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2: 네, 수고하세요.
1: 네.
3: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역상방치 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0: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연결시 하남가 전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네, 병원용 침대를 팔려고 합니다. 네, 200원에 처리합니다. 그리고 네바퀴용 밀차를 사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3807번, 137-0443-3807번입니다. 연결시 신흥광장 부근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 가전제품을 팝니다. 이외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에 상하수도 고장난 것을 수리해드립니다. 장애인들한테는 무료로 봉사를 해드리고요.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시점은 더문시 령성 과수농장 가속 사택이고 주집이고 네.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0: 네.
1: 양철교와 세교하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도 하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해서 심을 밭도 넉넉히 있습니다.
0: 네.
1: 가야 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나물도 야산에서 많습니다.
0: 네.
1: 구유 토지여서 냉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0: 네.
1: 연락번호 138
0: 네.
1: 9433
0: 네.
1: 3616번입니다.
0: 3616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수고하세요.
0: 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살림집을 한 채 세루주려 합니다.
0: 네.
1: 예, 세루준 위치는 예, 하남 해관고 남쪽의 6층입니다.
0: 네.
1: 안에 구조는 이스이팅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가전제품하고 가구가 다 구성합니다.
0: 네.
1: 네, 저 면적은 65평방입니다.
0: 네.
1: 연계전화의 네. 요산바.
0: 네.
1: 433지우.
0: 네.
1: 우리우요산.
0: 5613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네.

일전에 연변대학에서 제2회 백꽃 음식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민족의 정취와 캠퍼스의 따뜻함을 담은 미식잔치를 열어 학교의 문화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의 소속감을 더 한층 높이려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학교 식당의 55개 점포에서 정성 들여 만든 200여 가지 특색 있는 음식이 집중적으로 소개됐습니다. 활동 현장은 인파로 북적였고 곳곳에서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봄을 주제로 한 백꽃떡, 백꽃 호두과자 등 한정판 백꽃 시리즈 간식이 큰 인기를 끌었고 순대, 김치 등 다양한 민족 특색 음식은 각지의 특색 음식과 어우러져 다채로운 음식 문화의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연변대학 관련 책임자는 백꽃 음식 축제를 담채로 계속하여 캠퍼스의 음식 문화 건설을 심화하고 노동 교육, 미적 체험 교육, 민족 간 교류와 어울림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특색 있는 캠퍼스 문화 브랜드를 구축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려면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말고 틈틈이 일어서서 스트레칭 등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 길이는 총 12만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심장 및 기타 근육과 함께 순환계를 구성합니다. 혈관은 몸 구석구석에 혈액을 운반합니다. 혈액순환은 심장 박동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전신에 공급하고 로폐물을 수거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혈관 속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혈류가 느려지거나 막히게 되고 우리 몸의 세포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얻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평소 몸속 혈액을 잘 돌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혈압 관리입니다. 혈압이 너무 높으면 동맥이 딱딱해지고 혈액 흐름을 막을 수 있는 동맥 경화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상 혈압 범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자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적정 혈압 수치에 대해서는 의사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혈압을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수분 보충입니다. 혈액이 잘 돌기 위해서는 수분을 충분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에 물 8잔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운동을 할 때나 날씨가 더울 때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앉아 있지 않기입니다. 한 번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에도 허리에도 좋지 않습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다리의 혈액순환도 느려져 혈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요가입니다. 요가는 혈액 흐름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세포에 산소가 공급되고 몸을 이리저리 비트는 동작은 혈액이 여러 곳으로 흐를 수 있게 합니다. 또 거꾸로 선 자세는 하반신의 혈액을 심장과 뇌로 가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남새는 많이, 용균은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과 남새를 많이 먹고 동물성 식단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멀리해야 합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먹지 않습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콜레스테롤 및 혈압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반신욕입니다. 일시적인 방법이지만 목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이 더 많이 돌 수 있게 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 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무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5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4곽을 사시면 2곽을 더 드리고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R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소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원액과 명소방 우대활동은 이번에 특선 우대활동이라고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활동입니다. 잠깐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지금 사지원액은 한 각에 124원인데요. 40각을 싸면 50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를 높게 많이 싸지 않고 적게 싸도 퍼센트를 높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번에 60각에 70각을 드리게 되었지만 이번에는 20각 적게 싸 40각을 싸도 50각을 드리게 되어있으니까 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황차 지금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포기하시게 되면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전 지구적으로서 인정을 하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2억 3천만 전의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420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누가 선택하면 바로 그분은 장수의 길에 첫걸음을 내디딘 걸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일단 2,3도경이 5~6배의 효과, 그리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 면역력이 올라가고 콤파지 좋아지고 혈관이 좋아지고 하는 데는 뭐 아주 우려가 있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었다.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 복용하셔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명세방이 우대활동은 한강에 598원인데요.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야드각을 싸면 7각을 드립니다. 이왕에는 12각을 싸야만이 12각을 드렸는데 이번에 우대활동 여러분들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한 기회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용하시되 501-7765번 연락하시면 먼저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도 또 항상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그리고 어떨 땐 메스컴에 아예 특히 손발이랑 차고 차갑습니다, 조금.
1: 예.
2: 그리고 그래서 소리 나고 혈압도 온도가 되는지 아예

0: 조금 이제 여러 가지야 먹었는데 효과 큰 못 보다가 아주 그냥 야긋달 반 먹었습니다 조금.
1: 예.
0: 그러니까 혈액 어느 정도 머리 어저께 어지럼 증상 좀 이렇습니다.
1: 아 예예. 예.
0: 예, 그리고 손발이 차갑던 게 조금 손에 온화한 감 두고, 예. 하여튼 여러 방면에 조금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1: 기혈부족을 해결했습니다. 인삼녹용이 5~10배의 효과니까 손발이 차가운 원인 자체는 기가 모자라고 혈이 모자라 끝까지 갔다 돌아서는 힘이 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삼녹용이 5~10배의 효과니까 이 제품 자체가 그런 걸 풀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랬습니다, 예.
0: 에이, 저, 맹세방, 저, 뭐냐면, 우리 집사람이 항상 눈에 깎아라고, 조금 바라만, 아이, 눈물 나고, 자주 눈물을, 눈에 피지입니다, 이거, 벌겋게.
1: 예.
0: 그래, 방송도 맹세방에게 딱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1: 그런데 해결받는 데는 이 제품 시작하게 되면, 해결받지 100날이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눈에 피가 자꾸 친다는 게 그게 각막 출혈인데 일종 그거 제때 해결하지 않으면 안저 출혈 끝이 가게 되면 완전히 눈앞이 새까매 납니다. 먹어 뿌린 것처럼. 그래서 이 정도에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명서방 이 제품 자체 너무 해결을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에 눈물이 나거나 혹은 또 이제처럼 쉽게 피지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그 자각 증상들이 많이 해결을 가져오는 데는 명서방입니다. 눈병치료에서는 식전이 조금이 허락되면 식전이 사지원에 식후에 명서방 이렇게 들이시게 되면 일거다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0: 그러면 이 도화지 약을 예, 그러면 받아 좀 쓰겠습니다. 예.
1: 그렇게 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예, 이 사지원을 쓰고 있는데 여러 면에서 좋아졌습니다. 나는 주의하게 이 혈압이 그냥 양배까지 막 올라가고 해변 썼는데 지금 이 사지원에 그냥 반년 먹었습니다. 근데 반년 쓰니까 기본상에 혈압약에 먹는 게 하루 권에씩 먹습니다. 어떤 증상을 돌아왔습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오림째도 그렇게 나고 막 난시를 번지며 129를 보러 병원 입원했는데 지금은 그 이 사지원에 증상이 기본상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1: 예.
3: 용 좋습니다. 이게 그 저기 혈압이 조절이 잘 되니까 몸이 편안하고 예, 잠을 잘 자고 야 용 고사시겠습니다. 그리고 예, 심장이 맥박이 막 100을 올라가면서 예, 힘들었는데 지금 70을 내려오고 기본상에 100을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용 좋습니다. 내 사지원에 선택 용 잘했습니다.
1: 그렇죠.
3: 그리고 민서방 같이 쓰는데 민서방은 그런 병원에 아까 수술하랍니다. 백내에 있어서 예, 그냥 수술하지 않고 이거 내 어떤 이것도 유급달이 썼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눈이 부 등이 말주간 감이 나고 예. 그렇게 침침하고 눈물이 나던 게 지금 기본상 이롭습니다. 용 좋습니다.
1: 예.
3: 그래 네 이거 두 가지를 다 지금 오늘이 활동이 용 좋습니다. 예. 그럴 때 두 가지를 배달받아서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무대 활동이 좋으니까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사지원액은 3고에 고혈당, 고혈압, 고혈지에 혈압이 조절받고 혈지가 조절받고 이제 이거 반년째가 아주 신심있게 말씀드리죠. 반년 1년 견제하신 다음에 병원에 가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고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거의 적어지거나 없어질 거라고 눈병치료에서는 명서방이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은 17일까지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잠깐 네. 하는 우대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도 이 진사지원액으로서는 거진 1년 되게 견지에 먹고 있습니다.
1: 예.
4: 이거 먹으면서 예, 나는 계속 그러니까 혈기가 아마 높습니다. 예.
1: 예.
4: 그래서 그러는지 잠을 제대로 자는 것 같은데 이튿날에 일어나면 계속 아픔이 나며 자부름이 오는 것 같고 이렇게 피곤한 이런 상태 됐습니다.
1: 예.
4: 그런 게 지금 이 증상가에 벌써 한 반년 정도부터는 이 증상 지금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1: 예.
4: 그렇게 피곤하고 막 그러던 게 이롭습니다. 그리고 예, 항상 머리가 오지름증이 나고 혈압이 좀 온정 안 되면 오지름증이 나고 머리가 그냥 아프고 이랬는데 그래서 혈압약 두 알씩 먹던 거 내가 지금 하나씩 줄였습니다.
1: 아, 점차적으로 혈압약을 끊었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4: 예, 그런 것도 예. 지금 예, 혈압이가 온정
1: 두 알씩 된 게 한 알씩 점차적으로 예. 좋은 해결을 가져오게 돼 있는 거죠. 믿어도 됩니다. 예. 예.

0: 그리고 가끔씩 심장이가 이게 현역이 답답하고 이러면서 맥이 떨어지면 신두리가 증상이 돼가지고 이 맥이 떨어지고 식은땀 나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 증상도 지금 기만상 좋아졌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고 보니까 이 사지원액을 먹으면서 이 여러 가지가 이 뭐 이 상세하게 말해도 이 내 몸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개선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이게 선생님 알겠어요.
1: 그렇죠. 428가지 영양소를 어디에 가서 어들끼리 이 제품을 제외하고는 다른 데서는 아주 천 가지 만 가지 제품이 있다 해도 이 제품이 428가지 영양활성소가 2억 3천만 전의 고로한 제일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으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방면의 효과를 볼 수밖에요. 예.
0: 예, 그래서 나는 이 사지원액은 아마 계속 꾸준히 쓰려고 그런다. 그래, 지금 활동이가 오라지면 끝난다고 하는데 오늘도 40강 주문받다고 전화했습니다.
1: 아, 그렇죠. 이번에 이 활동을 사기도 좀 편한 이런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사지 원액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내가 이 위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지 원액 썼는데, 야, 정말 이제라, 이게, 그, 밥은 뭐, 그저 두 숟갈 떠도, 뭐, 한 술이나 두 술이나 먹으면 어쨌든지, 아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울고 올립니다. 입에서 냄새가 자꾸 나면서 소화가 안 나옵니다. 이래서 이거, 복용한 지 얻으면 반년이 넘었었는데, 지금 무슨 말 때문에 벌써 한 달 뿐 있으니까니, 이 배가주가 꺼진 게 아니라, 그러면서 알을 내리밀기 시작하는데, 이래서 좋으니까 꾸준히 이렇게, 이날 때까지 저 반년 넘었었는데, 어제는 마음대로 음식이 내려간다면, 그리고, 예. 예, 혈지도 걸고, 혈압도 높고, 이런 게, 이 증상도 어제 많이 좋았었습니다. 혈압이 완전히 오늘 제대로 재정사를 했다면, 그리고, 이
1: 눈병 치료, 명서방, 예.
3: 명서방이 있잖아. 나는 오랑 병나자랍니다. 백나다이 그럴까니 어떤 시민 많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약을 이날 때까지 계속 꾸준히 쓰면 이라고 하니 딱 벗어내었는데 이 민서방에서 도대체 이 눈이가 확실히 좋아지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북단에서도 딱 저쪽에서 보던 게 뭐 저기 먼저서 본다만 합니다. 우리 둘 다 다 이게 지금 내 도우니까 이게 둘 다 같이 쓴다 지금.
1: 어, 보통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예. 내가 내 예세가 비슷하게 올라가니까 예.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죠.
3: 그러니까 이번에 활동 저렇게 어떤 또 이 가시가 또 온전 아이들 이렇게 이번에 할 때 좋으니까 이때까지 계속 둘 쓰다가 야 계속 예 우리는 비싸게 했었나만
1: 예. 예 그렇죠
3: 이제 얼마 돈인지 모르겠어 제가 얼마 받는 이 기회 놓지 말고 지금 이걸 빼달라고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네,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사지원약을 쓰는 사람입니다.
1: 예.
4: 예, 이거 쓰고서 쭉 내려가서 쓰니까 아주 이 몸이 가벼워지고 그다음 어째 몸이 가벼워지는가 혈압이 조절 잘 받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항상 무겁고 어지럽고 이러던 게 몸이 무겁죠. 머리가 지금 맑아집니다.
1: 그렇죠.
4: 심장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질 뿐이 아, 심장도 좋아지거니와 그 다음에서 보니까 이거 이제 담나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위, 이 비상, 이것도 다 좋더란 말입니다. 제가 소화하고도, 소화도 쑥쑥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밥을 또 많이 먹으니까, 예. 저기, 내가 지금 면역력이 제고돼서, 예. 지금 동산부터, 작년부터는 감기 한 번 아예 했습니다.
1: 예.
4: 다시 원액을 쓰므로.
1: 이산도경이 5~6배 예. 효과니까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요. 예.
4: 예, 그거 보시오. 그러니까, 예. 지금 걸어도 맥이 나고, 아, 이거 다리랑 좀 무겁고 그랬던지, 이 다리랑 척,
1: 쉽게 들리죠? 다리가 가.
4: 예, 쉽게 들린다.
1: 예, 가벼워지고.
4: 무겁고. 예, 예. 예, 이전에 좀 무겁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항상 그래서 이게 내리처림이 무겁고 아주 그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다리도 척척 잘 들립니다. 걸어도.
1: 예.
4: 예. 그래.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선생님께 문의할 것은 명서방으로 뭐니까 그 초중학생이 어쩌는지 자꾸 눈이 영 이제 근시처럼 자꾸 아프여라 딱 보면서 눈에 피주시고 영 피곤하고 이런 사람 합니다. 그 학생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 선생님한테 문의
1: 예, 나이 얼마나 됐습니까?
4: 아, 열두 살입니다.
1: 예?
4: 16살.
1: 아, 그러면 얼마라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복용하면 15살 이상부터 복용할 수, 완전히 성인차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지금 안경 도수를 많이 낮췄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몇백 대로부터 초고도 근시 800도, 1000도 이상을 올라가나 부터 보면 네.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안경 도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 공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눈이 많이 피로해지고 눈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학생들 가운데 이거 복용할 수 완전히 있습니다. 이거는 상처열, 간열을 쳐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담이 없습니다.
4: 네,
1: 식후에 복용하라 하세요. 예, 밥 먹고.
4: 식후에, 식후에.
1: 예, 예.
4: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싸지원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1: 예.
5: 아유, 좋습니다. 나는 이 관심병이 있어 그런 누구 혈압 도저히 잘 알 되네. 그냥 이 오드름도 해서 예. 그도 이 아침에란 깨어나게 되면 막 집이 빙빙 돌아서 한참 약 먹고 잠들고야 조금 일어나고 이랬댔습니다.
1: 네.
5: 이 사지원에 지금 쓰니까 이 혈압도 잘 되고 그 다음 이 가슴이 숨 맥히던 것도 지금 많이 도와지고 이러니까 이 오주름 좋아야 한다.
1: 예, 네, 그렇죠.
5: 예, 그리고 소화 잘 돼서 예, 이 사지원에 이용 소화 잘 된다. 예.
1: 이게 다각도로 소화지, 종합으로 소화지게 되어 있습니다.
5: 어,
1: 예.
5: 그래도 속이 날 터지게 해서 예, 그래던 게 소화 잘 되니까 이용 좋습니다.
1: 예, 그렇죠.
5: 예, 예, 그래도 예, 어제 그런도 일찌 자꾸 용 이렇게 그런 좀 붓기던 게 심사에 도와서 그런도 지금 붓기도 쑥 빠진다.
1: 콤파치 좋아지니까 심장이 좋아지니까 콤파치 좋아 콤파치 좋아지니까 신주수로 수분이 잘 소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부종이 빠집니다. 예,
5: 붓기 쑥 빠지면서 이 몸도 약하고 용도 나오든 여름에는
1: 그렇죠.
5: 이내 한 가지 담으라고 이 빈혈 환자 이거 써도 됩니까?
1: 무슨 환자랍니까?
5: 빈혈이 있습니다. 빈혈이.
1: 빈혈이 아 빈혈 있는 분들한테 좋죠. 너무 좋습니다. 이게 조혈 공능 도와주는 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잘 물었습니다.
5: 예, 비뇨도 오래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전 누워서 일어나기도 싫어. 매일매일 딱
1: 여기 420가지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분한테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예.
5: 예, 예. 그러면 오늘 또 배달 받기죠.
1: 예.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6: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그림 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이런 이야기 가끔 한 번씩은 꼭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면 꼭 발끈해서 되묻게 되죠. 나다운 게 뭔데? 만남은 오해 연속이라고 하지만 내가 바라보고 싶은 대로만 당신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가끔씩 이상해지고 스스로에게도 낯선 모습이 튀어나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이니까요.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당신이 궁금해지는 오늘.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주부 도서관 코너로 함께 할 건데요. 조선정문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보내드릴 첫 번째 문학 작품은 홍순경의 수필, 젓가락이 깃든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하루에 두 끼 세 끼 식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식사 시에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손으로 집어서 식사하는 민족이 세계 총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하니 적은 수는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도 오랜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찍부터 식사 시 젓가락을 사용해왔다. 식사할 때 젓가락을 사용하면 참 편리하다. 게다가 우리 민족은 숟가락까지 만들어서 같이 쓰고 있어 더구나 편리하게 식사를 치른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젓가락과 숟가락이 있어 우리의 식생활이 얼마나 편리한지를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식사할 때 수저를 쓰는 일은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니 젓가락을 두고 뭔가를 논하려니 스스로도 좀 주저심이 들기도 한다. 나에게는 젓가락에 관한 에피소드가 한 단락 있다. 어느 날 내가 근무하던 직장에 회식 자리가 있어 10여 명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중 한 동료가 나를 보고 홍영도 나처럼 젓가락 쓸 줄 모르네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크게 놀라고 말았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젓가락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쓰고 있었다는 점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깜짝 놀라 어정쩡해 있다가 다시 살펴보니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동료들 중에서 나와 그 동료 두 사람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아주 서툴게 젓가락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등한시할 때가 많다. 이를테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은 당연히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 등이다. 그러니 나는 젓가락에 관심을 보이게 됐고 또 그러다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

이 세상도 젓가락의 움직임처럼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잘 맞물린다면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젓가락은 3000년 전 우리나라에서 발명됐고 저우라고 이름했다가 지금은 쾌자로 바뀌어 불리우고 있는데 그 길이는 7촌 6푼으로 규정하고 있다. 쾌자로 바뀌어 불리우는 이 젓가락은 바로 인간의 7정 6욕을 상징하는 숫자로 말이다. 이렇게 젓가락은 그저 음식 문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신세계에도 좋은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했던 선인들의 고심에 탄복하게 된다. 이렇게 나는 젓가락 사용을 두고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됐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등한시했던 일들 중에 타당치 못한 것들도 도로 있고 혹은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익혀

서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지나쳐 버렸던 것들 중에 잘못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잘된 일이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알았으니 이제 서둘러 고치는 일만 남았다. 나는 지금 젓가락을 바르게 쓰는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잘 되지 않는다. 무엇이나 무슨 일이든 때를 놓치면 그것을 되찾기란 너무도 힘겨운 일인 줄을 다시 한번 뼈에 사무치도록 절감하게 됐다. 그러면서도 기어이 이전에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던 것들 중에 그릇된 일이거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힘써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홍순경의 수필, 젓가락에 깃든 이야기 보내드렸습니다. 이 수필은 젓가락이라는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도구를 통해 자신의 무의식과 편견 그리고 성찰의 과정을 담아내고 있어요. 필자는 30여 년 동안 자신이 젓가락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남들과 다르게 사용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기에 그것이 잘못인 줄 몰랐던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습관과 무지 속에 가려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인상 깊은 부분은 젓가락 하나는 고정되고 하나는 움직인다는 이치를 세상의 조화와 연결지은 대목입니다. 정과동, 피동과 주동이 어우러져 기능을 발휘하듯 인간 사회도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평화로워진다는 통찰은 작은 도구에서 큰 지혜를 얻은 성찰의 결정체였습니다. 또 저자는 실수를 인정하고 바르게 고치려 애쓰는 모습에서 진정한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를 놓쳐 힘들더라도 고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두 번째 작품 보내드립니다.

오늘 보내드릴 두 번째 작품은 박장길의 시 무역의 꽃에 있습니다. 무역의 꽃. 저 시절은 다 보내고서야 저 시절 잘 보인다. 아이들 바깥에 서서 하루 두고 보노라면 아이들은 내 추억 속에 서서 꽃 피고 찬란히 무너진 해지는 자리 긴 그리움으로 머물고 있는 하염없는 가슴을 그윽하자면 먼 먼 가슴을 빗장 풀어열고 햇살이 일어서는 아침이 무역의 꽃을 들고 들어온다. 시커먼 산 그림자 속에 들어간다. 산 그림자. 시커멓게 덮쳐 누르는 산의 무게를 지고 산을 밟으며 걷는다. 산비둘기 소리 들려오고 산은 그 울음소리를 삼켰다가 도로 뱉어낸다. 그럴 때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간다. 많은 산과 계곡을 지나쳐가자 그 소리는 오래된 기억처럼 그렇게 사라져가고 나만 산끈을 품에 남겨놓는다. 산 그림자 산에서 걸어나와 산이 팔을 벌려 온몸으로 감싸주고 있다.

달의 언덕. 키 큰 백약나무를 호면에 넘어뜨리고 그 나무를 타고 호수를 건너 언덕을 딛고 하늘에 오른 달. 만궁으로 화살을 쏘아 새하얀 어둠달을 덧치웠다. 구멍난 달이 빛을 흘려서 그윽한 언덕. 두 팔 있는 대로 펼치고 달을 들어 마시다가 손을 놓아 보냈다. 꿈을 띄워 잘 가거라. 저만치 떠나보내고 달의 언덕을 내렸다. 네모난 빛으로 조명하는 창문. 고요한 저 안에 굴러가지 않은 나의 달이 보름을 먹고 있다.

네, 박장기래 씨 무역의 꽃 외이수 보내드렸습니다. 시 무역의 꽃을 살펴볼까요? 이 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뒤돌아봐야 보인다는 깨달음을 꽃으로 포장한 작품입니다. 지나고 나서

해야 아름다웠다는 걸 안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학창시절 졸업하고 나서야 학교가 그리웠던 경험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바깥에 서서 하루 두고 보노라면 아이들은 내 추억 속에 서서 꽃 피고 여기에서 지난 날의 순수했던 순간들의 비유일 수도 있겠죠. 바깥에서 구경만 하는 어른의 시선은 마치 유리창 너머로 옛날 놀이터를 바라보는 기분일 겁니다. 무욕의 꽃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따뜻한 아침 커피 한 잔 혹은 됐다 그냥 가자는 어깨 툭 치는 자신의 손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후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로 가득한 장수시대 방송 이어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5시 30분 전으로 256-1111번, 256-1112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대활동 소개해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대는 5곽 사시면 3곽을 드리고 10곽 사시면 12곽을 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은 백자방 구복액 또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OEC 한 곽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전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오기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관절 전문 치료약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발명 특허를 하게 되면 보통 허가가 아닙니다. 보통 특허라는 건 있지만 해도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약품 투골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구체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 활동의 특점을 놓고 말하기도 하면 너무 많이 싸지 않아도 적은 돈을 갖고도 큰 향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마련되게 되었는데요. 백자방 구복액 한 각의 가격이 398원인데 12각을 싸면 12각을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0각을 싸면 12각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부담이 너무 크지 않고 큰 효과를 누리는 좋은 우대활동 기회인데요.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구복약 한 각을 사시게 되면 거기에 외용약 한 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나이가 드셔서 범하는 여러 가지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로 인정하고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대 이 제품 자체는 이미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와 여러 가지 많은 약을 쓰니까 간에 부담이 가고 위에 부담이 가고 콩팥이 부담이 가던데 백자방 구복액을 견제해서 복용하시니까 한 가지 제품 자체로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보는 일제다회의 제품으로 손색이 없더라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에 포함된 성분들 제하수오, 인양호, 구기자, 황계, 단삼 이런 성분들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는 과정에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여러 개 장기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순환장애로부터 시작해서 간에서 충분하게 모든 그 대사, 당대사, 지방대사를 완성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콩팥이 든든해지는 부간선 해주

0: 그런 게 바로 제하소란 성분 자체가 간과 콩팥을 도와주면서, 그리고 수염이 머리, 검은 머리가 나게 하고 흰머리가 검머리로 변하게 하는 이런 역할하는 하소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특히 여기 윈양화란 성분 자체는 간과 콩팥이 양, 콩팥이 양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면서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쉽게 나이가 드셔서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추워하고 그리고 습으로 인해 가지고 뭐 발목이 붓는다든지 혹은 부종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부종도 빼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도 들어갔고, 특히 여기에 황정이란 성분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초의 왕으로 불리 우가 있어요. 바이초지성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상초, 중초, 하초를 모두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술을 넣고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약을 쓰기보다도 이 제품으로서 여러 개 방면의 효과를 보게 되었고, 자기 전에 한 대만 딱 그 복용하시게 되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모든 정상 공능을 회복하는 데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두 발 패를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2: 예, 그 사고로 인해서 예, 여자만 탈출이 4호가 됐습니다.
0: 예.
2: 그리고 무릎관절도 또 이거 예비 상하고, 그래서 예, 그전에는 약을 많이 써서 좀 괜찮던 게, 아, 어서는 남았구나니까, 예. 그게 옛날 게 다 도선다 말인다.
0: 예.
2: 그래도 아프지, 내 진도 맞아보고, 그 약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해도 별로, 아, 효과 그닥 된다.
0: 예.
2: 그래서 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두월패가, 이게 또 국가 비준번호도 있고, 국가의 그런, 거기 그 탓에 그러니까 발명특허를
0: 받은지
2: 예, 발명특허를 예. 타서 그러는지 이게 흡수 잘 되고 효과 좋습니다.
0: 예.
2: 예, 약을 바르고 안마하고 먹고 할까에 아,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관절약을 써본 것보다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그렇죠.
2: 그래서 나는 이게 요새만 탈출이 있으니까 예, 이래 야, 조금 서서 오래 있으면 허리 또 끊어지는 것처럼 아픕니다.
0: 이미 허리 상한 적이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 부분이 다시 또 발작하게 되어 있으면서 치료하지 않게 되면 심지어 일어서기도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서 예, 그거 한 몇 메다, 한 20메다 가다니 다리 저리다 말인다. 이게 예, 자골신경 털로 계속 예. 또 니리 두드리면 또 괜찮고에 그래면 또 일어서 걸고 그랬단 말인다. 근데 이거 쓴 다음에 우선은 이중살이 많이 없어지고, 예, 아, 허리도 우선은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2: 우선에 좀 오래 서서 가서 좀 이렇게 채소 살라 댕겨도 괜찮고, 예, 아직도 무거운 거는 아이든다, 네.
0: 예.
2: 근데 무거운 거 들으면 또 재발한다 말인다.
0: 어,
2: 아, 근데
0: 그렇죠.
2: 이야기에 두골패 특별히 좋습니다.
0: 예.
2: 내 수업은 약 중에 이게 최고입니다.
0: 예.
2: 이게 국가, 이게 발명특허를 받은 약이 되나
0: 보통 특허인 것이 아니라 발명특허를 예. 받은 제품은 예. 관절치료 제품에서는 이것이 제일 앞인 것 같습니다.
2: 그리고 예, 이게 위를 자극 하나 파해준다.
0: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 예, 예. 그러니까 예, 밥이 되게 맛있고 어쨌든 이 약을 제조한 분이 정말 존경한다.
0: 아,
2: 예,
0: 그렇죠.
2: 기술이 예, 예. 특별하다 말입니다.
0: 예.
2: 그래서 예, 오늘이 제 그런 10가구 싸면 12가구 줍니까?
0: 두골 때는 10가구 싸면 12가구 줍니다. 예,
2: 예, 예. 그래서 예, 오늘이 이 두골 패리 어쨌든 좀 이걸로 한 오랫동안 써서 완전히 이렇다면 조금 더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름 넣고 쓰면 됩니다. 위에 부,
2: 예.
0: 다른 부작용이 없고 하니까.
2: 예, 예. 부작용이 없습니다.
0: 그렇죠.
2: 위장 자극 안 주고.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 그 열 꽉 싸서 그랬다. 12통 더 배달 받다고.
0: 어, 그렇게 하세요. 여기 전화번호 501-775에다 연락하세요.
2: 예, 501-7755번.
0: 예.
2: 예, 선생님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0: 네. 안녕하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0: 백자방 구박약 쓰세요?
3: 예. 예.
2: 전에 이 미 죽었고 얼음 지나고 입이 썩었고 소화가 아이 되고 혈압도 그래야 되고 머리가 흐릿해 보네.

0: 그래서 정말 가슴 고통 다 깨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1: 괜찮습니다. 예예. 예. 기침하시고. 예예.
0: 예. 백자방 그랬었는데 먹기도 헛구이에 한번 먹고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잘 때 한 시간 두고 그래 잤는데 아 그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사업연도에 그리 잤던 게 그래도 할 말 따서 두 번 보고 그냥 한 번씩 봤습니다. 그 어마졌습니까?
1: 그렇죠.
0: 맥주 나고
1: 대단하죠.
0: 힘이 나고 예, 예. 예. 정신 나고. 그리고 거기다가 두골 패까지 썼습니다. 저녁에 배구 치다가 이 허리를 상한 쪽이 많습니다. 발목도 없으려고 예. 아이 아픈 데 없습니다. 그래 약은 친구 아픈 친구 얼마 맞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 이 두골 패는 바두고 먹고 위를 자극 아이하고 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몸도 헷갈려가지고 그래 활동 못하던 게 이제도 한 50배 돌고 왔습니다.
1: 아 그래요? 예예
0: 예,
1: 잘했어요.
0: 그래 또 얼마 좋습니까? 예. 몸도 헷갈려가지고 새 생명을 찾은 것도 안 가지고
1: 예예
0: 예, 그래 또 다시 두 가지를 배달 받자고서 그래 전화드린 겁니다.
1: 어 그렇죠. 백자방 구박액과 두골대가 배합이 잘 예. 맞으니까 열심히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노인답지 않게 씩씩하게 만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예.
0: 네.
1: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투골태 자문하, 나 투골태로서 쓴 지 한 6달 밖에 됩니다.
1: 아, 그래요?
3: 예. 발음 이야기 듣기 별로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하, 예.
3: 그래서 바로 그에 그 암마하고 그렇게 나서 그에 안세 한 1, 2분 나면 됩니다. 그래서 또 바르고 또 바르고 세 번씩 바른다, 나는.
1: 됩니다.
3: 선생님.
1: 예, 예.
3: 예. 예, 그래는 게, 그래서, 그러네, 한 날에 두 번 말하자마자, 발목에, 손목에, 그 다음 무릎이 있고, 두이가, 예, 별 이렇게 뿔룩하게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자꾸
1: 물어보시나가마자
3: 한 장에.
1: 예, 그렇죠.
3: 근데 그게 들어갔습니다.
1: 아, 그게, 예, 예.
3: 예, 예. 한 5분 녹다 반, 예, 발랐을까네.
1: 예.
3: 그래, 이게 바르니까, 그러니까 거기 먹 녹아서 먹으니까, 그, 개미가, 그, 얼마나 힘이 세니까,
1: 그렇죠.
3: 설마라고 선생님 말씀하기 맞을 때다,
1: 예.
3: 그
1: 예.
3: 얘기.
1: 예.
3: 예, 힘이 세다 말입니다. 예. 그랬거나, 그 다음에 이 풍수고, 난 예, 주로 이렇게 주민들 보게 되면, 자꾸 몸이 무거우면 풍습이 있답니다, 풍습이. 예.
1: 그게.
3: 이 개미라 예. 풍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1: 풍습을 제거하는 데는 개미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고, 여기 성분들이 기본 풍한습을 몰아내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관절 통에 물러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3: 예. 맞습니다. 위를 작아가야지 풍습 올 때는 나흘이 흐름 벌써 제절이거든. 전날부터 그래서 예. 무릎이 아픈다, 발목이 아픈다, 붓기입니다. 그럴 때. 근데 어서 붓기지는 않습니다. 그거
1: 예.
3: 바르고 먹고 할까요?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자고 그럽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번 우대 활동은 17일까지 진행하는데 너무 큰 돈을 준비하지 않아도 아주 퍼센트를 높게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으니까 501-775에다 연락하세요.
3: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가방에 제 동생이 쓰고 있습니다.
1: 좋은 제품 의사 할 생각이었습니다.
3: 예, 예. 내 동생 뭡니까? 그, 이미.

0: 충북 두월 왔는데 성미경 세워서 두월 왔는데 이 대가방 쓰니까 예, 지금 이거 얼밤에 이게 들어서서 예, 이날이다까지 한 번도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1: 예.
0: 다리가 여기 무력하고 발이 말려고 밥 먹다가 밥술 떨고지 예, 그렇죠. 그랬습니다. 예. 손이 떨리기도 하고 그다음 다리 지내 매겨고 이러던게 지금 다리 맥이 남단다.
1: 그렇죠.
0: 걸어도 예, 지팽이를 조금씩 던지고 예, 자기들 이렇게 잠시 걸어댕깁니다.
1: 전차 백자방 구멍액은 길게 견제하면 견제할수록 다른 부작용이 없고 전면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예.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0: 예. 그래서 예, 용 기뻐합니다. 정말. 예. 그리고 예, 어찌 가면 선생님 나는 예, 어찌 가면 이 과신병이 있고 이 시력이 자꾸 발달합니다. 약간 피곤하거나 좀 차거나 이러면 예, 이쪽 왼쪽 가슴이 자꾸 아프면 이쪽에 다리가 이렇게 내리저리면 이렇게 아프단 말입니다. 나도 이 약을 나서 이거 좀 썼으면 되겠는가 내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의 전반을 놓고 말하겠다면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 황정을 비롯해서 이런 그 제하소라든지 인양호라든지 이런 성분이 심장과 폐경락은 상초에 속하는데 이거 도와주는 성분이 황정이나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 중초에서는 비위를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또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 거고 그리고 콤파츠 뭐 콤파츠 신주골 신주수 그리고 콤파츠 기를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변이 조절받고 노폐물이 소변은 단순히 소변에서 소변으로 끝나는 것 아닙니다. 혈액은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런 혈액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많은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혈액 가운데 뒤섞이게 되는 거 이건 누가 처리하는가 하면 몽땅 이 피가 콤파츠에 들어옵니다. 1분에 그 두 군데량이 피가 들어오면서 온 하루 동안 그 유통하는 과정에 피가 콤파츠에 들어와서 몽땅 뇌가 돼서 깨끗한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고 노폐물과 함께 독성물질과 함께 콤파츠를 통해서 뇌도를 통해서 방광을 통해서 재배출되게 되는 과정 이 과정을 충분하게 완성하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멍액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니까 몸이 거뿐하고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밥맛이 있고 골격통이 해결받고 머리가 희던 게 밑으로부터 검은 머리가 나오고 이렇게 여러모로서 경락이 잘 소통되고 이런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고 황계란 성분 자체가 새로운 세포가 빨리 생성되게 하고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가 오해를 한 대 뭉친 거 그거 풀어주는 역할을 하면 경락이 잘 소통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좋은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사분이 백자방 구멍에 그렇게 선택한 게 너무 잘 됐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 안 내 아픈 증상 딱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지금 이 약제 얼마 썼으니까 황정, 황계란 막 들어갔지.
1: 그렇죠.
0: 아주도만 내가
1: 예,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예.
0: 예, 예. 그래, 내게 딱 적합합니다. 내 동생도 이야기 딱 까먹고, 예, 혈압도 지금 조절 잘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화장에 참여하라고 선생님께 내 전화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예.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 보게 하면, 하룻밤 자기 전에 딱 한 대만 드시면 되니까, 한 대를 드셔도 두 번, 세 번 더 그 효과를 넘쳐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0: 예.
1: 예,
0: 선생님
1: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여기에서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멍액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확실한 효과를 보시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노련에 들어서게 되면 아픈 데를 머리끝부터 발끝에 해결하면 오장육부가 안 아픈 곳이 거의 없게 되어 있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드시는 나이가 병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병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서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힘들어지면서 점차적으로 뇌졸로 내 수명을 줄이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2: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백사방 고봉에 쓰는 한산데 오늘 한 반년이

0: 이상 먹었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0: 예, 이거 먹기 전에는 저러면이 나이 있어 그런지 여기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예. 심장
1: 그렇죠.
0: 아프면 심장약을 먹고, 혈압이, 혈압 조절해야 돼서 그래서 혈압약을 먹고.

0: 이렇게 아프고
1: 여기저기 다 아파요.
0: 예, 예, 여기저기 진짜 종합병원처럼 것도 아, 여기저기 그렇죠. 나 있으니까 예, 예 다 그 불편하더라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래 뭐 약을 뭐 이거 저거 많이 써봤는데 그게 효과 못 보다가 내 이 우연히 박 선생님 이 광고하는 거 이거 듣고 방송 들어보고서는 내 이거 약 접해 먹어봤는데 이거 먹고 쳤더니 이 가슴이 후들거리던 게 나사진다.
1: 심장 공동이 좋아진다.
0: 예, 예, 계속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1: 그럼요.
0: 그다음에 가슴이 더부룩하게 밥 맛이 없던 게 밥 맛있고 예. 예. 예, 계속 이 소변 닦고 자관 어쨌든 이 걸음이라 미래 나가서 활동하자 불편했는데 이 증상이 다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백년 장수 제품이라는 게 바로 그런 도리가 통하기 때문에 백년 장수 제품으로 알려지죠.
0: 예, 자관이 한 가지 가지고 여러모로 용 몸이 불편했는데 용 지금 좋아서 지금 마음대로 나가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1: 예.
0: 예, 그래서 예, 이게 좋으니까 예, 저 어쨌든 이거 그냥 포용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예, 좀 더 배달받자고 그래서나 했습니다.
1: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으니까 17일까지 진행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너무 예. 많이 싸지 않아도 퍼센트를 높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복액은 여러분들한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백년 장수 제품이라는 게 바로 오장육부 그 어디에든지 모병이 생기는 거 이것을 치료하고 저쪽에 영향 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제가 이제 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서는 우리 시초에 아나운서 선생님 말씀하신 가운데 나왔지만 해도 노인성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백자방이다 이렇게 인정해도 됩니다. 100근을 농축해서 한 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인데 많은 제품은 지금까지 이 제품을 제외하고 하루에 한 번씩 드신다는 제품은 거의 이 제품이 거의 한 가지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약 힘이 아주 셉니다. 100근을 줄여서 한 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제품을 드시는데 편리하다면 자기 전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됩니다. 황차 이 제품 자체는 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해 과정이 필요 없이 제가 무엇 때문에 주무시기 3, 40분 전에 드시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용해하자면 용해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시간을 수여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절에 흡수가 됩니다. 이미 구복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무엇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 보관할 수 있는 유효기간 만 8개월로 될 수 있는가 하면 보통 구복액은 1년 길어서 3년입니다. 유효기가.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유효기가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온 농축했기 때문에 고온 처리했으니까 모든 그 멸균 처리를 완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48개월 보관해도 절대적으로 변질하지 않고 여기에는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부간선하게 되었다 하게 됐는가 하면 이런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고온 처리했기 때문에 이래서 간에 부담이 가지 않고 간과 콩팥이 든든해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게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제품 자체가 바로 백자반 구복액입니다.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서 사회적인 문제가 노인님들이 이미 앞에서 많은 고생을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애들 키우느라고 많이 걱정하고 공작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이렇게 공작했는 이미 이런 많은 고생을 하며 지나갔는데 노년에 들어와서 몸이 아프지 말아야 향수를 할 수 있겠네. 몸이 여기저기 아프니까 또 여기저기 많이 아프니까 여러 가지 약을 쓰니까 위에 간에 콩팥에 부담이 가는데 이 제품 자체는 위, 간, 콩팥을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 좋은 제품이니까 이건 또 과학기술 집단에서 화신, 성도 화신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액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아픈 데가 없고 소화가 잘 되고 소변이 잘 통하고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드무니까 백자반 구복액은 국약 준주 호마가 있는 OTC 국약이니까 실어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노년성 질병을 해결해서는

0: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지금 두골대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드시고 바르고 이렇게 해보시니까 이 제품 자체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아파서 관절통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던 게 지금 관절통이 해결받게 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나가서 이 햇빛 조임도 하게 되어 있고 마음대로 하루에 몇천 보씩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간을 좋게 하면서 건파치 양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흑개미를 위주로 한 이런 관절 전문 치료 제품인데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특히 흑개미는 본초 강목에서 현마라고 부르는 이 개미는 모든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으로서 큰 공신자로 나설 수 있는 한 개 다리가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한다니까 여섯 개의 다리가 몇천 개의 발동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시름 넣고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해주는 우수한 제품을 추천합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이 언니의 꼬마 라디오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들의 소중한 친구 별이 언니예요. 콩당콩당 이야기, 두근두근 비밀, 토닥토닥 마음. 별이 언니의 신나는 꼬마 라디오 클럽.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에는 친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와 신기한 상식이 가득 차 있는데요. 상자 속 이야기 수첩에서는 겸손과 감사에 대한 창작 동화가 담겨 있고, 알고 싶어 꼬마 상식에서는 나무가 숨쉬는 비밀에 관한 상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음 전달 우체통에서는 은미 친구의 고민을 함께 풀어보고, 꼬마 탐정 출발에서는 방울방울 물방울이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경쾌한 동요 한 곡 들으며 오늘의 즐거운 방송 시작할까요? 동요 하늘의 꽃밭을 들려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코너 상자 속 이야기 수첩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늘 상자 속 이야기는 가장 빛나는 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원에 여러 가지 꽃들이 살았어요. 장미는 예쁜 꽃송이를 자랑하고 개나리는 향기가 좋다고 으스댔어요. 하지만 작은 민들레는 자신이 하나도 예쁘지 않다고 늘 위축돼 있었죠. 어느 날 벌새와 벌들이 정원에 찾아왔어요. 화려한 꽃들은 꿀이 너무 깊숙하게 숨겨져 있어 작은 벌들이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민들레는 꽃술이 활짝 펴져 있어서 꿀이 쉽게 보이고 벌들이 안전하게 꿀을 모을 수 있었어요. 민들레 덕분에 벌들은 꿀을 가득 채울 수 있었고 덕분에 꽃들의 씨앗이 잘 생겨서 정원에 더 많은 꽃이 피게 됐답니다. 민들레는 자신이 다른 꽃들이 씨앗을 맺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보고 감격했어요. 다른 꽃들도 자기들을 대신해서 벌들을 불러주고 정원을 풍성하게 만든 민들레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함께 어우러져 폈어요. 그때 민들레는 자신의 모습 그대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겸손하게 남을 돕는 마음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이야기죠. 누구나 각자 소중한 모습이 있고 겸손하게 서로 돕는 마음이 진짜 아름다운 거랍니다.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로 넘어갈게요. 동요 꽃꿈을 들려드립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호기심을 채워줄 알고 싶어 꼬마 상식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상식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생활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 몸은 잠을 잘 때 성장하고 피로를 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키도 쑥쑥 크고 몸

도 튼튼해질 수 있죠. 그리고 충분한 잠을 자면 다음날 학교에서 집중력이 높아져서 수업도 잘 듣고 운동도 더욱 신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밤에 늦게 자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기 쉬우므로 저녁 9시 이후에는 휴대폰이나 TV를 보지 말고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건강을 지키고 내일을 활기차게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키를 쑥쑥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좋은 생활 습관은 무엇일까요?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버들 강아지를 감상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키를 쑥쑥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좋은 생활 습관은 바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입니다. 친구들 맞췄나요? 네, 이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마음 전달 우체통을 열어볼게요. 오늘은 은미 친구의 편지를 읽어드릴게요. 별이 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 3학년에 다니는 은미예요. 제가 잘하는 게 없는 것 같고 자신이 없어요. 친구들은 다 뭔가 잘하는데 저는 그렇지 못해서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은미 친구 자신이 없고 위축되는 마음 정말 잘할 것 같은데요. 많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으로 마음이 무거워한답니다. 별이 언니가 따뜻하게 전해줄게요. 친구마다 잘하는 게 다 달라요. 뭐 그림 잘 그리는 친구, 노래 잘하는 친구, 친구를 잘 위로하는 친구. 각자 다 다른 빛을 가지고 있는데요. 은미 친구도 분명 남들이 모르는 좋은 모습이 있을 겁니다. 착한 마음, 꼼꼼한 모습,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이러한 성품도 모두 아주 소중하고 훌륭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칭찬해주며 자신을 믿어보세요. 은미 친구는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빛나는 아이입니다. 별이 언니가 끝까지 응원할게요. 화이팅! 네, 동요 한 곡 들은 뒤 다음 코너에서 만나요. 동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들려드립니다.

마치자 이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꼬마 탐정 출발 시간입니다. 오늘 탐구할 내용은 바로 물방울이 둥글고 터지는 이유에 대한 신기한 과학 이야기예요. 친구들, 물방울은 왜 항상 둥글게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톡 하고 터질까요? 그것은 물 분자들 사이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요. 이 힘으로 물 표면이 최대한 작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둥근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벽에 닿거나 바람이 불면 이 잡아당기는 힘이 깨지면서 톡 하고 터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표면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꼬마 탐정 친구들, 아침에 이슬 맺힌 풀잎을 보면 작고 둥근 물방울들을 볼 수 있죠. 이제 밖에 나가서 물방울 모양을 직접 관찰해 보세요. 정말 신기할 겁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과 인사 나눌 시간이네요. 오늘 꼬마 라디오 클럽 시간 즐거웠나요?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상식으로 찾아뵐게요. 친구들, 다음 꼬마 라디오 클럽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별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김남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우리마을 보배산 나는 좋아요를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죽을 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버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시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죽을 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

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류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대개 사업은 기술적 함량이 매우 높았다. 대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품질을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어야 했고 가격 협상 능력도 필수적이었다. 대형 디스크 플레이어는 개인 디스크 암 거래상이 판매하는데 상품이 내용이 비교적 고정되어 있었다. 만약 북경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개가 죽게 되면 금전적인 손실은 물론 체면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어느 해 가을밤, 도도는 직원과 함께 꼬불꼬불한 골목을 지나 성도로 향했고 대형 디스크 암거래상인 맹 선생님의 집에 상품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했다. 맹 선생님은 평소 오디오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낮에는 고객을 접하고 밤에는 자신의 집에 사람들을 초대해 디스크를 판매하며 양쪽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맹 선생님의 방에 들어섰을 때 이미 한 여성 고객이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곳은 지하 1층의 앞방과 거실이 합쳐진 큰 공간으로 개소되어 있었고 동쪽 벽에는 온통 디스크 서랍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활동식 나무 사다리까지 준비되어 대형 디스크를 쉽게 고를 수 있었다. 맹 선생님은 큰 서랍을 힘껏 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일반적인 상품은 이 정도라고 말하며 두 사람에게 고르라고 권했다. 도도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랍 안에는 40cm의 사각형 원조 대형 디스크가

촘촘하게 배열되어 있었고 표지가 크고 무게감이 있어 선호장만 꺼내도 들기 어려웠다. 맹 선생님은 두 사람이 먼저 살펴보라고 말하며 자신의 상품은 모두 정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얼마나 구매할 것인지 물었고 직원은 선물할 것이며 남편도 몇 장 원하기 때문에 약 20장 정도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다. 맹 선생님은 상해 사람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하며 살짝 경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맹 선생님은 한 장당 최소 300원에서 400원이므로 그 정도 금전적 여유가 있는지 물었다. 이때 차를 마시던 여성이 다가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고 자신도 디스크를 보러 왔으니 함께 살펴보자고 제안했다. 도도가 명함을 확인한 결과 상해 천안 사업 유한회사 부총경리 반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반정이 중간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자 어색했던 분위기는 풀렸고 맹 선생님은 담배를 꺼내 도도에게 건네며 오늘 두 건의 상품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압수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도도는 고급 담배를 받고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맹 선생님은 지금 모든 사업가와 간부들이 대형 디스크를 선호하기 때문에 물량을 더 많이 확보했다고 얘기했다. 직원은 자신은 옆에서 기다릴 테니 맹 선생님과 반총 경비께서 잘 골라달라고 요청했고 반정은 관대하게 받아들이며 선물할 대상의 문화적 배경, 성별, 직업 등을 물어야 정확하게 고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장은 자신이 여기서 400장에서 500장 이상의 디스크를 구매했으니 안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지었고 함께 디스크를 고르며 사업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반장은 도도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여성들과는 성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도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대하는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다. 이듬해 가을이 되자 반정은 처음으로 전화를 걸어 도도에게 대게의 시세를 물었다. 열흘 뒤에는 다시 전화를 걸어 대게를 고르는 방법을 문의했다. 이후 반정은 자주 도도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느 날 반정은 그냥 만나자고 제안했다. 도도는 요즘 너무 바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변명했다. 사실 도도는 마음속으로 망설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난 뒤 반정은 단호한 어조로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도도가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며 내일 꼭 만나달라고 말했다. 도도만 보면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자 도도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게 되었다. 반정의 회사는 중산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그날 두 사람은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전화 통화에서는 약간 이상한 분위기를 내비쳤던 반정이었지만 직접 만나보면 웃음을 잃지 않고 차분한 모습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상해에 온 지 오래되었고 회사 법인은 지금 자신의 친한 친구이며 배경이 상당히 강하다고 얘기했다. 또한 자신은 회사의 일부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남편과 아이는 다른 곳에 산다고 말했다. 최근 두 채의 집을 살 생각이 있지만 남편을 상해로 불러

올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드더는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반정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도는 항상 신중을 기했다. 그는 반정과 비교하면 예전에 만났던 여성들이 훨씬 편안하고 가족적인 느낌을 준다고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와 간식을 먹으며 희미하게 들려오는 음악을 들었다. 옆에 반정이 앉아있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고 음악에 맞춰 조용히 침묵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저녁 9시 30분까지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밖에서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하는 순간 문이 힘껏 열렸다. 머리가 헝클어진 정업원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급히 달려 들어오며 불이 났으니 빨리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순식간에 식은땀을 흘리며 반정을 붙잡고 출구로 달려갔다. 이때 이미 많은 연기가 실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 도도는 심장이 목까지 치밀어 오르는 느낌을 받으며 반정을 더욱 꽉 붙잡고 빨리 따라오라고 소리쳤다. 반정도 그의 손을 놓지 않고 꽉 쥐고 따라갔다. 복도에는 연기가 3분의 1가량 차올라 계단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 전진했다. 도도는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 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숨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의 옆에 있던 반정은 차분하고 태연한 모습을 완전히 잃었다. 머리는 흐트러지고 표정은 초췌해졌으며 팔에는 핸드백을 끼고 한 손으로 도도를 꽉 붙잡고 있었다. 바로 이때 연기 속에서 한 명의 당직 아저씨가 걸어나왔다. 그는 열쇠가 수십 개 걸린 나무 판자를 들고 침착하게 안전 비상 계단이 있다고 소리쳤다. 아저씨는 앞장서서 걸었고 사람들은 모두 허리를 굽히고 차례대로 뒤를 따랐다. 복도 끝에는 정말 철문이 하나 있었고 철사와 자물쇠로 잠겨 있었다. 아저씨의 나무판에는 열쇠가 수십 개나 걸려 있어서 어떤 열쇠가 맞는지 하나씩 시도해야 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한 외지 투숙객은 쇠붙이를 들고 북방 사투리로 아저씨에게 비켜달라고 소리쳤다. 그는 자신이 문을 깨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힘껏 문을 두드리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넘어졌다. 그는 이미 연기를 상당량 들이마신 상태였다. 사람은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에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용감해지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아저씨는 계속 열쇠로 시도했다. 이때 불과 연기가 뒤쪽에서 들어왔다. 옆에 있던 여성은 갑자기 도도의 팔을 꽉 움켜쥐고 울며 살려달라고 소리쳤다. 도도는 온몸이 마비되고 눈을 꼭 감았다. 연기가 자욱하고 절망이 몰려오는 바로 그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다. 비상구가 활짝 열리고 마침내 살아나갈 통로가 생긴 것이었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아래로 달려나갔다. 이때

소방차의 소리가 크게 울리고 경찰차들도 뒤이어 도착했다. 반정과 하이힐을 신은 그 여성은 좌우에서 도도의 팔을 잡아당겼다. 도도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돌지 않으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탈출했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격렬하게 숨을 홀떡였다. 하지만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은 화재 현장과 소방차에 집중되어 있었다. 심지어 구급차까지 도착했지만 갓 화재 현장에서 빠져나온 세 사람에게는 전혀 시선이 쏠리지 않았다. 하이힐을 신은 여성은 울듯한 목소리로 자신의 짐이 아직 3층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반정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위로했다. 도도는 살아난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도도와 반정은 이 공경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지만 함께 탈출한 여성이 계속해서 감사를 표하며 이야기를 이어가자 어쩔 수 없이 잠시 대화를 나누고 마지막에는 명함까지 교환한다. 세 사람은 길을 건너 소방대 관계자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소방대원은 불이 이미 꺼졌으며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고 당사자들에게 제보할 내용이 있는지 묻는다. 함께 탈출한 여성은 자신이 춤을 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들었고 연기 냄새가 났으며 순식간에 불이 무대까지 번졌다고 진술한다. 도도와 반정도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다. 소방관은 현재 화재 현장에 들어갈 수 없으며 호텔 내의 개인 짐들은 불에 타거나 물대포로 적신 상태이므로 현장 처리 후에 추가로 처리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여성이 이에 응답하자마자 한 남자가 급히 달려와 그녀를 꽉 안고 데려간다. 도도와 반정이 나란히 걸어간다. 반정은 웃으며 도도에게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도도는 손을 흔들며 문을 열어준 아저씨가 진짜 좋은 사람이며 그분이 없었다면 모두 끝났을 것이라고 답한다. 반정은 아저씨도 좋지만 자신을 붙잡고 구해준 것은 도도라고 다시 말한다. 도도는 웃으며 당연한 일이라고 답한다. 반정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도도가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시계를 확인해 보니 새벽 1시였다. 그는 재빨리 택시를 불렀고 차에 탄 뒤 반정은 도도에게 몸을 기대어 앉았다. 도도는 머리가 혼란스러워 아무 생각도 정리되지 않는 상태다.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하자 도도는 반정에게 자신은 차를 타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직접 데려다 줄 수 없다고 말한다. 반정도 정신을 차리고 가방에서 열쇠 하나를 꺼낸다. 그리고 도도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자신이 이 아파트 39번 방에 살며 언제든지 와도 좋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열쇠를 도도의 손바닥에 쥐어주었다. 도도는 깊은 한숨을 쉬며 마음이 매우 복잡해졌다.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 박매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박매는 몸을 뒤척이며 술 마시고 왔냐고 중얼거린 뒤 다시 잠들었다. 도도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마음이 불안해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고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다. 화재를 겪은 후 도도는 거부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었다. 큰 공공장소든 작은 사무실 복도든 어디든 위험하다고 느꼈다. 문을 열자마자 안전통로와 출입구 위치를 살펴보고 계단실까지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는 하루 종일 정신이 불안정하고 초조한 상태를 견뎌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에서 인사드리는 서태문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박홍희입니다.
0: 요즘 시대는요, 어찌 보게 되면요, 황혼육아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1: 네, 여유로움을 즐겨야 할 때에 진땀을 빼며 황혼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로인순의 황혼육아를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황혼 육아 로인순. 황혼 육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세월에 퇴직 후 취미 생활을 시작하고 여행 등을 다니며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고 싶은데 손자를 돌보고 교육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니 노인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육아 방식에서의 세대 간 차이 때문에 자녀와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황혼 육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길까? 육아 방식에서는 세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손자 손녀 교육엔 우리 늙은이가 경험자지. 김노인은 요즘 사위와 딸의 자식 교육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 대단히 불만스러워했다. 손녀가 겨우 4살밖에 안 됐는데도 딸은 억지로 피아노 학원에 등록시키고는 휴일에도 어린 것한테 쉴 틈을 안 주고 피아노 연습을 시키노라고 야단이었다. 어린 것은 엄마가 곁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고 있으니 여리디 어린 손가락으로 어쩔 수 없이 피아노 건반을 누른다. 어떤 때는 너무 싫어서 울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빨리 와서 나를 구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김노인네 량주는 방 안에서 단가마 외 개미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감히 방

을 나설 엄두를 못 낸다. 딸이 노인들이 애 교육을 잘못 시킨다고 난리를 치기 때문이다. 손녀의 조기 교육에 관한 일로 김노인은 딸과 몇 번이나 얼굴을 붉혔는지 모른다. 오랜 교육자인 김노인은

조부모들은 연세가 있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다. 하기에 자녀들의 그릇된 교육관에 대해서 참지 못한다. 그러나 노인들의 간섭에는 그 어떤 악의도 없다. 자손들이 잘 되게 하려는 마음뿐이다.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던 예전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대가족 풍경을 어디서나 볼 수 있었다. 조선 3대가 자연스럽게 한 집에서 살면서 교류와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부모는 자식에게 큰 기대를 한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쉽게 화를 낸다. 하지만 조부모는 다르다. 한 세대를 건너뛴 관계인지라 손군에 대한 기대나 갈망이 상대적으로 작다. 흔히 격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육은 질책이나 비난보다는 너그러운 타이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격세 교육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할머니는 아이의 대소변 가르기 훈련에서부터 옷 입기, 밥 먹기, 말버릇 등을 차근차근 가르쳤고 동요며 옛말도 들려줬다. 격세 교육의 효과를 입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핵가족 시대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격세 교육의 미풍량 속이 거의 사라졌다. 65세의 오로이는 퇴직 후 친구들과 같이 장기도 두고 낚시도 다녔다. 또 아내와 함께 광장 무용도 쳤다. 그런데 이처럼 다채롭고 여유로운 제2의 인생이 막을 내리게 된 것은 한 살짜리 손자가 집에 오면서부터였다. 오로인의 며느리는 외자 기업에 출근하는데 평소 출장이 잦았다. 그리하여 아이가 촛돌이 되자마자 아예 젖을 떼고 시집에 맡겨버렸다. 오노인의 량주는 모든 취미 생활을 접고 손자를 키우는 일에 매달렸다. 처음 한동안 손자는 밤중이면 울면서 엄마를 찾았다. 두 노인은 손자를 달래느라 진땀을 배곤했다. 그런 날들이 지속되자 지쳐버린 오노인의 량주는 륜번으로 손자를 보기로 했다. 먼저 오노인이 밤 12시까지 손자를 돌봤고 그 다음에 아내가 일어나서 오노인을 대신했다. 손자는 쪽하면 감기에 걸렸고 감기에 걸렸다 하면 대뜸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곤 했다. 그 바람에 량주는 오밤중과 새벽에 혼비백산에서 몇 번이나 병원에 달려갔는지 모른다. 오노인의 량주는 2년간 손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아들 며느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 애보러 왔는데 올 적마다 놀잇감이며 간식을 한아름씩 사들고 왔다. 애는 아빠, 엄마가 자기를 끔찍히 생각하는 줄 알고는 부모가 곁에 있을 때면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잘 안 들었고 게다가 밥은 먹으려 들지 않고 사탕 과자만 탐했다. 때문에 아들 며느리가 왔다 간 뒤면 2, 3일간 손자를 제 궤도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했다. 이뿐이 아니었다. 한 번은 손자를 데리고 거리에 나갔는데 아는 사람을 만나서 몇 마디 인사를 하는 사이에 손자놈이 혼자 뛰어놀다가 넘어졌다. 그날 넘어지면서 손자가 이마를 살짝 벗겼는데 그번 주일에 애보러 온 아들 며느리가 죄인 다루듯 오노인을 훈계하는 것이었다. 그 후부터 오노인의 량주는 손자가 잠깐만 안 보여도 당황해서 어쩔 바를 몰라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후 오노인의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졌다. 오노인은 혼자서 아내를 보살피랴 손자를 돌보랴 하루 종일 팽이처럼 돌아쳐야 했지만 아들 며느리한테 미움을 살까봐 손자를 데려가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워낙 낙천적이던 오노인은 하루 종일 이 근심 저 근심에 쌓여 있었고 그런 정사가 한밤중까지 이어지면서 실면까지 겪었다. 확실히 지금은 시대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다. 아이를 하나씩 키우는 핵가족이 늘면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젊은 부모들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노인들을 무식한 사람 취급할 때가 종종 있다. 황혼 육아 과정에 많은 조부모 세대와 젊은 부모 사이의 모순 충돌은 허다한 경우 젊은 부모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데서 초래된다. 애가 요리나

온몸이 불덩이구만. 병원에 안 가고 알코올로 닦아주기만 하다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일회용 기저귀가 완전히 젖지 않았다 해도 더 이상 채워서는 안 돼요. 아이한테 무슨 옷을 이렇게나 많이 입혔어요? 이러니까 애가 땀을 너무 흘려서 감기 들 수밖에 없죠. 자꾸 애만 감싸더니 애가 버릇없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손주를 해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요. 이런 말들은 황혼 육아에 가뜩이나 육체적으로 고달픈 노인들에게는 설상가상으로 예리한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된다. 당연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서로 간에 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연로한 부모님에게 자기 아이 양육을 맡기는 황혼 육아는 자칫 잘못하면 가족 내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평화로운 육아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아래의 몇 가지를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첫째, 미리 규칙을 정한다. 애들은 자기 엄마,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양육 방식이 서로 다르면 혼란스러워한다. 때문에 아이 부모는 연로한 부모에게 자기 자식을 맡길 때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 규칙을 정해놓는 것이 모순을 피하는 길이라고 본다. 이를테면 함께 육아 지침서를 쓰거나 육아 방침과 육아 기간 등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다. 둘째, 부모님의 양육 방식을 인정해드린다. 사실 연로한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면서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를 부모님한테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우선 그것부터 인정해야 한다. 처음부터 무작정 불만을 피우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칭찬 먼저, 요구는 나중에, 그리고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드린다. 노인이 불만을 말할 때에는 일단 칭찬해드리고 나서 그렇지만 여차여차했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제시하는 식으로 부드럽게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일정한 주기에 한 번씩 가족회의를 열고 육아 상황을 점검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불만이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갈등사항 같은 건 육아 지침서에 추가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에는 아이를 보느라 무엇이 힘들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충분히 듣고 공감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모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넷째,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황혼 육아로 인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탈이 나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 그만큼 황혼 육아는 힘든 일이다. 부모님한테 경제력이 있더라도 육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매달 얼마씩이라도 양육비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다. 물론 양육비보다 돈 봉투 안에 담긴 감사의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하다. 어떻게 하면 상호간의 모순을 피하고 아이를 잘 키울 것인가가 중요하다. 여기에는 기교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젊은 세대는 자기 자식을 돌봐주는 노인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억지로 맡기고 맞는 관계의 육아가 아닌 서로 에너지를 주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황혼 육아. 격세 교육이 되려면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한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다.

네, 황혼 육아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불가피한데요. 육아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일입니다. 서로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중요하지요. 네, 이슬기로는 황혼 육아를 위해서 젊은 세대는요,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자칫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대화를 통해 서로 잘 헤쳐나가야 하겠죠.

네, 다음으로 김인덕의 쌀 요기견 잡담을 함께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쌀 요기견 잡담 김인덕. 생활이 요족해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날로 늘고 있다. 현대통신수단이 발달되면서 인간 간의 연계가 훨씬 원활해진 반면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회적 소통은 날로 단절되고 있는 실정에서 개개인은 인간 본연의 사회성을 보상받기 위해 애완견을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기르는 것인지도 모른다. 애교를 잘 부리는데 이것은 이미 인간의 사랑에 길들여져 주인의 때 묻은 손길을 잊지 못하고 사랑을 갈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이 된다. 때로는 길바닥에서 대굴대굴 굴기도 하고 흰 배를 드러내놓고 네 다리를 강동거리곤 하는데 음식물을 얻고자 하는 요기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한때는 주인의 손끝에서 애지중지의 호강을 부리다가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요기견들의 처지가 십분 처연하다. 하지만 갈 길이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요기견에 맞닥뜨릴 때마다 연병이라도 걸릴까봐 물치감치 피해가기가 일쑤다. 2년 전 어느 날부터인가 직장의 마당에서 요기견이 떠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몸이 요인 대신 배가 항상 뚱뚱 불러 있었다.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직장의 마음씨 고운 선배가 유기견에게 굴을 지어주고 매일 음식을 날라다 준 것이었다. 그 선배는 유기견이 다른 사람들이 음식물을 너무 많이 가져다 주어 비만이 온 것이라 생각하고 굴 옆에 음식물을 함부로 갖다 주지 마세요 라는 글을 적어놓기까지 했다. 후에 그 유기견이 새끼를 뵌 것을 알고 집에 데려다가 보살폈는데 얼마 후에 새끼 3마리를 낳았다.

동물들은 인간 먼저 지구라는 커다란 공간에서 자유롭게 저마다 삶의 공간을 차지한 채 살아왔다. 하지만 인류가 나타나고 개발이라는 명목이 생기면서 동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그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자연 속에서 모든 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가 생활이 풍부해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가지 민간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주급 민간단체만도 500여 개를 웃돈다. 하지만 동물보호 민간단체는 아직 한 개도 없는 줄로 안다. 우리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되었으니 유기견 보호를 세움으로써 유기견의 인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

네. 지금은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동물도 엄연한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죠. 심심하면 뭐 키우고 귀찮으면 버리는 책임감 없는 행동은요, 생명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에서 날로 늘어난 유기동물들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0: 다음으로 박진아 씨의 이 시간 지나면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1: 이 시간이 지나면 박진화. 처음 아이한테 크게 화를 냈던 것은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맞는 첫 겨울방학이었다. 겨울은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내 아이에게 선행학습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나는 그날 아이를 붙들고 두 자릿수의 더하기와 덜기를 가르치고 있었다. 내 딴에는 최대한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하고 기대 가득 차하며 물었다. 자, 이제 그렇다면 20 더하기 3은 얼마일까? 돌아오는 대답은 5였다. 처음엔 그래도 참을만 했다.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나는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줬다. 말똥말똥 나를 쳐다보는 눈망울을 봐서는 그제야 알아들은 상 싶었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여전히 답은 5란다. 그게 왜 5야? 엄마가 말했잖아. 1의 자릿수는 1의 자릿수끼리 더하고 10의 자릿수는 10의 자릿수끼리 더해야 한다고. 너 그럼 말해봐. 2 더하기 3은 얼마야? 5. 그럼 2 더하기 3도 5고 20 더하기 3도 5야? 그게 말이 돼? 나는 끝내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렸으며 아이가 겁에 질려 하건 말건 바락바락 악을 쓰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제 딴에는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급기야 눈물을 똑똑 떨구기 시작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어디에도 쏟을 길 없는 화만이 점점 치밀어 올랐다. 그리고 그날 그 사건을 계기로 나는 아이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이 많아졌다. 한편 학교에 입학하기 전 내가 아이에 대해 했던 커다란 착각에서 슬슬 깨어나기 시작했다. 여느 엄마들이 다 한 번쯤은 느끼는 이를 테지만 내 아이는 왠지 전제 같았다. 그림을 그릴 때면 크레용으로 원색을 벅벅 칠을 해도 왠지 특별해 보이는 것이 아이한테 그 어떤 미술적인 천부가 느껴졌다. 어른들도 따라 부르기 힘들어하는 노래도 두어 번 듣고 나면 척척 곡절을 따라 넘기는 것이 음악 세포도 있는 것 같았다. 어디 그뿐인가? 어디서 주워들었을 리는 없는데 말을 할 때면 제법 근사한 단어를 불쑥불쑥 내뱉는다. 얘가 문학적 소질도 갖춘 걸까? 블록놀이도 잘한다. 내가 보기엔 머리가 다 지끈거리는 립체 도안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서 블록을 맞춰가는데 얘가 누굴 닮아서 공간 감각이 이리도 뛰어난 건지 찬탄이 절로 나갔다. 아, 이쯤 하면 우리 아이는 천재가 다름이 없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에 대한 환상이 고작 20 더하기 3, 5에서 깨지다니 나는 쉽게 포기를 할 수 없었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일 거라고 문제 사고력은 차근차근 키워가는 것이라며 나설로 나를 다독였다. 그래서 올림픽 수학 과외를 시키기 시작했다. 극성스레 아이와 함께 수업에 참가해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강의 내용을 내가 다시 한번 곱씹어주는 것으로 겨우겨우 진도를 따라 나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영 신통한 방법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깊어만 갔고 그럴 때면 나는 제때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아이와 영락없이 소리를 지르고 만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나는 아이의 올림픽 수학 과외를 그만뒀다. 어쩌면 내가 지쳐서 그만둔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때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2학년이 된 아이에게 이제 20 더하기 3이 왜 5가 아닌지를 깨치는 것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대신 다른 어려운 것들이 많고도 많다. 요즘은 시간 익히기를 배우는데 그놈의 시바늘과 분바늘은 왜 그리도 헛갈려 하는지. 그래서 어제는 남편과 둘이

총동원을 해 아이에게 맹훈련을 들이댔다. 효과를 보긴 했지만 그리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니다. 그래도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 어렵던 시바늘과 분바늘의 차이도 척척 알아보고 시간도 제때 가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낸단 말인가? 다른 아이들은 두 자릿수 더하기 덜기를 척척 계산해낼 때 내 아이는 고작 20 더하기 3의 발목을 묶여 있었고 다른 아이들이 시간을 척척 보아내고 곱하기 나누기도 식은 죽 먹기로 해낼 때 내 아이는 아직도 시바늘과 분바늘을 가려내지 못하니 때가 되면 다 알 것이라는 위안을 삼기엔 이 어미의 배포가 그리 크지 못하다. 또다시 마음이 급해난다. 올림픽 수학과외를 견지시키지 못한 것이 후회가 들기 시작했고 방과 후 공부 지도반에 보내야 하는 게 아닌지 갈팡질팡 마음이 어수선하다. 1년 동안 수없이 아이와 부딪히고 깨지고 덤으로 아이와 나에게 마음의 상처를 남겼음에도 나는 여전히 조급증을 참지 못하는 엄마이다. 내가 이런 엄마라니. 정신을 차려보니 이건 내가 되려고 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주고 아이가 행복해하는 순간을 같이 있어주는 엄마이고 싶었다. 그런데도 불쑥불쑥 어디를 향할지 모르는 분노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튀어나올 때면 나는 아이처럼 당황해지고 만다. 20 더하기 3은 왜 갓기 5가 아닌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의 아이처럼 말이다. 과연 나의 이 분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 역시 한때는 치열한 입시 전쟁 속으로 등떠밀린 사람 중 하나였다. 9년의 의무교육 과정을 거쳐 고중에 입학했고 공부를 한 것 외에 별다른 상큼한 추억 몇 개 만들어내지 못한 채 이른바 청소년 시기를 흘려보냈다. 그 시절 내 생활의 키워드는 공부 그리고 시험 성적이었다. 그런 나에게 유일한 취미이자 장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책을 읽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적 순위로 한 사람이 평가됐던 당시 그 상황에서 보면 글 하나 잘 쓴다고 해서 대학 입시 시험에서 남들보다 훨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할 것 같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학과목을 두루 다 열심히 공부해야 했다. 나에게 이 같은 도리를 누누이 설명하는 어른들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수긍을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과연 그것이 나중에 내 인생에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나 할까요를 몇 번 외쳤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때마다 입시 교육의 병폐를 생각하며 혼자 씩씩 마음속 분노를 삭혔다. 이 한 무리 입시 대우는 먹이를 찾아서 때를 지어 천이하는 룡양의 무리처럼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내쳐 달리기만 한다. 무리에서 뒤처지는 자에게는 곧 죽음이 닥쳐올 테니 말이다. 아이에게 더하기 덜기를 가르치면서 시간을 익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나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분노한다. 이깟 더하기 덜기 나중에 계산기가 다 알아서 두드려줄 것이고 시간은 휴대폰 액정의 숫자로 고스란히 펼쳐질 것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이한테 더하기와 덜기의 변종으로 출제된 수학 문제의 풀이 방법을 납득시키는 일을 포기하지 못하며 시계의 바늘이 움직일 때마다 시간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해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에겐 아이가 그것을 꼭 알아야 할 또 다른 명백한 이유가 벽처럼 단단하게 세워졌다. 그래, 바로 사고력을 키워 아이의 논리적 사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야. 급기야 나는 어렸던 내가 힘들게 익혀왔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입시 대우에 뒤섞여 휘청거리며 달리던 날들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대수나 기하 문제가 손쉽게 풀려 답을 얻어냈을 때의 그 잠깐의 희열에 대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외웠던 원소 주기표와 암만 생각해도 나랑은 별 연관이 없을 것 같은 전력과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추리해보던 날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날들을 지나오면서 지식은 내 안에 차곡차곡 쌓였고 지금은 그나마

줄 만한 어른으로 자라있는 게 아닌가며 나에게 우겨봤다. 실로 살아가는 것은 덧셈과 뺄셈을 푸는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짜장 말 한마디를 해도 글 한편을 써도 깊이 있는 사고로 리치에 맞게 이끌어 나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나는 종종 느끼곤 한다. 그것이 다 기초교육 단계에서 내가 배경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탓이 아닐까 하며 련관 지어본 적도 있다. 세상에 헛된 배움이란 없을 것이니 말이다. 이러는 나를 한 후배가 지적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말이다. 아무렴 그때도 내가 이 깊은 도리를 다 알고 있었더라면 난 올챙이가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개구리였지. 그러니 모든 개구리는 다 올챙이의 시절을 지나 자연스럽게 성장한 것인데 아이에게 무작정 올챙이를 뛰어넘어 개구리가 되라고 하니 그건 잘못이어도 큰 잘못이라고 후배가 또 지적할 것이 분명하다. 밤새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내고 노곤하게 잠이 든 아이 얼굴을 들여다볼 때면 마음이 자꾸만 알지근해 난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이토록 치열해야 하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걸 절대 알 리가 없는 나의 올챙이. 아직은 머리가 크고 몸통이 가느다라며 여린 아가미로 숨을 쉬는 작고 말캉말캉한 올챙이가 꼬리를 흔들거리며 내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올챙이에게는 뒷다리도 생기고 앞다리도 생겨나 제법 높이 뛰기를 위해 준비하는 개구리로 되겠지.

네, 가족끼리 무엇이든 배워주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듯이 신기하게도 가족한테는 남들보다 인내심이 없어지는데요. 모두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천천히 남에게 배워왔는데 말이죠. 네, 개구리가 올챙이 즉 생각, 올챙이는 뛸 수 없다며 남을 하게 되죠. 네, 내 표현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더 솔직한 감정으로 표현이 되지만은 그래도 가족이라서 더 배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문학사랑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강연이요, 제작의 정선래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3: 군촌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2: 제3회 동북도서 교육방담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 들어 우리존 농림목축업 경제 운행질과 효익이 증가되고 녹색순환 발전 리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특색현대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상대되고 특색산업이 왕성한 발전세를 보여 대중의 쌀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의 질을 높이며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독특한 생태 자원에 의탁해 특색 농업 등 산업의 질 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해 성장 핵심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 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인삼 달걀 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장림입니다. 현재 사양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증가하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지능화 사양과 특색 달걀 가공을 실현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1억 2천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목축 양식 산업이 가속도를 내는 동시에 인삼 산업도 발전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인삼 산업 재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전 산업 사슬을 연결한 기업으로 길림성 자홍삼 중점 연구기지이자 장백산 인삼협회 회장 단위입니다. 단연간 회사에서는 인삼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주력해왔으며 주로 홍삼, 흑삼 원액 및 인삼 꿀편 등 정밀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연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각종 전시 판매회에 적극 참여해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흑삼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인삼 꿀편을 개량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판매 경리 묘군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개 우수 고객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생산액 약 200만 원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의 1.4분기 판매액은 1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근 200만 원에 이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식량 안전, 특색 육성, 대상 건설에 초점을 맞춰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

0: 시키고 농업 종합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농림 목축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향촌 진흥에 지속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1: 근년래 우리 주에서는 녹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하면서 체계적인 보호와 과학적인 복원을 견지하며 습지 관리 보호, 생태 치리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생태 바탕색을 수호했습니다. 훈촌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화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훈촌 경신 습지에는 매년 봄철 가을철에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르다 날아갑니다. 올해 3월 참수리, 흰꼬리 수리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이는 장관은 연변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인 경신습지는 명실상부한 철새의 락원이자 유명한 조류 관찰, 촬영 명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우리 주의 끊임없는 생태계 치리와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습지 복원과 생태 보호를 병행하고 습지 자연 보호구역 관리 보호와 식생 복원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 생태보호 붉은선 비율이 전성 1위로 상승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루게로 약 5천 헥타르를 림지, 초지, 습지로 복원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철새 5위 일체 보호 연동 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습지 중점 구역에 레이더 감시, 이동 경무실, 무인기 순찰 설비를 배치해 전천 후 전면 피복 지능형 생태 감측 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철새의 서식, 번식에 튼튼한 안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제를 1층 완선했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업 보험을 구매하고 신속한 배상 통로를 내와 생태 보호와 대중의 생산 생활 수요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로써 전 사회에서 조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태를 지키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신 삼림밭줄소 민경 장창호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가 순찰하고 물가에는 이동 경무실 민경들이 근무하며 고공에는 클라우드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습지의 환경도 점점 좋아져서 이 계절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습지로 이동해 서식하고 번식합니다. 지속적인 생태 보호는 뚜렷한 생물 다양성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훈촌 경신 습지의 조류는 10여 년 전에 수십 종에서 200여 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국가 1급, 2급 보호 조류가 50종을 넘습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철새 경제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해 향촌 진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습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촬영 애호가들은 주변의 음식, 민박, 교통 등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에 조력해 향촌 관광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습지 생태 우세 의탁해 기러기 입살 등 생태 브랜드를 만들고 조류 관광 전용 로선을 개통하며 조류 관찰, 촬영 활동을 펼쳐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집 가까이에서 증수를 실현하도록 해 생태 보호와 경제 발전이 쌍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훈촌시 경신진 구사평촌 식당 경영자 량정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생태 재배를 권장하고 조류 관찰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철새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을에 사진을 찍고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점점 많아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철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에서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생태 보호에서 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훈촌 경신 습지의 변천은 우리 주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두개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공고히 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해 녹색이 고품질 발전의 가장 생동한 바탕색으로 되게 할 방침입니다. 5월 14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안도현 1건, 도나시 1건, 훈촌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

0: 으로 25%, 소음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제3회 동북 도서교육방담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에서 주도하고 연변이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길림민족녹음녹화출판사에서 함께 조성한 전국민족문자출판전시구역이 주회장 핵심구역에서 선보였습니다. 260평방미터의 몰입형 공간은 전국 소수민족문자출판의 정수를 응축해 개막 첫날부터 가장 인기를 끈 명소로 됐습니다. 전시구역에 들어서면 높이 3m가 넘는 원조형 도서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등 민족문자판 중점주제 출판물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몽골어, 장조고, 위그르, 조선어 등 10여 개 어종의 100여 종 정품 도서가 진열됐고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의 주제 출판, 창작 정품, 학술 연구, 융합 출판 등 분야의 최신 성과가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문자의 운치를 담고 도서로 정감을 전하며 한마음으로 꿈을 이루고 함께 화려한 장을 쓰다를 주제로 정품 전시, 문화소통,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몰입형 전경, 소통체험 및 교육을 일체화한 다기능 복합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전시구 안에는 민족 문자, 문화창의 제품, 무형문화재 파생품, 출판 IP 상품 등이 풍성하게 전시돼 도서 플러스 문화창의 플러스 무형문화재 융합 발전의 새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는 상담시설이 갖춰져 도서 구매, 저작권 합작, 대상 연결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전시구역을 참관했습니다. 동북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손잡고 구축한 대표적인 문화성회로서 이번 동북도서교육방담회는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로정에서 무수한 분투자들이 기층 일선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고수로 담당을 해석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변경에 뿌리 내려 본보기와 함께 특별 보도를 내와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기층 일선 사업열꾼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왕청현에는 주민들로부터 친근하게 조은석이라고 불리는 사회구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8년을 하루와 같이 천문만호를 돌아다니고 여러 민족 대중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전국 로령모범이자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인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미석이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입니다. 왕청년 강북사회구역 홍성류 문화관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아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회구역의 책임자인 오선아는 민족단결시범거리 홍성류 생활관, 홍성류 문화관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시범거리의 벽화에는 여러 민족 대중이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성류 생활관의 식당은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됐습니다. 홍성류 문화관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정서적 교류를 더욱 깊이 하면서 민족 단결 한가족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류봉향입니다. 사회구역에서는 청년, 당원, 공청단원, 제대 군인들을 조직해 노인, 장애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이웃 돕기 활동 때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인들의 집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오선아 서기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우리를 아주 관심합니다. 오선아의 사무실 책상에는 17권의 낡은 수첩이 쌓여 있습니다. 수첩에는 복도등이 안 켜져요,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약을 집에 가져다 주세요 등 주민들의 사소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첩들은 그녀가 주민들의 일상을 마음에 품고 18년간 헌신해온 로정을 증명해줍니다. 오선아입니다.
1: 我是从08年
0: 저는 2008년

0: 2008년에 사회구역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일하던 곳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1200가구를 맡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해서 방문을 통해 모든 인구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될 때 관할 구역 전체가 고층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오소나는 다년간의 사회구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300 사업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소나입니다. 사업 경험을 정리해서 300 사업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00 사업 방법은 백가의 모습을 그리고 백가의 걱정을 알며 백가의 정황을 요해하는 것입니다. 300 사업 방법의 하루 두 차례 방문과 같은 경우 각 격자장들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요구사항, 급한 고민들을 파악하고 이를 모아 실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300 사업 방법의 인솔하에 지금까지 강북 사회구역에서는 루게로 100여 명의 공동건설 당원을 동원해 물자 10만 원어치를 기부하고 작은 서원 200개를 수령했으며 대중 연 5천여 명에게 봉사하고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큰일 15건을 해결했습니다. 2021년 강북 사회구역은 길림성 사회구역 7위 시범 단위로 선정됐고 2024년에 300 사업 방법은 연변주 풍격 경험 전용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18년간 오선하는 루게로 분쟁 500여 건을 조정해 작은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고 모순은 싹틀 때 해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오선합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진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사회구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사회구역의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리념은 작은 일은 집을 나가지 않고 큰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선아는 18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여러 민족 대중에게 열심히 봉사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노령모범 칭호를 받아 연변주 기층 7위와 민족 단결 사업의 생동한 전형으로 됐습니다.
1: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일전 장촌시 동식물공원에서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국의 관련 책임자는 인기 IP 설병 원숭이와 재미있게 교류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5월 13일까지 이 화제는 사흘 연속 동성 인기 검색 1위를 차지했으며 조회수가 533만을 넘겼습니다.
0: 초여름 도나의 북상공원과 발해광장은 녹색으로 가득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경관으로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휴식 명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다채 연변 유래 수행 2026년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 관광상품대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랜드 설계류와 실물 상품류 우수 작품을 모집합니다. 접수기한은 5월 20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연변문화관광 연결관광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상품대회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의 농사와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어서 요즘 시기 사과배 생산에 꼭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그럼 먼저 최근 발표된 종료한 농업 전망 보고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부는 2026년부터 2035년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우리 곡물과 주요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는 긍정적인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조항 1호 문건의 핵심 과제인 시장 관측과 정보 발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올해 조항 1호 문건의 중점 사업인 농산물 시장 관측 조기 경보와 정보 발표 강화를 실행하고 정보가 생산을 인도하고 얘기를 안정시키며 봉사 결책에서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자 일제 농업농촌부에서는 중국 농업 전망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보고는 양곡, 목화, 식용유, 설탕 등 20가지 주요 농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14호 시기와 2025년의 시장 형세를 총화하고 회보했으며 향후 10년 특히는 2026년, 2035년 등 중요한 연도의 생산 소비 무역 가격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는 향후 10년의 양곡과 중요한 농산물

분야의 알곡 절약 실천 소식입니다. 농업농촌부는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행사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사료용 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현실에서 절약은 곧 증산이며 손실 감소는 곧 소득 증대라는 인식을 함께 하자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현장 탐방과 생생한 사례 전달을 통해 알곡 절약의 기술과 성과를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내일 전 농업농촌부 사육업 량곡 절약 계열 행사가 가동됐습니다. 가동식에서는 사육업 량곡 절약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는 것은 대식물관을 수립하고 국가의 량식 안전을 보장하는 등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종료 지시 정신을 관철하는 구체적 조치이며 량곡 절약 행동과 관련된 당 중앙과 공무원의 결책과 포치를 시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사료용 량곡이 량곡 소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사육업이 량곡 절약이라는 끈을 시속 놓아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계열 행사의 가동은 바로 좋은 업종에 동원령을 내려 공감대를 형성하고 책임을 짊어지며 절약은 곧 증산이고 손실 감소는 곧 효익 증대라는 의식을 확고히 세우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래도록 공력을 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국 주요 산지에 깊이 들어가 생산 현장을 탐방하고 라이브 방송과 다큐멘터리 등 생생한 형식을 통해 정책 조치를 해석하고 실천 효과를 보여주며 전형적인 사례를 홍보해 량곡 절약의 기술 성과가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인 경험이 곳곳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농촌부에서는 2018년부터 사료용 콩깨무기 감량 및 대체 행동을 실시한 이래 전 업종이 힘을 모아 성실하게 실행하고 난관을 돌파하며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육업 량곡 절약 중국행 계열 행사는 농업농촌부 축산수의국이 전국축산번소 중국사료공업협회 중국농업영화텔레비전센터와 함께 주최했는데요. 올해 4월부터 륙속 열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 이제 우리 고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4호 농촌도로 건설을 통해 민족 단결과 공동발전을 함께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도 3억 9,200만 원을 투입해 농촌도로를 새로 만들고 개조했으며 지금은 모든 행진과 행정촌에 버스가 다니고 택배도 100% 연결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여러 민족이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단결의 길로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조는 시종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4호 농촌도로 건설과 민족 단결 진보 창조 사업을 심층적으로 융합시키면서 도로 건설을 틀어주어 농촌도로를 물자교류, 대중봉사, 융합촉진, 공동부유를 추진하는 행복의 길로 만들어 여러 민족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마음을 잇는 길을 건설해 민족융합의 고속도로를 활짝 열었습니다. 변경마을과 외진마을의 도로망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 민족 대중의 출행 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현재 전주 농촌도로의 총 길이는 6,975km에 달하고 향진 3급 이상 도로 통행 비율을 행정촌과 자연촌이 포장도로 보급률, 행정촌의 버스 통행률이 모두 100%를 실현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서 3.92억 원을 투입해 108km의 농촌도로를 신축 개조하고 10개의 위험 교량을 개조했으며 69km의 안전방호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G331 변경
개방 관광 대통로

영종 구간 등 종점 선로를 개통해 마을들을 연결시키고 마지막 1km를 뚫어 여러 민족이 광범위하게 왕래하고 전면적으로 교류하며 심층적으로 융합하는 데 견고한 교통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동 7위의 도로를 잘 관리해 단결하고 공동으로 건설하는 구심력을 응집했습니다. 현향 3003급 로장제를 전면 보급해 여러 민족 간부와 대중 당원 자원봉사자들이 공동으로 도로 보호 관리, 환경 정비 및 안전 순찰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다방면으로 협동하고 전민이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치리하는 그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왕청현은 홍색 민속 단결 시범 도로를 건설해 항련 정신 민족문화 및 도로 건설을 융합했습니다. 훈춘시 양포 만족향과 도문시 백룡촌의 여러 민족 대중은 함께 도로를 수호하고 공동으로 치리하며 손잡고 아름다운 고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정을 두텁게 쌓아 서로 의지하고 돕는 선명한 기층 발전 바탕색을 조성했습니다. 평안도로를 잘 수호해 민생행복의 따뜻한 바탕색을 지켰습니다. 상시화 보호와 정밀관리를 견지하고 농촌 도로안전의 보장 수준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치부의 도로를 잘 운영해 공동부유의 새 엔진을 활성시켰습니다. 교통 플러스 산업 플러스 관광 플러스 여객 운수, 화물 운수, 택배 운수 융합 발전을 깊이 있게 추진해 전주 행정천의 버스 통행률과 택배 피복률은 모두 100%를 유지했으며 다섯 갈래의 여객 운수 선로 버스화 개조를 완성하고 총급 물류봉사소 천여 개를 건설했습니다. 네, 다음은 안도현 송강진의 덕화로군 과일 농원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 딸기 재배의 새로운 바람을 불고 있는데요. 이 전통 품종과 함께 향인 백설공주 같은 특색 품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결과 이 흰 딸기는 이미 이 농원의 금빛 간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새로운 바람이죠? 네, 하루 우리 150kg 내지 200kg의 딸기를 수확하며 우리 주민들이 과일 바구니를 풍성하게 하고 농가 소득도 함께 올리고 있습니다. 덕화로군 과일남세원 책임자 장지영은 몇 년 전부터 이 딸기 재배 면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고 가격도 수시로 변동해 새로운 품종을 재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마다 재배 품종을 바꾸고 반복적인 시험 재배와 선별을 거쳐 최종적으로 향인, 백설공주 등 시장에서 인정받는 딸기 품종을 선택했습니다. 장지영이 소개에 따르면 현재 흰딸기는 덕화로군 과일남새 농업원이 금빛 간판으로 됐습니다. 새로운 특정 품종과 전통 품종을 과학적으로 배합한 시도는 효익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재 농업원은 매일 150 내지 200kg의 딸기를 채집할 수 있어 현지 주민이 과일 바구니를 풍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재배 농가의 소득도 늘려 명실상부한 치부 과일로 되게 했습니다.

0: 국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 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0: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0: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0: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요즘은 사과배 농가들에서 꽃 인공수분, 착과 관리 등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예, 앞으로 한동안 사과배 생산에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연변농업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올해 우리 수 사과배 꽃은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예, 그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작년에 그 여름에 그 극심한 가뭄에서는 올해 그 꽃눈 분화가 잘 안 됐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나 그 올해 개화 시기는
0: 네.
1: 작년과 거의 비슷합니다.
0: 네.
1: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개화 기간은
0: 네.
1: 길어지고. 또 그 나무 개체 지간이 차이도 많이 크고
0: 네.
1: 또 그 한 나무라도 그 꽃이가 피는 그 부위가
0: 네.
1: 일치하지 못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인공수분한 때 좀 애를 먹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꽃이 피는 그 시간은 지난해와 시기가 같지만 비슷하지만 이 꽃이가 피는 것이 뭐 한꺼번에 핀 것이 아니라
1: 예.
0: 시간을 들여서 피니까 아마 예. 인공수분에도 많이 어려웠겠죠?
1: 네, 예, 그렇습니다.
0: 예. 네. 네, 그러면 인공수분 지금 그 하고 있겠죠?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1: 금방 끝났습니다.
0: 금방 끝났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인공수분에 우리는 화분이 필수인데요. 이 화분은 올해 어땠습니까?
1: 그 올해도 제가 지금 그 몇몇 그 중개상들이 그 순도하고
0: 네.
1: 발열 이런 걸 측정해 봤는데
0: 네.
1: 당지 화분은 다 그만큼 그 발열이 50% 이상이고
0: 네.
1: 순도가 90% 이상에 달해서
0: 네.
1: 매우 품질 보장됐습니다.
0: 네.
1: 하지만 일부 그 인터넷에서 구매한 화분을 조사하면 되면
0: 네.
1: 그 순도가
0: 네.
1: 50% 이상이고 이하이고. 왜냐하면
0: 네.
1: 너무 찌꺼기가 너무 많아요.
0: 그렇네요.
1: 그리고 그 발효율 맞아도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분들 보고 이런 걸 사용하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0: 네.
1: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많지 않습니다. 이런 농가들이.
0: 네.
1: 근데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쓰면 짜라 그 피해 볼 수도 있는데.
0: 네.
1: 이 세계가 나 왜 잡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0: 그렇죠.
1: 예. 그리고 지금 올해부터 보면 그 화분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0: 네.
1: 작년보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특별히 높았는데.
0: 네.
1: 올해는 이 옛날보다, 평년보다 더 떨어졌어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냥 안전하게.
0: 그렇죠.
1: 당지에서 그 아는 사람들 데서 싸고.
0: 네, 그렇죠.
1: 나중에 혹시 그, 이거 올해 안 썼으니까 다행히 써서 맛이 손실 보면.
0: 그렇죠.
1: 피해를 어디가 보장받겠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나. 권장하고 싶은 건 꼭 그냥 당지에 싸서요.
0: 그렇죠.
1: 예.
0: 당지에 상가들에 가서 사고 영수증도 보관하고 잘 네. 되면 그냥 끝나는 거고
1: 네.
0: 아니면 뭐 우리 그 배상도
1: 네.
0: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영수증 꼭 착용이 필요하고 인터넷 구매를 하게 되면 필경은 외지니까요. 그 아마 뭐 그 인터넷으로 산 만큼 뭐 어떤 그 플랫 홈을 통해서 아마
1: 그것도 어렵습니다.
0: 그렇죠. 예,
1: 그리고 그 외지다 보니까
0: 예.
1: 그 찾기도 어렵고
0: 예.
1: 배상하는 그 시간도 경비하고
0: 그렇죠.
1: 모든 것이 그만큼 불편하고
0: 예.

0: 예산을 방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 상책입니다.
1: 그렇죠. 네. 아마 이런 빙타이라고 하죠. 네. 우리 이런 플랫폼에서는 해결해 준다 해도 제3자의 그 각도이니까요. 이쪽 말 저쪽 말 들으면서 하다 보니까
0: 아니, 그것이 그리고 또 그 뭐 검증해야 되고
1: 그렇죠.
0: 뭐
1: 오히려 예 당지에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인공수분이 지금 금방 끝났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관홍들이 해마다 인공 이 수분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점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그러니까 그 예전처럼 네. 그 단기에 일시에 필 때는 괜찮습니다.
1: 네.
0: 그냥 원래 다 인력을 동원하고 하니까나.
1: 네.
0: 근데 이게 오래 줄을 이렇게 겨와 시기가 길어지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면 처음에 피는 게 있고 늦게 피는 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 최적 그 수분 시기라는 게 있습니다.
1: 네.
0: 그냥 꽃이 피해서 그 4일 정도만 그 유효기가 제일 좋아요.
1: 네. 그, 최저 그, 수분 시기. 예.
0: 그러니까 그 시기 지나면 그 수분 잘 나야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주도가 마른다거나 튀어야 된다 이런데.
1: 네.
0: 올해쯤에 개화시가 한 처음에 핀과 늦게까지 하면 거의 열흘 됩니다.
1: 그렇네요.
0: 이럴 때는
1: 네.
0: 정말 꽃이 보는 필 때도 보입니다.
1: 네.
0: 먼저 피는 거는 좀 있고
1: 네.
0: 먼저 피다 보니까나 또 이거 먼저 핀다는 거는 그만큼 이 꽃이 자체 품질이 좋고 세력도 좋고
1: 네.
0: 또 보면 그 좀 높은 부위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정당 우세랄까 이런 아마 원리가 적당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 이 우에, 이런 것이 피는데 이럴 때는 좀 많지도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요거 시기를 놓치면 이게 후에 그, 우 수분해도
1: 네.
0: 달리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나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자주 될 겁니다.
1: 그렇죠.
0: 이럴 때는 그냥 본인절로 그 들고 다니면서 먼저 핀 것만 먼저 찍어도 그 우리가 그만큼 적과도 나중에 적과 줄이고
1: 네.
0: 또 그 큰 과실 생산하기도 도움이 되니까나
1: 네.
0: 꽃이 피해서 한 이틀부터는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네요.
0: 이러면 그 큰 배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고
1: 네.
0: 또 그 작은 그 과실이 우리 품, 저 위치 높다 보니까
1: 네.
0: 나중에 인공 수분할 때도 그 어디서 빼놓을 줄 있잖아요.
1: 네.
0: 이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나 올해처럼 이렇게 날씨도 불안정할 때
1: 네.
0: 먼저 핀족도 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렇네요. 네, 해마다 같은 정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그렇죠.
1: 지난해 월동 정황, 지난해 나무 세력,
0: 네.
1: 또 올해도 이 기후에 따라서 꽃이 빨리 피고 늦게 피고 같이 네. 피고 천천히 피고 아마 그 차이가 있는 만큼 이런 차이에 따른 그 아마 인공 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씀이죠.
0: 네, 맞습니다.
1: 네, 꼭 최소 수분 시기를 잘 장악해서 힘들더라도 먼저 핀 거는 먼저 인공 수분하고 천천히 핀 거는 천천히 해서 우리 과일이 착과되는 데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습니다.
0: 네.
1: 해마다 이렇게 하면 올해도 이렇고 내년에도 이렇고 후년에도 이렇다 이런 보장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죠.
1: 네. 네, 네. 이 수분 작업과 함께 이 착과 후에 가장 중요한 과수원의 작업은 무엇인지요? 아마 이 적과 방법과 시기 언제가 좋은지 좀 말씀 주실까요?
0: 아, 적과 시기는 물론 빨리 하면 좋지만
1: 네.
0: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낫습니다. 왜냐면
1: 네.
0: 먼저 한 거는 먼저 더 클 거고
1: 네.
0: 이러니까 그 먼저 보이는 것부터 하면 좋은데
1: 네.
0: 그래서 지금 문제는 사람이 적잖아요.
1: 네.
0: 그 적과 하는 건 이게 숙련공이 필요하고
1: 네.
0: 또 그래서 지금 또 관홍들이 보통 내세가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해마다 이 적과 작업이 점점 지체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1: 네.
0: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요새는 다른 사람과 일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돌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1: 네.
0: 근데 올해는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
1: 네.
0: 먼저 핀 것도 있고 늦게 핀 것도 있고
1: 그렇죠.
0: 이렇게가나 어떤 집은 한 3회 4회 한 공수받는 집도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조금 피고
1: 그렇죠.
0: 그리고 한 4일 지나 또 한 번 피고
1: 네.
0: 그리고 마지막에 또 안 피해갖고 그 인력들이 왔을 때
1: 네.
0: 할 수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분들 간 다음에 나머지 또 자기들 보충조를 한 이런 경우니까나
1: 네.
0: 올해는 그 먼저 자기과 손이니까나 보면서
1: 네.
0: 그냥 아침마다 한 번씩 돌 때 보면 어느 분 그 작과된 정황을 볼 수 있는 작과 상황에 따라서
1: 네.
0: 그만큼 그 처음에 본 거는 확실히 다릅니다.
1: 네.
0: 꽃잎도 크고 그 꽃잎 핀 게서

0: 화발, 화발, 네. 화발이 그러니까 세력이 또 잘 떨어져요. 네. 다른 건 다 떨어져도.
1: 네네.
0: 그러니까 이런 건 남겨도 그 남은 작은 것을 따버리되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그 인력이 지금 좀 긴장하니까나.
1: 네.
0: 그 익수삼도 순서 오기 전에 작은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1: 그렇죠.
0: 마음 좋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아까 말했지만 그 후회한 것도 그만큼 잘 보이지 않을까. 그건 좀 기특하고.
1: 네.
0: 이래서 장관 결신대로 보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빨리 해갖고.
1: 네.
0: 그 부위에 있는 그 과실 경쟁을 줄이고.
1: 네. 네.
0: 그리고 그다음 또 보통 그 나머지는 정상적인 그런 게 있지만은.
1: 네.
0: 그 과총하고 과총.
1: 네.
0: 이 사회 관계 다 20% 남겨도 가고 20% 이상 남겨도 갖고.
1: 네.
0: 그 안전 계획이나 그 입 확보량을.
1: 네.
0: 해주면 아무래도 날씨가 이렇고 이랬지만은 네. 그래도 그 과실 비대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네요. 어찌 보면 그 관홍들한테 인력을 아예 안 쓰는 관홍들한테는 꽃이 천천히 며칠 후에 피는 것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그런 분도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면적은 작은 집은 낫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왜냐면 그 꽃이 먼저 핀 것도 있고 저기 핀 그렇죠. 것도 있고 또 늦게 핀 것도 하다 보니까 네. 인력을 쓰려면 그것도 안 돼요. 애매하고.
1: 네.
0: 또 안 쓰면 자기 힘들고.
1: 네.
0: 그러니까 이 작은 농가에서는 잘은 낫죠.
1: 그렇죠.
0: 자기가 3살 동안 그냥 부부간에서
1: 네.
0: 다니면서 해도 완전히 가능했습니다. 올해는.
1: 그렇네요. 네. 올해는 이 꽃 피는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인공수분 또 뭐 적과도 좋고 착과에도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과배 나무의 정상적인 발육에는 영양 공급이 필수이죠. 요즘은 시비량을 줄여도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 사과배 생산할 그 옛날에 80년대, 네. 90년대 이때 제일 우리 생산 사과배 면적도 최고고.
1: 네.
0: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지금처럼 인터넷 이런 것이
1: 그렇죠.
0: 없었고,
1: 네.
0: 이 그러니까 재배 기술도 자기된 그런 체계가 없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 그 주산지 그 연구 기술 그대로
1: 네.
0: 갖다가 많이 썼는데.
1: 네.
0: 지금 보면 거기서 우리 그 많은 오차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 왜냐하면 첫째 우리는 그 이 비탈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그 관계 시설이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는 그 생산량이
1: 네.
0: 우리 지금 현재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리 여기 토양하고 기후입니다.
1: 네.
0: 토양은 우리 유기질 함량이 거기 2배 이상 되고.
1: 네.
0: 하지만 우리 그 제일 큰 단점이라면 이 생산기가 짧습니다.
1: 네.
0: 그래 이런 좀 극한 이런 이 환경에서 지금 재배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 선배들이 그만큼 많은 연구 노력을 거쳐갖고 지금 이 우리 가져왔는데
1: 네.
0: 지금 저도 여기 와서 거의 10년 동안 그 어떻게 그 조건에서 좀 더 네. 저 시비도 줄이고. 그 어떻게 말하면 인력도 적게 투입한 이런 연구를 해왔는데 보면 그 전반적으로 그 생산 저 비료를
1: 네.
0: 원래보다 절반 이상 줄여도 됩니다.
1: 네.
0: 완전히 가능하고요.
1: 절반.
0: 예.
1: 네네.
0: 왜냐하면 아까 말했죠 우리 생산기가 그렇게 흡수하는 기가 짧고
1: 네.
0: 또 우리 생산량이 그 사람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1: 네.
0: 예. 그러다 보니까 나 줄여야 되고.
1: 네.
0: 근데 이 비료 시기는 그 자꾸 그 주차켠에서는 가설에 쏘고 또 어떻게 해라 하는데
1: 네.
0: 그거는 우리 여기와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1: 네.
0: 거기는 보통 8월 달이면 다 배 뜯고 시비하잖아요. 그러니까나
1: 네.
0: 가설에 비료를 줘도 흡수하는 기간이 있어서 갖고
1: 네.
0: 저장량분은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1: 네.
0: 하지만 우리 연변에는 9월 25일에 따가 시작해서 따서 10월 초면 끝납니다.
1: 네.
0: 그런데 10월 20 그때부터는 이미 서리가 와갖고 입
1: 그렇죠.
0: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가설에 뭐 비료를 줘라죠. 이게 완전히 잘못된
1: 그렇죠.
0: 정보고 이런 그 상식입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저는 우리 여기서 보면 그 그냥 봄에
1: 네.
0: 봄에 그 청명진에서 땅이 녹잖아요.
1: 네.
0: 그때부터 우리 개화선
1: 네.
0: 보통 우리 4월

0: 25선까지만 네. 비로 수용하면 네. 이것이 그 토양 속에서 깨거나 온도 따라서 그 그만큼 그것이 용해야 되고 흡수되는데 네. 그 25선까지만 주면 네. 그 우리 봄에 네. 꽃이 피고 잎이 펴지고 가자라고 하는데 제일 많이 비로 사용하는 이때 용 공급이 충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기는 이 4월 25 정하고까지 네. 꼭 살펴했으면 좋겠는데 보통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작년에 좀 경제 효력이 낮아갖고 네. 많은 농가에서 좀 비료를 적게 한 집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나 지금 그 우선 먼저는 이 이번에 그 100 후에 네. 제일 1회 농약 때 네. 좀 그거나 그 수용성 복합 비료에 네. 이런 것을 꼭 한 번에 같이 농약 사업할 때 보충했으면 네. 저 먼저 급한 거는 공급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요 적과하기 전에 네. 적과하기 전에 될 수 있으면 그 시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시비량은 원래부터 좀 줄이면 돼요. 네.
1: 네. 아마 이거는 연면 시비가 되겠죠?
0: 네. 네.
1: 네.
0: 네.
1: 네, 이 비료 효율을 높이려면 나무가 어느 시기에 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는지 아마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그 비료 흡수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나무를 볼 때 네. 제일 많이 흡수하는 부위가 뭐냐면 네. 잎이하고 세 가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과실은 실제로는 그 그냥 물이잖아. 수익어잖아. 수익어. 네. 그러니까 네. 물이 100분의 85 이상 거의 90 되는데 네. 이것은 물이가 관계 많고 네. 그러니까 그 우리 제일 그 잎이 나오고 갓 세 가지 자랄 때까지만 양분 흡수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거부터는 영양생장에서 생장 들어갈 때 7월 중순부터인데 네. 우리 여기를 보면 거의 7월 초부터 다 먹기 시작해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가지 멎었다 이러면 그때부터 꽃눈 분화가 시작된 겁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네, 최근에 많이 권장되고 있는 초생재배에 대해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이 초생재배 우리 과원관리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0: 아, 그 초생재배하면 좀 네. 좋은 점이 뭐 100분의 99는 다 좋은 네. 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 그 연변의 과수원이 100분의 99가 다 산비탈에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특히 그 7, 8대 집중 강우 네. 네. 그리고 또 봄에 보통 어떤 데 해 눈이 많이 오잖아요. 네. 눈이 왔다가 녹을 때면 네. 우리 표면은 녹고 밑에 땅은 그 심톤 녹지 않아 갖고 네. 그 표도수가 있잖아요. 그냥 막 그 어떤 데 많이 올 때는 좋은 것 같아도 그만큼 토양유실 대단히 심합니다. 네. 그 위에 그 물이 나갈 때 골짜기처럼 막 이렇게 뜨는데 네. 이런 경우를 했을 때 보면 그 풀 키운 과수원은 거의 뭐 유실이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이 초장재배하면 네. 이 풀도 녹색 작물이다 보니까 나 네. 이 자기도 자라면서 그만큼 뿌리 부위에다가 그 광합성 물질을 많이 보냅니다. 네. 그러면 이 뿌리에서 광합성, 이 뿌리 부근에 뿌리의 광합성 물질을 먹고 자라는 미생물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면, 풀을 키우면, 네. 토양 속에 유기물이 늘어나고, 네. 또 이제 말했다 그 미생물균, 네. 이런 종류가 대단히 많아집니다. 네. 그래 보니까나, 이런 각종 미생물 다 자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 분비한 효소를 넣어서 토양 네. 속에는 우리 비료를 공급할 수 없는 좀 미량원 소를 대단히 많이 그만큼 우리 이용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그 과실이 네. 풍미가 있잖아요. 풍부해지다 보니까 네. 그만큼 품질이 높아지고 맛도 좋아지고 네.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우리 이 사과배 옛날보다 거의 맛을 네. 찾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단점이라면 네. 결국은 그 풀 베는 작업인데
1: 아 풀 베는 작업
0: 지금 그 최근에는 그 이 풀 베는 기계가 대단히 선진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올해 하나 기계를 사는데 뭐냐면 네. 이것은 그 전정 먹도 분쇄하고 네. 그러니까 전정목 10cm 이하만 굵게

0: 집에서 이 하면 그냥 옛날에는 농가에서 닭을 주워내고.
1: 네.
0: 뭐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그냥 이걸 그 40마리 그 트랙터.
1: 네.
0: 이거를 완전히 가능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지금은 농가는 다 이렇게 트랙터 있잖아요.
1: 네.
0: 그렇게 이것을 다목적 기계로 할 수 있는데 첫 전정하면 전정 먹고 분쇄라고.
1: 네.
0: 그 그냥 직접 그래서 유기물 원래 그 과수원다 대비 돌려드리고.
1: 네.
0: 또 이제 풀 나면 풀도 저리 지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좌우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 과수나무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네.
0: 그 이 기계가 비싸잖아요. 한 13,000이니까나 약간 규모된 농가에서는 제초제 뿌리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1: 네.
0: 첫째, 두 번째는 안전하지 못하고 사람도 네. 해놨고.
1: 그렇죠.
0: 그리고 또 제초제가 우리말한 제1 발암 물질입니다.
1: 네. 주사지.
0: 네. 네. 주사지.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앞으로 이 기계가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1: 네. 그러네.
0: 인력도 줄이고.
1: 네.
0: 푸푸, 뭐, 전자목도 분쇄라고 이러다 보니까나 풀도 뵐 수 있고.
1: 네.
0: 앞으로는 정말 이 좀 권장하고 싶습니다.
1: 네. 그, 이 기계는 아마 그, 보소를 받을 수,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지 않습니까? 농가들에 보게 되면.
0: 이게 아마 앞으로는 보급될 좀 량이 상당히 많은 그렇게 네. 정책 제안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최근에는 또 드론도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여러모로 좋은 기술, 좋은 장비 사용하는 것이 아마 사과배 생산에서는 그 인력도 줄이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방송을 마감하면서 우리 관농들에게 신심이 말씀 좀 부탁해볼까요?
0: 네, 뭐 이제 금방 인공수분이 어렵게 끝났지만
1: 네.
0: 앞으로는 이 과수원 작업이라는 것이 한시라도 저 그러니까나 좀
1: 방심해서는
0: 네, 방심해서는 안 되니까나
1: 네.
0: 이제부터 특히 올해 그 개화기 비가 왔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개화기 비 오는 거 제일 나쁜 것이 뭐냐면 특성병 네. 방제가 어렵습니다.
1: 네.
0: 그래 지금 원래 때로만 그 꽃잎이 다 떨어지고 하면
1: 네.
0: 권장했는데
1: 네.
0: 올해는 제가 그, 지금 떨어지기 이제 시작할 때부터.
1: 네.
0: 본래보다 한 3일 정도만 앞서서.
1: 네.
0: 그 방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서 꼭 좋은 효과 봤으면 좋겠죠?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오늘은 농업 농촌부의 향후 10년 농업 전망 사육업 알곡 절약 실천 우리 조의 아름다운 농촌 도로 이야기 안도현 덕화로건의 특색 딸기 농사 그리고 지금 이 시기 꼭 필요한 사과배에서의 적과 비료 관리 초생 재배 이르기까지 우리 고향 땅에서 실제로 도움이 될 소식과 정보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크고 바람도 잦은 철에는 우리 과수원의 밭에 어린 꽃과 새순이 상하지 않도록 한층 더 살뜰히 보살펴주기를 바랍니다. 땅은 속이지 않는다는 말처럼 오늘의 정성스러움은 분명 가을의 풍성한 결실로 돌아올 것입니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입니다.

0: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계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보장을 제공합시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반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장.

0: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단소리.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판소리를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 그 춘향 모티브 나오는 대목
1: 네
0: 귀를 들으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여기까지 정말 무난하게 갔죠?
1: 예, 잘 배웠습니다. 예. 예. 좀 그 또 난해한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네. 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또 복습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도를 네. 조금 나가긴 했지만 저번에는 그 두 분밖에 안 오셔서 네, 저희들이 그렇죠. 사실 진도를 그렇게 과감하게는 못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네. 복습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었고 오늘 또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되새김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0: 네.
1: 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일이 부분이죠. 안일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은 안일이 부분에서 키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안일이 부분을 어떻게 잡았으면 소리 창이 시작되는 부분도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일이 부분을 너무 높게 잡으시거나 너무 낮게 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하실 적에 꼭 그 정해진 키로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뒤에 소리가 잘 이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요 준양모치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때요 준양모치는 이렇게 나오면 두의 부분이 아주 너무 거역이죠. 그래서
0: 가격이 올라가겠죠.
1: 앞의 부분을 꼭 조심하셔서 네. 잘 길을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요 준양모치는 자
3: 그때요 준양모치는
1: 그렇죠. 그때요 준양모치는
3: 그때요 준양모치는
1: 무물색도 모르고
3: 무물색도 모르고
1: 그렇죠.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3: 초저녁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1: 그렇죠.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3: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그렇죠. 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소리를 하듯이 노래를 하듯이 그러면 건넌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자
3: 건넌 순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1: 허허 저것들도 사랑싸움하나 보다
3: 저것들도 사랑싸움하나 보다
1: 그렇죠? 지금 허허가 아니라 허허는 기분 좋을 때의 허허고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허허는 허허 저

0: 참 일이 났네, 큰일 났네 이럴 때 허허거든요. 그래서 허허 저것들 또 사랑 싸우나 보다. 자
1: 허허 저것들도 사랑 싸우나 보다.
0: 그렇죠.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1: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0: 춘향 모치니,
1: 춘향 모치니
0: 동정을 살피러,
1: 동정을 살피러
0: 한번 나와 보는디,
1: 한번 나와 보는디.
0: 그렇죠.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좋으세요. 춘향 여기서 이응 받침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춘향 모친이 나온다. 자
1: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허 던디 밀쳐놓고 하나 둘 셋

0: 지금은 상처머리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상처머리.
1: 상처머리.
0: 그렇죠. 그래서 이 모양이 상처머리.
1: 상처머리.
0: 행주치.

0: 자,
1: 순양빵 영상 앞에. 네,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 하나 둘 셋.
1: 가만히 올라서.
0: 그렇죠. 올라서.
1: 올라서.
0: 손을 툭 떨고 주세요. 올라서.
1: 올라서.

0: 이벼 띠가 아니라 이벼 직선으로 띠로구나.
1: 이벼 띠로구나.
0: 지금은 이벼 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이벼 띠 하다가 놓치거든요. 이벼 띠로구나. 씩씩하게 쭉쭉 밀어서 주셔야 돼요. 이벼 띠로. 자,
1: 이벼 띠로.
0: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잠깐 뜸들이시다가 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별이 하면서 다른 소리로 가시거든요. 이별이로구나. 네, 생각보다 더 빠르게 나오세요. 자,
1: 이별이로구나.
0: 더 빨리 파셨네요.
2: 이러구나. 이거
0: 네.
2: 이러구나.
0: 그렇죠.
2: 이런,
0: 똑같은
2: 이런 느낌이에요.
0: 이러구나.
1: 이러구나.
0: 그거예요. 띠 이러구나.
1: 이러구나.
0: 그거예요. 그럼 이으면 이별 이러구나.
1: 이별 이러구나.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잘하시고 계신데 또 잘 하시다가 그래도 좀 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살짝 네. 그 맛을 또 이렇게 들이시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저희 남도의 목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분이 조금 그 박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박이 좀 어려운 박자가.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춘향 못 지닌다 온다. 다가 구박이에요. 저희들이 말하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다가 여기로 떨어져야 됩니다. 구박으로 매화각이죠. 그러면 춘향 못 지닌다 온다. 하나 둘 셋은 그냥 버려주기. 그냥 놔두기. 자,
1: 춘향 못 지닌다 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 못 지닌다 온다.
0: 그렇죠. 여기 다도 또 아빠게 끝납니다. 그러면 춘향 못 지닌다 온다. 하나 둘 셋은 또 풀어주고. 자, 춘향 못 친.
1: 춘향 못 지닌다 온다.
0: 그렇죠.
1: 춘향 못 지닌다 온다.
0: 하나 둘 셋.

거 미리 1초 놓고의 미리 또 압박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하던 미리 1초 놓고 자.

0: 나온다. 그렇죠.
1: 그래서 쉬운 것 같아도 박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경결애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0: 중양 뭐 진이 나온다
1: 다 해서 맺어주셔야 돼요. 다 하고 하나 둘 셋은 풀어주기. 그래야
0: 중양 뭐 진이 나온다

0: 온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가 나올 때마다 아홉 박으로 맺어주는 박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밀쳐놓고의 밀도 아홉 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면 빨리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춘향모친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이어서 해보실까요? 자,
1: 춘향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모친이 나온다.
0: 그렇죠.

아이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박을, 이렇게 어려운 박을. 그래서 꼭 다가 나올 때까지만, 다는 꼭 아웃박에 떨궈주세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밀쳐놓고의 밀은, 밀은, 밀도 또 아웃박으로. 그래서 같은 거 맺어주는 박으로. 끝나고, 열, 열한다, 열두 박은 슥 풀어주셨다가, 새로운 또 힘을 얻어서 또 시작하시고.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예, 그 규율입니다. 자, 이제 잘하셨으니까 그대로 또 흘러갈게요. 보냐, 이 없이 나온다.

0: 리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춘향빵 영장 앞에부터 한번 또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춘향빵 영장 앞에, 그러니까 춘향빵 영장 앞에가 첫 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춘향빵 영장 앞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 둘 춘향빵 영장 앞에, 그렇죠. 영장 앞에 배를 쏙 뿌려주세요. 앞 앞에 아니라 앞에 이렇게 뿌려주세요. 자, 하나 둘
1: 춘향빵 영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 올라서가 또 앞박이에요. 가만히는 가만히는 첫 박으로 들어가서
1: 가만히 올라서
0: 하나 둘 셋
1: 귀를 대고 들으니
0: 청량한 이별이로구나. 청량한
1: 청명한 이별이로구나.
0: 그렇죠. 여기도 박이 또 좀 어렵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춘향빵 영장 앞에, 하나 둘
1: 춘향빵 영장 앞에,
0: 그렇죠. 가만히는 첫박으로 가만히 올라서 하나 둘 셋
1: 가만히 올라서
0: 하나 둘 셋 귀를 대고 들으니 고들으니 고들으니 아웃박이 딱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귀를

0: 내리로구나.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예. 박이 좀 어려우시죠? 잘하실 수 있습니다. 춘향방 영창 앞에 부분입니다. 한 박, 두 박. 하나, 둘.
1: 춘향방 영창 앞에. 그렇죠?

0: 이로구나.
1: 그렇죠. 고드르니만 맞춰주시면 완벽하게 다 배워내신 겁니다. 그러면
0: 귀를 대 고드르 고드르니
1: 고가 아웃박보다 먼저 나오셔야 돼요.
0: 귀를 대 고드르니 정경한 이별이로구나.
1: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네.
2: 귀를
1: 그렇죠.
0: 귀를 대 고드르니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요.
2: 정령한 만약 잘 안 되면요 두 박자씩 분리하세요. 정령한
1: 그렇죠.
0: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그렇죠.
2: 그러니까 지금 이가 이별이로구나에서 자꾸 들잖아요.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리하면은 정 두 박자 영한 이별 그다음 네 번째 두 박자 있잖아요. 거기서는 리로 리로구나 리로 푹 찔러서 바로 이렇게 눌러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푹푹푹푹.
1: 네, 선생님은 이별 이로구나가 너무 잘 나오세요.
2: 이별 이로
1: 그렇죠.
2: 이로구나 이렇게 리로 리로구나 이렇게 드는 거. 리로구나 아니고 리로 리로
1: 그렇습니다.
2: 그렇죠. 다르잖아요 맛이.
1: 네,
2: 야 아니 리로면 이렇게 드잖아요.
0: 리로
2: 리 리를 붙잡고. 리를 붙잡았잖아요. 리 이렇게 누르면 리 이렇게 리를 눌러서 이렇게
1: 앞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밑으로 가지 마세요. 길이 좀
2: 리로구나 리로구나 리로구나 하면 아니고 리 이거 눌러서 누르는 게 아니라 리를 잡았잖아요. 얘 지나가는 얘를 잡아야 내가 푹 질러 넣잖아요. 그래서 잡아서 이걸로 퍼퍼 리로구나 이러면 이게
1: 그렇죠.
2: 이렇게 퍽 찌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리로구나
1: 콕콕 자꾸 이렇게 들려고 하지 마시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파신단 말이에요. 자꾸 땅을 파지 마시고
0: 이별이 자꾸 파시잖아요. 이별이로구나
1: 쪽쪽쪽쪽 이거예요. 부리로 말하면 그렇게 새들이나 좀 그 조류에서 부리가 뾰족하다 해서 그 새들이 먹이를 쪼아 먹을 때 쪽쪽쪽쪽 이렇게 쪼아 먹잖아요. 그것처럼 쪽쪽쪽쪽 가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쭉쭉 이렇게 건지시거든요. 쪽쪽쪽쪽 하면
0: 이별이로구나 이별이로구나
1: 리로구나 리로면
0: 리
1: 음정은 똑같은 음정입니다. 리 똑같은 음이에요. 지금은 리 하고 드시잖아요. 리가 아니라 띠이 같은 음이에요. 띠이 같은 음이에요. 띠로 그렇죠. 같은 음이에요. 지금 그 전에 하신 거는 띠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음이 띠가 아니라 띠로구나 똑같은 음을 반복하시기.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렵기는 해요. 이 목이.
2: 네, 그럼 집에 굉장히. 돌아가서 이걸 네. 연습하시면 되겠죠. 띠이 네. 하다가
1: 그렇죠.
2: 되면은 리이이 두번 그렇죠. 벌리고
1: 예 그렇죠. 두 번이죠.
2: 예 그래서 에이. 처음에 안 될 때는 리이로구나 이러다가
1: 그렇죠.
2: 되면은
1: 먹이니까
2: 리이이이 더서 세 번 네 번 돌아가도 돼요. 근데 여기서 두 번 돌려드리니까 리이로구나
1: 그렇습니다.
2: 리이로구나 딱 같은 음이에요. 리이로구로구나
1: 동음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동음이 아니라 자꾸 음을 높이시기 때문에
2: 리이
1: 음정이 차이가 나죠? 그 음정이 아니라 띠띠이이이이 같은 음이에요. 그러면 이로구나 같은 음으로 끝나야 된단 말이죠. 이로구나 그렇죠? 이로구나 이로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호흡을 계속 잡으신 대로 소리가 나가셔야 됩니다. 그 지금 그 음을 맞추시겠다고 해서 이이 하면서 자꾸 그 음을 찾아가시거든요. 그러나 호흡을 떠나지 않게 호흡을 딱 잡은 대로 이로구나 이로 단전에 힘을 딱 주신 대로 이로구나 이러구나.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얼마나 정말 끝까지 정말 얼마나 딱 배워내시는 모습이 네. 너무 너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 오늘은 박을 좀 더 그렇게 딱 잡으시고 그다음에 목을 조금 더 어떤

0: 뭐는 어떻게 쓰셔야 될지, 발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좀 더 훑어봤습니다. 춘향빵 영창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하나, 둘, 춘향빵 영창 앞에. 자, 하나, 둘, 춘향빵
1: 영창 앞에.
0: 영창이 아니라 영창 앞에.
1: 영창 앞에.
0: 지금 영청으로 들리거든요. 영창 앞에.
1: 영창 앞에.
0: 그렇습니다. 가만히 올라서. 자,
1: 가만히 올라서.
0: 여기서 항성을 넣어서 가만히 올라서. 자,
1: 가만히 올라서.
0: 올시고 길을 대고 들으리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1: 길을 대고
0: 그렇죠.
1: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멋지고.
2: 그럼요.
0: 너무 좋은 목이 나왔어요.
3: 되죠.
0: 되잖아요. 네. 딱 맞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령한 할 때도 이르, 그 음정 따라서 정령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끈적끈적하면서 계속 이어나가는 그 쫄깃함이 있어야 됩니다. 가끔은 정령한이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정령한. 자,
1: 정령한 이별이로구나.
0: 이별이로구나. 한음
1: 이별이로구나.
0: 얼씨구.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부분 춘향모친이 나오는 대목부터 여기까지 박을 딱 지켜가시면서 한번 네, 들어가 보실게요. 춘향모친이 나온다부터. 자,
1: 춘향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춘향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이별이라 문화가 오늘 제대로 나왔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1: 네. 네, 예,
0: 그렇죠. 꼭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네. 괜찮으신가요? 이 부분이? 한번 해보실 분 계실까요?
2: 괜찮은가요?
1: 지난 시간에 우리 세 명은 해봤어요. 해보신 분은 안 해보셨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안 해보신 분들 해보셔도 되고요.
0: 예, 한번 해보실까요? 선생님? 아직 좀 그럴까요? 같이 하실까요? 그러면 같이 하실까요?
3: 우리 소희 같이 하자.
0: 네, 같이 하실까요? 세 분 그럼 같이 해보실까요? 춘향 모친. 자,
4: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4: 춘향 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0: 잘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1: 아유, 참 빠지고
0: 아 그렇죠. 한 시간 굉장히 그 박자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어려운 부분은 잘 맞추셨어요. 앞에 부분보다 괜찮습니다. 장단을 그렇게 타가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뒷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들어가 네. 보실까요?
2: 춘향 모친 기가 막혀 어간 마루 섭쪽 올라 두 손 뼉 땅땅 어허 별일 났네. 이 부분이죠. 우리 집에 그렇습니다. 별일 났네.
0: 예, 그렇죠. 예. 그 손뼉까지 땅땅 치면서 이제 예. 우리 집에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가려는 이도령이죠. 예. 이몽룡을 지금 못 가게 하려고 우리 딸을 이렇게 버리고는 못 간다라는 어떤 엄포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가려거든 나를 죽이고 가라 이렇게 하는 준양 모친이 좀 좀 무섭죠. 좀 무서운 모친이에요. 예. 그래서 살짝 지금 화가 지금 점점 올라오는.

지금 수준이 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잘 이면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춘향모친 기가 막혀죠? 춘향모친 기가 막혀. 하나 둘.

0: 그렇게 소화되지 않고 맥이 없고 몸이가 자꾸 붓기던 게 어디는 많이 내렸다 재니까 그게 좀 나았습니다. 그리고 얼굴 색깔이 항상 누렇던 증상이 지금 많이 벗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해 안 쓰니까 효과를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눈도 그저 부었던 게 지금 눈도 좋아지는 게 확실히 알기고 얘 몸이가 그렇게 약하던 게 지금 밥이 맛이 없어 그렇게 하던 게 너무 잘 먹어도 됐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리고 잠을 잘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도 영 잘 잔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쓰고 너무 좋으니까 이거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배달 됐다고 그래 전화 드린답니다.
1: 예, 우대활동 이 반값으로 내려가는 우대활동 계속 있습니다. 예, 잠깐.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주시죠.
1: 우리가 덥다 하면은 마릅니다. 마를 뿐만 아니라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요리 몽땅 우여와 찼다 말입니다. 머리. 우이라는 게 어딥니까? 머리라 말입니다. 이래서 목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마르고 머리가 항상 휑합니다. 우리 더우면 어떻습니까? 집이 갑자기 덥거나 바깥이 여름이 와서 더울 때 뭐 정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 이 요리가 몽땅 위로 올라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조수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3: 예,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3: 예, 나는 깐냉목 구별수고 이거 자 정말 많이 합작받았습니다. 우리 여진이 시에서 와서 이 손에 시식검사인데 어제 환단 가보니까 야, 수치에서 정상 수치 다 됐습니다. 야, 어찌
1: 많이 좋겠습니다.
3: 그분이 대단을 했습니다. 야, 선생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야, 내 이야기 안 정말 오늘 이날이 없습니다. 야, 내 정말 네. 그들이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수고 속과 없어 하다 선생님 강의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야, 정말 어찌 기쁘지 정말 나가봅시다. 어제 환단 딱 찾고 집에 오는 길이
1: 네, 그렇죠. 건강 네. 도와줬다는 것만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3: 그래, 이런다. 그, 선생님, 야, 오늘 밤에 정말 좋아졌습니다. 어찌 기쁘지. 그래서, 아, 정말 이야기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선생님.
1: 그렇죠. 용지라는 게 이게 미세가지 예. 중약제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이야기입니다, 간에.
3: 예, 예, 그래서 내 그 이야기, 아, 보는 너무도 좋았어요. 근데 정말, 야, 오늘 천하 어때 거기 자리에서 어찌나 거기 있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 이야기 계속 복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1: 예. 계속 복용하십시오, 예.
3: 예, 예, 아, 선생님, 예. 정말, 이 소약을 아셔서 감사합니다. 난 정말, 선생님, 나이 두 번째 생명이 은인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3: 예, 선생님, 건강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물리학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 물이 물이라 하면 보면은 찬물하고 더움을 섞어 놓으면은 찬물이 밑에 갑니다. 이래서 손을 엿봐서 물이 다 따뜻했네. 이러고 보면은 더 깊이 엿보면 밑은 차단 말입니다. 우리 몸에 열도 그렇습니다. 열이 있으면 이런 걸 허열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열을 말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연변노래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먼저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를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과 당신 곁에 머물고 싶은 소박한 고백을 엄밀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리성비 작사 리메 작곡의 연길 창가입니다. 연길, 그리운 그 땅의 산과 강, 그리고 사람 냄새, 고향의 전경을 한 편의 노래로 담았습니다. 남성 황명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어제의 길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계신 분들 한동희 작사 김일수 작곡의 그리워라 부모님은 자식이 가슴 한켠에 뺀 한없는 그리움을 노래로 불러봅니다. 이철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정홍매 작사 은한 작곡의 부모라는 이름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희생과 사랑이 다른 말입니다. 그 이름이 자식에게 주는 삶의 지혜와 메시지를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 어머니 리메사사 김봉호 작곡의 어머니를 준비했습니다. 따스한 미소 따사로운 손길 그 먼 기억이 음표 하나에 깃들여 있습니다. 김학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허복순 작사 박천현 작곡의 고향정가를 준비했습니다. 고향을 부르는 노래, 잊을 수 없는 고향 냄새, 소리, 그리고 고향 사람들의 인정, 멀리 떠나 있어도 가슴속에 살아 숨기는 고향정가를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준비한 곡은 박현만 작사 작곡의 너만의 길입니다. 가끔은 흔들려도 결국 자신 혼자만이 걸어갈 인생길. 자신을 향한 다짐과 누군가에 보내는 진심을 응원을 노래 담았습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민가요의 정답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온도라도 누군가는 따뜻함을 느끼고 누군가는 쌀쌀함을 느낍니다. 온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상대적인 감각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행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인적인 취향과 기준으로 만들어진 매 한 번의 여행은 나에게는 꼭 맞을지 몰라도 타인에겐 합당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행 온도가 다르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여행의 모든 걸 퀴즈로 풀어보는 여행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행 퀴즈에 도전해보실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열선 전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 내어드리겠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첫 번째 퀴즈였고요.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호가 있는데요. 그러면 서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퀴즈였고요. 세 번째 퀴즈는 무한은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한은 어느 성에 속할까요? 무한은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무한은 어느 성에 속할까요? 세 번째 퀴즈였고요. 계속해서 네 번째 퀴즈입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 탁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옛날 방식으로 탁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여행 퀴즈 코너인데요. 네 개 문제를 내어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소호가 있는데요. 그러면 소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퀴즈. 무한은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무한은 어느 성에 속할까요? 네 번째 퀴즈.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생방송 실전화 2919333번, 2919333번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합니다.

0: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1: 1번은 팥죽입니다.
0: 네, 1번은 팥죽.
1: 그 다음에, 예, 네, 2번은 항주.
0: 2번은 항주. 그리고 3번? 네,
1: 모르겠어요.
0: 아, 3번하고 4번은 모르겠습니까?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예, 신국사 선생님. 저는 이 시간이 되면, 예, 이번에는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는데, 이걸 맞추는 재미가, 예, 정말 쏠쏠합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2: 예, 저기 1번은 맨바로 어제 들었으니까, 네. 좀 팥죽이고,
0: 네.
2: 두 번째는 항주시고,
0: 네.
2: 세 번째는 허북성이고,
0: 네.
2: 그 다음에, 전번에 닭고모, 이렇게, 행천의 닭고모, 저기, 층에서 먹었는데요.
0: 네.
2: 거기 보니까, 자시하고 구기자가 있고,
0: 네.
2: 대추가 있는데, 대추는 한 점씩이었는 게 아니고, 몇 개씩이었고,
0: 네.
2: 구기자겠는지, 자시겠는지, 이거, 예, 지금, 어머니 생각합니다.
0: 아.
2: 그래서, 자슬로 할까, 구기자로 할까 하다가, 자슬로 하겠습니다.
0: 아. 그 외에 또 힌트를 드린다면은 우리가 먹는 쌀인데 좀 다른 쌀입니다.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 있는 쌀.
2: 쫄깃쫄깃한 식감이 있으면 요새 닭고모 옛날에 나도 많이 한 축인데.
0: 네, 닭고모 할 때 어떤 쌀을 쓰죠?
2: 아, 살쌀. 선생님,
0: 네.
2: 선생님 너무 고맙고.
0: 네.
2: 아, 선생님.
0: 네.
2: 제가 이렇게 이거 잘 맞게도 예, 괜찮게 맞추지 않습니까?
0: 네.
2: 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거기에 다만 있더라 말입니다.
0: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2: 너무 고맙습니다.
0: 네, 그래요.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2: 예.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3: 퀴즈 맞추시다.
0: 네.
3: 첫 번째 거는 팥죽을 합시다.
0: 네.
3: 두 번째는 항주.
0: 네.
3: 세 번째는 호북성.
0: 네.
3: 마지막 거는 차엽살로 합시다.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3: 예, 수고하십시오.
0: 네.

0: 1년 중 가장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절강성에는 우리나라 10대 명소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서호가 있는데 그러면 서호는 절강성의 어느 도시에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 무화는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로 불리기도 하는데 무화는 어느 성에 속할까요? 그리고 마지막 퀴즈는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네 개 퀴즈를 내어드렸습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1: 지금
0: 아닙니다.
1: 네, 시작합시다.
0: 네.
1: 네, 첫 번째 건이 팥죽입니다.
0: 네, 팥죽. 네,
1: 두 번째 문제는 항주.
0: 항주.
1: 네. 그 다음 세 번째 건이 허북성.
0: 허북성.
1: 그 다음 네 번째 건이 잘따먹.
0: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여 감사합니다.
1: 네, 좋은 하루
0: 보내세요. 네.

자레메 퀴즈의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조선족이 먹는 음식은 바로 팥죽입니다. 음력 11월을 동짓달이라고 부르는데 24절기 가운데서 22번째로 가는 절기로서 양력으로는 12월 22일 혹은 23일에 해당됩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동짓날은 일명 작은 설이라고도 합니다. 동짓날에는 붉은 팥죽을 쓰는데 팥을 푹 삶아서 으깨거나 채로 거른 팥물에 쌀을 넣어서 끓이다가 찹쌀가루를 이겨 빚어 만든 새열심을 넣어 저으면서 그냥 끓입니다. 이렇게 만든 팥죽에 꿀을 타서 먹는 것을 동지별식이라 해서 동지팥죽으로 제사도 지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 액을 막고 팥죽을 먹지 않으면 잔병이 늘어나며 쉽게 늙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팥죽이 다 되면 식구들이 모여 앉아 먹기 전에 먼저 돌아간 조상에게 팥죽을 올려 자리를 지냈고 팥죽을 문지방, 부엌, 마당, 개문, 담장 등에 뿌렸습니다. 붉은 팥이 양기를 갖게 하는데 붉은색을 띠고 해서 음기가 찬 역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특히

온난 습유는 기후를 가지고 있어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여름에는 다소 덥고 습하지만 가을과 봄철이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가을에는 서호의 단풍이 절경을 이루고 봄에는 벚꽃과 련꽃이 피어나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눈이 쌓인 서호의 풍경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합니다. 항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서호입니다. 서호는 우리나라 10대 명승지 중 하나로 오랜 역사와 함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고즈넉한 호수와 그 우를 떠다니는 전통배, 그리고 주변에 로금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서호 주변에는 또 다양한 명소들이 많아서 천천히 산책하며 감상하기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퀴즈였죠. 이 무화는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무화는 어느 성에 속할까요? 이런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호북성입니다. 무화는 중국 호북성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장강과 그 최대 지류인 한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무창, 한구, 한양 세 개의 도시가 강을 사이에 두고 모여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화는 강수량이 많고 사계절이 뚜렷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무더워서 화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무화는 예로부터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으며 지금은 중국의 종합적인 공업기지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국 중부지역의 수륙교통의 중심지이자 대외무역항구이며 유명한 상업시장이기도 합니다. 무화는 동호, 황항루 등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퀴즈였죠. 옛날 방식으로 닭곰을 만들 때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 익혀 먹던 핵심 재료는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인데요. 정답은 바로 찹쌀입니다. 닭곰은 조선족의 대표적인 보양식으로 지금은 달걀, 뭐 대추, 밤, 찹쌀 등 좋은 재료들을 많이 넣지만 옛날에는 찹쌀 한두 줌만 넣고 중탕에서 익혀 먹었습니다. 닭곰을 요리할 때는 음식이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흐르고 찹쌀밥도 부드러워진다고 해서 닭기름을 절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끔 어떤 인연을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행할 때는 역시 계획보다는 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일 때가 아마 더 많은 것을 발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행길에서 발견한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관광 정보와 함께 또 아주 재미있는 네 개의 퀴즈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연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프로 기획의 최덕규,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신금철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부드럽고 향기로운 연길커피를 노래한 가요, 전홍일 작사, 황영하 작곡의 차미령 가수가 부른 연길커피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커피 향기가 아쉽게 사라져갈 무렵, 이번에는 맑은 시냇물 소리가 그리워집니다. 고향 산골짜기를 돌아 흐르던 시냇물,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놀던 그곳, 허밀한 작사 박광춘 작곡의 리신화 가수가 부른 내 고향 시냇물은 잔잔한 물결 후에 반짝이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담았습니다. 이 노래를 감상하시면서 눈을 감고 그 맑은 물소리에 조용히 마음을 맡겨보시죠.

시냇물 따라가다 보면 울타리에 예쁘게 핀 나팔꽃들이 고향의 울바자에서 이쁨을 드러내고 있죠.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리상길 가수가 부른 내 고향 나팔꽃이 전하는 소박한 고향의 전경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그리움을 살며시 깨워줄 겁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란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요? 김동진 작사, 최명철 작곡의 리영근 가수가 부른 백시의 인생은 흥겨운 멜로디로 삶의 려성을 담은 노래입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기회는 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회가 차려진 사람이 행운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기회는 그냥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묵묵히 견뎌낸 자에게 차려지는 겁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터널이 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시간들. 누군가는 그 시간을 부르리라 부르고 멈춰서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아직 때가 아니다라며 하루하루를 견뎌냅니다. 성공의 화려한 순간 앞에는 아무것도 봐주지 않는 외로움의 시간이 반드시 자리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오늘도 혼자서 인내하고 계시나요? 주변에서 언제 될까 의문을 던지고 자신조차 계속 가도 되나 의심이 들기도 하지만 믿어보세요. 그 기다림 헛되지 않습니다. 묵묵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당신에게 곧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이고요. 저는 김민혜입니다.

주부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주부들의 수다입니다. 배우자에 대해 뭐가 궁금하세요? 결혼 15년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궁금한 거요? 없는데? 15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다 알죠?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궁금해하시나요? 여러분도 15년차 남편과 같이 답을 하지 않나요? 한심리학자는 나이가 들수록 잃지 말아야 하는 게 호기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애할 땐 서로의 모든 게 궁금했는데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배우자에 대한 호기심이 사라집니다. 이미 다 알아라는 착각에 빠지거든요. 이 착각이 관계를 쉽게 만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48살 딸을 둔 엄마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남편을 안 지 꼭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 나이 42. 인생의 정확한 절반을 남편과 함께 보낸 셈이죠. 22 풋풋하다 못해 아릿하던 대학 시절에 만나 32에 결혼 도장을 찍었고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한 남자를 20년을 봐왔습니다. 인생을 통틀어 20년이나 곁을 지킨 인연이 몇이나 될까요? 고중통창 몇몇을 제외하면 사실 제 삶이 가장 오래된 사람은 부모님 다음으로 바로 남편이죠.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이 이토록 적절할 수 있을까? 저희 사이엔 이제 설렘의 파동도 갈등의 폭풍도 없습니다. 그저 잔잔하다 못해 고여있는 연못 같죠. 사실 저희 관계의 겉으로 드러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고 다정하며 가장으로서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희 집 거실을 채우는 건 TV 소리와 8살 딸의 제잘거림뿐 부부 사이의 대화는 메마른 지 오래됩니다.

저희가 나누는 대화는 오직 지극히 정말로 기능적인 것뿐들입니다. 애 화금비 냈어? 애 학원비 보냈어? 응? 곧 어머님 생신인데 뭐 사드릴까? 난 상관없어. 당신이 골라. 오늘은 당신이 집 청소 좀 해줘. 나 나갔다가 와야 돼. 육아, 교육, 집안일, 경조사. 그리고 생활비. 저희의 언어는 철저하게 가게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 용어들로 점철돼 있죠. 몸이 건조하다 못해 가끔은 사무실 동료와 업무 회의를 하는 기분마저 듭니다. 한때는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꿈과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저희는 서로에게 더 이상 궁금한 게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툭 까고 저희는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전멸한 상태입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봐온 사람인데 남편의 식성 잠버릇, 심지어는 화장실에 들어갈 때 들고 가는 핸드폰의 각도까지 모르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뭘 끔찍이도 싫어하는지, 제 머릿속 데이터베이스는 이미 용량 초과 상태입니다. 굳이 물어보

지원 않아도 저희 남편이 오늘 저녁 국물 요리를 원하는지 비빔밥을 원하는지 눈빛만 봐도 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편은 제가 어떤 옷을 입었을 때 반응하고 어떤 표정을 지을 때 화가 나 있는지 귀신같이 알아채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결혼 8년 차인 친구 부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희와 결혼 연차는 비슷하지만 연애 기간은 2년으로 짧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식사 내내 그들은 서로에게 쉴 새 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이 그릇 무늬 어때? 당신 취향인가? 나는 조금 더 심플한 게 좋긴 한데 당신 요즘 이런 기하학적인 무늬가 끌려? 요즘 이상하게 복잡한 게 예뻐 보이더라. 사소하다 못해 시시 껄렁해 보이는 물음들입니다. 하지만 그 물음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는 저희 집과는 사뭇 다르죠.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미지의 영역인 것처럼 대하고 있었어요. 8년을 살았음에도 서로의 취향이 변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림없이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집으로 가는 길 남편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만약 2년만 연애하고 결혼했다면 지금쯤 저들처럼 서로를 궁금해하며 살고 있을까? 저희의 연애 10년이 너무나도 길었던 탓에 결혼 생활의 설렘을 연애 시절에 미리 다 가불에 써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억울함마저 들었죠. 물론 친구 부부를 보니 사소한 다툼도 꽤 잦아 보였어요. 서로를 잘 모르기에 생기는 오해와 충돌이겠죠. 반면 저희는 너무 잘 알아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애초에 묻지 않으니 충돌할 지점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지레짐작이 평화를 부정하지만 그 평화는 어딘가 모르게 박제된 나비처럼 생동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이런 알 수 없는 회의감이 저를 덮치는 걸까요? 20년을 아무 탈 없이 잘 살아봤는데 왜 갑자기 이 고요한 평화가 위험 신호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8살 된 딸아이의 눈에 비칠 말 없는 부모의 모습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친구 부부의 그 유치한 질문 세례가 진심으로 부러웠던 걸까요? 결정적 계기는 아마 며칠 전 핸드폰을 보다가 우연히 읽게 된 짧은 글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주일간 매일 배우자에게 새로운 질문 3가지씩 하세요. 아직 몰랐던 것을 물어보세요.

처음 그 글을 읽었을 때 제 반응은 비웃음에 가까웠습니다. 새로운 질문? 20년을 같이 산 사람한테 난 그 바쁜 그 사람 뼛속까지 다 아는데?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과 함께 묘한 반항심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문장은 퇴근하는 내내 아이를 재우고 맥주 한 캔 마실 때 심지어 남편과 나란히 누워 등 돌리고 잠을 청할 때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눈앞에 알른거렸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여전히 20대 때 말했던 유럽의 어느 수도일지인지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최근 가장 크게 웃었던 순간이 언제인지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는 걸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언제 던져봤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2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낯선 설렘이었는데 이 질문 세 가지를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건조하게 나랑 질문 게임을 좀 해 라고 말하면 남편은 분명 피곤하게 왜 그래 라며 단칸에 거절할 것만 같아요. 아니면 무슨 사고 쳤어? 돈 필요해? 라고 의심부터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자부해왔는데 막상 이 제안을 던졌을 때 남편이 지을 표정만큼은

제가 남편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역설적으로 저는 남편에 대해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는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메마른 입술을 열어 어떻게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당신이 요즘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뭐야? 라고 물으면 남편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겠죠. 하지만 낯선 눈빛을 마주하는 것조차 지금의 저에게는 거대한 모험처럼 느껴집니다. 고요한 정적을 깨고 싶습니다. 징글징글한 인연의 실타래를 다시 한번 팽팽하게 당겨보고 싶네요. 과연 우리는 서로에게 다시 궁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20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며 모르는 게 없다고 자부하던 관계에서 되려 반응을 예측할 수 없다는 낯선 설렘을 발견한 지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 설렘은 두 분의 관계가 정체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층위로 진입할 준비가 되었다는 건강한 신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질문은 상대에게 추궁이나 숙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서로 모르는 거 세 가지씩 질문하기로 해 보다는 우리 알고 지낸 지 벌써 20년이잖아. 문득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요즘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놓치고 사는 것 같더라. 우리 다시 서로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로 말을 꺼내보세요.

20년이란 시간은 서로를 다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만 서로가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봐주기에 더없이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상대를 다 안다는 오만을 내려놓고 변해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궁금해할 때 몸이 건조했던 20년 차 인연으로 다시금 생동감 넘치는 설렘이 피어날 겁니다.

앞으로도 가정 문제 혹은 연애, 결혼 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 육아 문제 등 고민으로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남기시면 저희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김은주, 진행의 김민혜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청춘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정열을 말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늙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은 사람의 주름살을 늘게 하지만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은 한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하지는 못합니다. 머리를 드높여 희망이란 파도를 탈 수 있는 한 청춘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장동휘의 글입니다. 닭백수. 올해 들어 아내는 초복, 중복, 말복이 시작될 때 어김없이 밥상에 삼계탕을 올렸다. 이젠 우리 나이도 몸을 살필 때가 되었다면서 밥상에 무척 신경을 쓰려는 게 보인다. 장사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삼계탕을 개눈 감추듯 먹고 나면 몸속 독소가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땀과 같이 체내로 빠지는 기분이 참으로 좋다. 삼계탕을 먹으면서 무난한 아내를 만나 집밥을 먹고 사는 발자 좋은 남자라고 뽐내고 싶어졌다. 그러고 보면 우리 장신의 남자들은 아내 복이 참 많은 것 같다. 내가 소학교에 붙어서 얼마 안 지나 아버지는 병으로 드러눕게 되었다. 아버지의 병으로 우리 집 살리면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그때부터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외할아버지 말로는 아버지가 곧 죽을 거라고 했다. 일을 못하니

얼마 안 되는 집안 미천을 갉아먹으면서 불쌍하게 목숨을 이어간다고 했다. 어린 나이였음에도 나는 외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아까워하는 게 눈에 보였다. 지금 생각하면 외할아버지는 당시 자기 딸이 눈에 핏발이 서도록 일을 하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런 말을 했을 것 같다. 어른들의 기분이 하나같이 초기압이어서 나는 동네 또래 아이들과 왁자지껄 떠들면서 공을 차지도 못했다. 어른들이 슬퍼하는 판에 내가 웃으면 안 될 것 같아서였다. 아버지가 아프고 나서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이 예전보다 못해지었다. 아버지가 돈을 벌 때 어머니는 사흘이 멀다하게 돼지고기찜을 해주었고 나는 비계를 피해 살코기만 골라 먹었다. 절인 오리알을 먹을 때도 흰 자위는 버리고 노란 자위만 쏙 빼먹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치료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돼지고기찜을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했다. 옆집에서 풍겨져 나오는 삼겹살 삶는 냄새만 맡아도 입안에 군침이 가득 고였다. 우리 집에는 구수한 수육 냄새 대신 중량 냄새가 진동했다. 주방 가스레인지 위에는 자그마한 가마가 볼 때마다 끓고 있었던 것 같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드실 중약이 들어있었다. 처음에는 중약 달이는 냄새가 진동하는 집안을 코를 싸주고 들어갔다. 어떻게 우리 아버지는 그 쓰고온 약을 하루에 세 번씩 한 번도 실은 내색 없이 드셨는지 어린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약을 다 마시고 사발을 주방에 가져갈 때 보면 사발 밑굽에 깡치가 10개 깔려져 있었고 나는 저도 모르게 꼭 그 냄새를 맡아보고 마른 구역질을 했다. 엄마는 중약을 싼 종이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서 어느 정도 두께가 되었을 때 실로 꿰매어 주었다. 꽤 그럴듯한 공책이 되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일찍 철이 든다고 나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공책에 산수 문제를 풀었다. 엄마는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데 내가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아껴주는 것뿐이었다. 공책에서는 약재 냄새가 났다. 그래도 아버지가 마시는 중약 냄새에 비기면 참을만 했다. 우리 집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은 엄마였다. 밭간 일은 일대로 하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를 돌보는 한편 집안일도 해야 했다. 나는 엄마가 언제 한번 여유롭게 앉아서 쉬는 걸 못 보았다. 내가 숙제를 할 때면 엄마는 내 곁에서 가계부를 적었다. 어떨 때는 적다가 말고 나를 멍하니 바라보기도 했다. 늘 부드럽기만 하던 엄마의 눈빛은 그 순간만큼은 많이 슬퍼 보였다. 가계부를 적고 나면 엄마는 창고에서 콩을 꽤 많이 퍼담아 가지고 와서 죽정이를 골랐다. 그것은 다음날 두부를 낳을 콩이다. 내가 숙제를 마치고 같이 고르려고 하면 엄마는 자기 커다란 손으로 내 손을 꼭 감싸주면서 얼른 들어가 자라고 했다. 엄마는 그렇게 전날 저녁에 콩을 거른 뒤 불리고는 자다가 한 번은 중간에 꼭 일어나 콩을 불리는 물을 바꿔 놓았다. 그리고 다들 곤히 자고 있는 새벽에 깨어나 전날 푹 퍼진 콩을 갈았고 커다란 솥에 갈아놓은 콩물을 천천히 부어놓고 휘휘 저으며 끓였다. 끓인 콩물에 간수를 넣으면 콩물은 응고되면서 두부로 탄생되었다. 엄마가 하루 새벽에 할 수 있는 두부의 량은 두 판이었다. 엄마는 한 판은 집에서 팔았고 나머지 한 판은 3년차에 싣고 다른 동네에 가서 팔았다. 지금도 한겨울에 엄마의 손이 눈에 생생하게 떠오른다. 뜨거운 김이 몰몰 나는 두부 한 판을 싣고 추운 겨울에 눈길을 헤치며 옆 동네에 가서 두부를 팔고 나면 엄마의 손가락은 말 같아 못해 당근이라도 다치면 터질 듯 부어 있었다.

다행히 엄마가 만든 두부는 인기가 좋아서 두부가 남아오는 법이 없었다. 엄마가 집에 남기고 간 두부 한 판은 보통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사가는데 나와 아버지만 집에 있는 걸 잘 아는지라 그들은 혼자서 척척 두부를 그릇에 담아 가지고 갔다. 갈 때면 우리 쪽에 대고 돈을 장통 나무 상자에 넣었다고 소리쳤다. 거스름 돈도 스스로 챙겨서 나갔다. 나는 혹시나 아주머니들이 두부를 뜰 때 나머지 두부를 망가뜨리지 않은지 살펴보았지만 한 번도 네모 본 듯한 두부모 귀가 망가진 걸 발견하지 못했다. 그 세월의 훈훈한 동네 인심은 엄마가 수십 년간 두부를 팔 수 있었던 무언의 응원이었다. 아마 내가 10살 되던 해였을 것이다. 길가의 나뭇잎이 거의 다 떨어진 어느 진눈가비가 떨어지던 마가을의 토요일날 나는 엄마를 따라 두부 팔러 나섰다. 진눈가비가 3년차의 바람을 등지고 앉은 내 얼굴을 아프게 내리쳤다. 나는 힘들게 페달을 밟는 엄마를 올려다 보았다. 엄마의 얼굴은 땀인지 진눈가비인지 알 수 없게 젖어 있었다. 옆 동네에 이르기 바쁘게 마을 어구에서 두부를 사려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우리를 마중했다. 엄마가 두부를 조심스레 뜨면 나는 두부가 식을세라 두부보를 제껏 덮었다. 내가 엄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두부를 다 팔고 엄마는 며칠 전에 영계를 사기로 했다면서 그 동네의 한 할머니 댁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엄마가 일손이 딸리는 걸 알기에 미리 닭을 깨끗하게 손질해 주었다. 엄마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그 할머니께 돈을 드리고 나를 이끌고 집으로 갔다. 그 닭은 아버지에게 대접할 것이었다. 아버지는 병환에 계신 지 거의 1년이 될 쯤에야 입맛을 되찾았고 처음으로 잡숫고 싶은 음식으로 닭백숙을 외우셨다. 엄마는 늘 입맛이 없어하는 아버지가 어쩌다가 음식을 찾으니 병이 낫는 징조라고 좋아했다. 그날 아침 두부를 팔고 돌아오자 바람으로 엄마는 간만에 중약을 다리던 가마에 중약이 아닌 닭백숙을 앉혔다. 그날따라 팔을 송송 썰어 맛간장을 하는 엄마의 칼질이 유난히 힘차 보였다. 엄마는 양손에 밥주걱을 들고 푹 고운 닭이 물러날세라 조심스레 아버지의 국사발에 담았다. 아버지는 닭다리 하나를 뚝 떼서 나한테 주었다. 나는 힐끗 엄마를 쳐다보았다. 엄마가 나직이 물었다. 먹고 싶어? 나는 먹고 싶었지만 고개를 흔들었다. 이유는 모르겠고 그래야만 했던 것 같다. 싫어요. 중약 냄새가 나서 먹기 싫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의 기분을 살펴 냄새가 역하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준 닭다리를 도로 아버지 그릇에 가져다 놓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엄마와 함께 다른 반찬에 밥을 먹었다. 아버지는 영게 한 마리를 뚝딱 드셨다. 기분이 좋으셨던지 오래간만에 웃으며 살 것 같다고 했다. 며칠 뒤 하악해 집에 돌아오니 엄마는 평소 잘 쓰지 않던 커다란 가마에 무언가를 끓이고 있었다. 집안 가득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다. 나는 콩 쭉정이를 고르고 있는 엄마한테 달려가 목을 끌어안으며 물었다. 엄마, 가마에 뭘 끓입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요. 엄마는 빙그레 웃으면서 닭백숙을 삶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기운을 차려 엄마 일손을 도와주니 두부를 세 판은 거뜬히 만들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맛있는 고기를 자주 사주겠다고 했다. 간만에 엄마의 웃음을 보니 시름이 활 돋았고 너무 좋은 김에 목이 메어났다. 그날 저녁 나는 영게 한 마리를 허겁지겁 먹어 치웠다. 엄마는 영게를 끓인 국물에 감자를 납작납작 썰어놓고

바로 두 분이 드실 국을 끓였다. 아버지는 닭고기를 너무 자주 먹으면 몸이 상할까봐 겁이 나서 싫다고 하셨고, 엄마는 닭고기보다 국물이 시원하다고 했다. 엄마의 고생으로 우리 집은 다시 차차 일어서게 되었다. 아버지가 건강을 되찾고 엄마와 아버지는 손을 맞잡고 두부 장사를 하면서 나의 공부 뒷바라지를 했다. 30여 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 와서 어린 시절을 다시 떠올리면 언제나 가슴 한켠이 아랄해 온다. 허겁지겁 닭다리를 뜯는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던 엄마의 미소가 떠오른다. 어렵게 살던 그 시절에 엄마가 해준 닭백숙은 지금도 내 마음의 영원한 보양식이다. 오늘 프로 이만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김춘아,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중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초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의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15일 금요일, 음력으로는 3월 29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과, 7시 연변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산책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과, 8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과,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에는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과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매주 금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육아 레시피 코너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 오늘도 책을 통해 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 작은 걱정, 아이의 눈부신 발전, 모든 순간을 함께 담아가고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사회성은 미래의 행복감과 적응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양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들에게는 육아의 가장 큰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집단에서 내성적이고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그저 울기만 하거나 때리는 모습을 보일 때 혹은 자신의 요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 부족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때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지곤 합니다. 강제로 개입하거나 공허하게 혼육을 시도해도 그 효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아동심리학자이자 아동발달분야의 권위자인 머나 숄 박사의 고전 육아서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은 부모들에게 수십 년간 검증된 과학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전통적인 육아의 오해를 깨고 아이의 사회성 함양에 있어 권위 있는 가이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동심리 발달의 법칙에 기반해 아이의 3세에서 12세까지의 사회성 함양 황금기에 초점을 맞추고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교육법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부모가 아이를 지도해 스스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인간관계 속 갈등을 해결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사고력과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수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오랫동안 부모들은 아이의 사회성 함양에 대해 많은 인식상의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얌전하고 말을 잘 듣고 무언가를 나눌 줄 알면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하거나 사회성을 단순히 말을 잘하고 인간관계가 좋은 것과 동일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거나 혼육하거나 혹은 대신 해결해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오히려 아이의 독립적 사고 능력을 억누르는 결과를 낳고 납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은 이러한 육아의 고통점을 정확히 짚으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이의 사회성 핵심은 단순한 교제 기술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충분히 익힐 수 있습니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궁극적인 목표가 남에게 아첨하거나 발방미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감정인식 능력,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사회적 갈등이나 좌절에 직면했을 때 리성적으로 분석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생각도 배려할 줄 알게 되어 사회 속에서 자신감 있고 평온하며 여유롭게 집단에 적응하고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 훈련법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머나 숄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핵심 성과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실행하기 쉬워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는 일상적인 질문과 지도를 통해 아이가 점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네 가지 핵심 단계로 구성됐으며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정은 사교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이 훈련법의 첫 걸음은 아이가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며 나아가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부모는 먼저 아이에게 기쁨, 화남, 슬픔, 실망, 억울함 등 정확한 어휘로 감정을 이름 붙여주고 아이가 자신의 내면 상태를 명확하게 느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지 못해 울고 있습니다.

있을 때 부모는 서둘러 제지하거나 비판하기보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장난감을 갖지 못해서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하구나. 만약에 내 장난감을 다른 친구가 빼앗아 간다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니? 이러한 지도를 통해 아이는 자기의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좋은 사교의 첫걸음이 됩니다. 많은 아이들은 사회적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감정적인 표출에만 머물러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훈련법은 부모가 아이를 이끌어 사건의 경과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갈등의 핵심을 정확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주관적인 비난이나 감정적인 대립은 버리고 오직 사실 자체로만 상황을 환원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또래와 다툼이 생겼을 때 부모는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니? 왜 싸우게 된 거니? 아이가 그 친구가 내 블록을 빼앗았어요. 제가 미끄럼틀을 타고 싶은데 친구가 비켜주지 않아요와 같이 구체적인 문제를 말할 수 있도록 이끌고 아이가 감정에 휩쓸려 상황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여 이후 문제 해결의 기초를 다집니다. 사고를 확장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는 이 훈련법의 핵심이자 전통적인 육아 방식과 뚜렷이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책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직접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합니다. 대신 열린 질문을 통해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내도록 이끌며 이를 통해 아이의 사고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도 부모는 아이에게 계속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장난감을 빼앗거나 우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그 친구가 양보해 주지 않는다면 너는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은 아이가 번갈아 쓰기, 함께 놀기, 다른 장난감으로 바꾸기, 잠시 기다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 내도록 돕습니다. 아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 낸 후에는 부모가 아이를 더욱 이끌어 각자의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방안의 합리성과 실행 가능성을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고 아이의 책임감과 판단력을 길러줍니다. 아이가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고 번갈아 쓰기, 협의하기, 나누기 등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이끕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이 가장 가치 있는 점은 바로 그 실천성이 있습니다. 책에는 생활 속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 방법이 수록돼 있어 특별히 상황을 만들 필요 없이 부모는 언제 어디서든 아이를 지도하고 연습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어휘 게임을 통해 아이의 논리적 사고와 언어 표현 능력을 기르고 이는 훈련의 든든한 기초가 됩니다. 아이와 함께 사회성 관련 주제의 그림책을 읽거나 애니메이션을 볼 때 등장인물의 감정, 행동,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스스로 문제 해결하기식 교육법의 사고를 재미있는 상호작용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놀이터, 아파트 단지 등에서 또래와 사회적 갈등을 겪었을 때 그 자리에서 4단계 방법을 적용해 아이를 지도하고 실제 상황 속에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정에서 장난감 나누기, 빌리기, 다툼 해결하기 등 다양한 사회적 상황을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아이가 사회적 기술을 안전하게 연습하고 사교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부모를 아이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심판자나 해결자에서 안내자이자 동반자로 그 역할을 전환시킵니다. 불안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따뜻한 질문으로 강압적인 훈육을

0: 대체하며 과학적인 훈련으로 막연하고 감정적인 개입을 대체함으로써 육아 과정에서 마주치는 사회성 관련 고민들을 훨씬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아이에게 있어 이 훈련법을 익힌다는 것은 사교에 대한 두려움을 점차 벗어버리고 인간관계 속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며 독립적이고 리성적으로 관계를 처리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진정한 우정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 있고 너그러우며 책임감 있는 인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성은 아이가 학교를 거쳐 사회에 진입할 때까지 함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 파워가 됩니다. 아이의 사회성은 결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꾸준히 길러지는 능력입니다. 아이의 사회성을 기르는 방법은 과학적이고 실천적이며 따뜻한 육아의 지혜를 통해 부모에게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는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사회성이라는 성장의 관문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도와줍니다. 모든 아이가 사회 속에서 자유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따뜻함과 힘을 얻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령,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우리 모두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는 제1 책임자가 됩시다.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웃어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석화 작사 어동식 작곡의 오늘 속에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행복을 찾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가요입니다. 김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강룡화 작사 방룡철 작곡의 청계수 준비했습니다. 맑고 고운 물결처럼 깨끗하고 정겨운 마음을 전해주는 감성적인 노래죠.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에 창작된 디몬 작사 황기욱 작곡의 숙명 준비했는데요. 운명을 노래하며 깊은 울림을 주는 가요. 그 시절 인기몰이를 했던 가요입니다. 김상훈,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속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추억의 노래 보내드립니다. 추억은 소중한 보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이 가요는 선생님의 사랑 속에서 즐겁게 뛰놀고 공부하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가요입니다.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1980년대 장작된 최 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준비했습니다. 잊지 못할 옛 시절의 모습과 소중한 사람들, 아름다운 추억이 떠오르는 가요, 최향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1990년대 장작된 주룡 작사 박항림 작곡의 사랑의 푸른 하늘 보내드립니다. 넓고 푸른 하늘처럼 맑고 깊은 사랑을 노래하며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가요입니다. 김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솔 이상각 작사 리니 작곡의 떼목이 내린다 보내드립니다. 작품의 첫 시작부터 고서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들으면 시원하고 자유로운 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길 씨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의 탕제, 혈류조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즘,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동요가 있는 곳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요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요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5월 19일은 중국 관광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관광인데요. 관광은 그저 마냥 놀러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새로운 곳을 구경하고 새로운 문화를 배우며 넓고 멋진 세상을 느끼는 아주 의미 있고 즐거운 활동인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 관광이 가진 즐거움과 의미를 알아보고 관광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예절과 안

안전수칙도 차근차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복순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천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과 나를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높고 웅장한 산, 맑고 시원한 계곡, 푸르고 넓은 바다, 드넓은 들판과 초원까지, 그리고 고궁 같은 관광지와 특색있는 마을과 아름다운 풍경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관광은 바로 이런 곳들을 찾아가 자연의 신비를 느끼고 역사의 숨결을 배우며 마음을 더욱 넓고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활동인데요. 김학성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응대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녹수청산을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관광을 하면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친구들과 함께하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관광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좋은 점을 많이 선물해 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린이들이 넓은 시야와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책이나 화면 속에서만 보던 곳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있는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풍속과 습관, 특색 있는 음식, 아름다운 전통 예술, 그리고 옛날 이야기와 역사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생생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즐거워지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맑은 경치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기분이 맑아질 수 있는데요. 관광을 통해 우리는 튼튼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를 수 있답니다. 네 번째는 추억이라는 소중한 보물을 쌓을 수 있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만난 재미있는 일, 인상 깊었던 풍경, 함께한 사람들과의 이야기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보물로 남아 우리 친구들을 늘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김등만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지혜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들처럼을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관광을 할 때에는 누구나 지켜야 할 바른 예절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할 관광 예절과 규칙을 함께 배워봅시다. 제일 먼저 007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줄을 잘 서며 함부로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용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문구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조경민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산 넘어 저쪽을 보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 환경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산과 들에서 나무나 꽃을 함부로 꺾지 말고 야생동물을 억지로 쫓지 말아야 합니다. 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보물이죠. 김호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동선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산같이 울면을 보내드립니다.

세 번째는 문화유적과 역사유물을 아껴야 합니다. 오랜 시간을 간직한 궁궐, 조각, 벽화, 기념물 등은 모두 귀한 문화재이므로 함부로 만지거나 글씨를 새기거나 훼손하지 말아야 하죠. 네 번째는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낯선 곳에서는 절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요. 위험해 보이는 곳에는 혼자 가지 않고 물에 깊이 들어가거나 높은 곳에 오르는 일도 삼가해야 합니다. 혹시 길을 잃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경찰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관광지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은데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친절하고 밝은 모습으로 대하면 모두가 즐거운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범도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흰나비, 노란나비, 검은나비를 보내드립니다.

관광은 단순히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배우고 느끼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관광을 통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조국의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마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을 키울 수가 있는데요. 바른 대제를 지키며 즐겁게 관광하는 어린이는 다른 사람에게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더욱 씩씩하고 바르게 성장하게 된답니다. 최나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곡을 지으신 동요 넓은 품을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봄비의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봄비 내린 곳마다 생명의 향기가 가득 흐르고 작은 꽃들도 미소 짓는 아름다운 순간은 영원히 간직하고픈 자연의 선물이죠. 희망이 싹트는 계절, 봄의 감사함을 느끼며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주민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0: 안녕하십니까. 길태종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기회를 빌어서 예, 길태종이 문진보에서 여러 가지 교통의 질병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내고 있는 예,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예, 박창호 주임을 놓고 본다 할 때 중이 출신인데 예, 중이 서이 우리 조선족 이야기를 간단히 말해서 조이라 하는데 조이 임상 경험을 예, 40여 년 쌓아온 말이죠. 예, 훌륭한 의사입니다.
0: 네.
1: 예, 임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예,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첫째로 놓고 보게 되면 심뇌혈관 계통의 질병 치료에서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노중풍이라는데 중풍의 후유증에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러한 대학에는 호흡기 교통 질병 치료에서 많이 소문을 놓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급성 만성 인후염이라든가 급성 만성 기관지염, 폐염, 그리고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죠. 호흡기 교통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오늘은 이 시간을 빌어서 이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계통 질병 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다는데 소화계통하고 소화계통 질병에 대해서 우리 예를 해봅시다.
0: 네.
1: 소화계통이라 할 때는 우리 인체 내부에서 영양물질을 말죠. 섭취하고 분해를 하고 흡수라는 이러한 말죠. 계통입니다.
0: 네.
1: 아울러 또 이 소화 과정에서 로폐물이 생기는데 로폐물을 말죠. 배출하는 이런 계통입니다.
0: 네.
1: 여기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소화계통이. 하나는 상소화도, 하나는 하소화도. 상소화도로 놓고 본다 할 때 구강이라든가 인후라든가 식관이라든가 일면 또 식도라고도 합니다. 위에 위 십이지장에 하소화도라 할 경우에는 말이죠. 소장, 맹장, 결장, 직장. 항관, 항문, 이런 것으로 나눠집니다. 이외에 또 소화선이 있습니다. 타약이라 하는데, 일명의 춤, 타약선이 있고, 간장이나 담낭이 이 선에서 또 분비라는 말이죠. 쇼화매라 하는데, 소화효소의
0: 네.
1: 담즙에 이런 말이죠. 소화선이가 이러한 말이죠. 물질을 말이죠. 분비를 해서 식물 중에 말이죠. 지방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을 말이죠. 분해를 해가지고 제때제때 흡수하게끔 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0: 네.
1: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상소화도를 놓고 보게 되면 조약에는 구강에 늘상 발생하는

0: 궤양이라든가, 예, 구강궤양에, 그리고 인후염이라든가, 예, 식관염, 일면도 식도염이라 합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판류에 반류 현상이 생기는 또 식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판류싱 스관염이라 합니다. 예. 그리고 급성 만성 위염, 예, 위궤양, 예, 그리고 십이지장 염증이라든가 십이지장에 생기는 궤양, 예. 그리고 하소화도 질병을 놓고 보게 되면, 보통, 예, 환자분들은 내 집 맹장에 걸렸어. 사실은 그 언어가 좀, 예, 틀리거든요.
1: 네.
0: 예, 맹장에 말이죠. 염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장염, 예, 직장염, 직장암, 예, 그리고, 예, 한관에 관계되는 질병. 여기에 또 많습니다. 우리, 20여 년 전에 제가, 예, 중이외과를 말이죠.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치질, 예, 쓰런지우스라 하는데, 그러니까 치질 발생률이 높지요.
1: 네.
0: 예, 10명이면 9명이 치질로 고생한다. 예, 치질, 예, 항문 발열증, 항문주에 생기는 농종, 예, 항루, 예, 항문 발열, 예, 이런 말죠.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예, 아주 진단은 받지 못했는데, 환자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이 소화계통에 모병이 발생했겠는가. 예, 이래서 제때제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는 말이죠. 예, 소화불량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어떤 것이 소화불량 현상인가. 예, 원인 불명으로 말이죠. 늘상 말이죠. 배가 말이죠. 붓습니다. 후장. 예? 그리고 말이죠. 예, 최근에 말이죠. 밥맛이 딱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후장 현상이가 말이죠. 밥을 잡순 다음에, 예, 더 말이죠. 심해집니다. 그리고 또 말이죠. 예, 이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배가 아파납니다. 예, 후통. 예. 근데 환자분들이 증세가, 예, 증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심하게 아프진 않은데 은은히 아파난다. 예, 인통.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주 급하게 심하게 아파난다. 쥐통.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 조통 현상이 있습니다. 애이는 것처럼 아프다. 감각이야. 예. 이것은 다 환자들이 말이죠. 예, 자각 증세입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0: 말씀하십시오.
2: 기타 이병 그쪽에 그 기관지원으로 계속 기침나고 고생했는데 수건장 약 먹고 지금 호도 많이 됐어요.
0: 예, 예.
2: 예약해 주세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네, 수고 많습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그 백태 중에 박성 주임한테서 받는 환자입니다.
0: 들어봤습니까? 예.
3: 예. 저는 담양도 그렇고 위도 아파가지고 저래 뭔가 반잠도 바른데 좀 못 잔다.
0: 예, 예, 예.
3: 예. 그러던 게, 그, 전번에 박청원 주민한테, 뭔가, 참약을 저도 먹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예.
3: 그 입도 쓰고 마르고 하던 것도, 예, 많이 좋아지고, 예, 해가지고, 예. 좀 한 번 더 예약하려고 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게 다 됐습니다. 예, 예.
3: 됐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0: 안녕하십니까?
4: 여보세요?
1: 네.
0: 예,
1: 네.
0: 예. 말씀 주세요.
4: 아, 저는 저, 그, 저, 당뇨도 있고, 그, 저, 고혈압도 있는데.
0: 예.
4: 머리 지금 계속 휘게해서, 이, 저, 어느 이세를 병 좋겠습니까?
0: 아, 당뇨병이 위주입니까?
4: 예.
0: 그, 박창호 주임도 좋지만, 예. 예, 아예 박창호 주임 찾으세요. 예, 됩니다.
4: 박창호로?
0: 예, 예.
4: 예, 알겠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예.

0: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에, 그 아픈 부위를 놓고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말이죠. 아, 윗배가 아프다에 상복부에, 어떤 분들은 또 아랫배 아프다 하복부에, 어떤 분들은 엉금배가에 상복부도 좋고 하복부도 다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배가 아픈 분들이 또 중요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세통이라는데 옆구리가 또 개환하는 분들도 있어요. 소화계통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리고 소화계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 경악이 되면 어떤 분들이 늘상 말죠. 미스거운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할 때는 구토 현상이 있습니다. 어투에 그리고 소화계통 문제가 발생 계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는 어떤 분들은 말죠. 하루에 말죠. 대변을 말죠. 여러 번 봅니다. 심지어는 말죠. 설사를 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또 소화교통 문제가 발생하면 뒤가 굳어서 또 문제입니다.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을 보게 되게 되면 하늘로 판산이라는데 식후물이 자꾸만 나와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쏘신 현상이 있습니다. 타는 것 같은 이런 감이 느낍니다. 위가. 그리고 소화교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적지 않은 분들이 말이죠. 우리말로 말하면 방구를 자주 낍니다. 저도 이 사회생활을 해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방구를 여러 번 낀단 말입니다. 다 소화교통의 공능의 문제가 발생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러게 되면 오늘은 배가 붓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후장이라는데 일명 환자의 말이죠. 자각증세거든요. 그리고 또 일명 또 체증으로 말이죠. 반응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 말이죠. 병원에 오셔서 의사선생님들 말이죠. 배를 말이죠. 두드려본단 말입니다. 우리 말이죠. 북을 치는 것처럼 두드려보면 이 후장현상이 또 아주 명확히 나타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부분적으로 배가 붓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엉근 배가 다 붓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우리 소화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병리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더 많습니다. 이것이 다 위장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0: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0: 말씀하세요.
1: 네, 말씀하세요.
2: 네, 옳습니까?
1: 예, 옳습니다.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예,
2: 나는 예, 신지은이 그런 선생님이 약봐서 약이 예, 마이가 되다 먹었습니다.
1: 예.
2: 그래, 예, 영, 처감에는 나는 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걷지 못하고 예, 그리고 혈압이 높아서, 아니, 뭐, 생각나, 어림지이 나고 막 이랬습니다. 아, 그래, 좀 나섰습니다. 나사서 또, 아, 이동안에 와서 다 세체 또, 아이, 안 돼서 그렇고, 토 안 나서도 막기라고 해서 먹지 못하지, 그래서 위 막 아파나네, 이렇습니다.
1: 예.
2: 그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 일단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길태중이 문진부의 박창호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시오.
2: 예.
1: 예. 박창호 주임의 이름 기억하시오, 예.
2: 예. 예, 박창호.
1: 예, 예, 결태중이 문진부에.
2: 예. 예. 예. 예. 그,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1: 예, 예.
3: 제 전화 맞으세요?
1: 예, 예, 듣고 있습니다.
3: 예.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1: 말씀하세요.
3: 예, 요지간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그 박창호 주임 이사가 그리 소화계통을 잘한다 하시는데
1: 예.
3: 저는 요지간에 무슨 증상이 있는가 하면 위가 때로는

0: 쓰리고 또 변비가 조금 있습니다 요즘.
1: 예예.
0: 그래서 예약하려고요.
1: 예, 예약이 예, 됐습니다. 박창호 선생님.
0: 예, 박창호 선생님께 예약 드립니다.
1: 예. 그냥 예.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그, 뭐니까, 옆에 동네 사는 언니가 박창호 선생님께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올라오고 이런 병을 잘 치료한 데서 예약하려고 합니다. 박창호 선생님.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3: 아,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끊겼는데요.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김태병원 저기 환자인데요.
1: 어느 분을 보입니까?
4: 원장님 보입니다.
1: 예, 예, 예.
4: 예, 그런데 저는 한 달째 보였는데.
1: 예.
4: 저 발목이 상하고 다리도 아프고 이래서 침 먹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1: 예.
4: 저는 완전히 아이들 좀 많이 허전됐어. 하다 그저 하고 싶은 됐어요.
1: 예, 예.
4: 예, 그러니까. 예,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저기 전화한 겁니다.
1: 예, 예, 꼭 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4: 그래가지고, 예.
1: 예, 예. 예.
4: 아니, 여러분들이 나같이 아픈 분들을 많이 홍보해드리고.
1: 예, 예.
4: 어머니가 보시라고 얘기하세요.
1: 알았습니다.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네, 전화인가?
1: 예, 맞습니다.
6: 예, 나도 오늘이 길태중이 빈 보일러 가자 그랬다.
1: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6: 예, 나는 예, 박창호 선생님 배우겠습니다. 주약에 나 입이 위에서 내 많이 고생했습니다.
1: 예, 예.
6: 어찌인지 밥 먹으면 나 위 쌀쌀쌀쌀 저래나 이게 쓰레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1: 예, 예.
6: 그래 내 병원에 검사했습니다. 결과에 위 헐었답니다.
1: 아, 미란이. 예, 예.
6: 예, 미란 위안이란지 뭐
1: 예, 예.
6: 이게 보니까 나를 배웁대다. 이게 보니까 난 이래 눈뜨고 보니까 예, 좀 거기 뻘겋뻘건 게 좀 영 그렇더라 말입니다.
1: 예, 그래요? 예, 예. 예,
6: 중하다네 이랬대다. 그래서 예. 내 거기 가서 내 약을 설 기간에 두 번째 다 먹었습니다. 근데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 어쨌든 이거는 내 보니까 중약을 먹어야 되겠습니다.
1: 예, 예.
6: 서약을 해결 못 되겠습니다.
1: 예.
6: 서약을 야, 내 좋다는 약은 전체 연기 시내 다 돌아다니며 먹었습니다. 그게 나 중약 먹기 싫어서 아예 먹었는데 그에 박창호 주임 이산대가 내 이거 기분 안에 평소에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어째 신경을 그렇다는데 나는 위 나쁜데 위경에 몇 번 일어났댔습니다.
1: 예예 증란 예예.
6: 예 나 위경에 일어나 내 어이 어찌겠네 오늘 위경에 일어나면 어찌겠는가 정말 일어난다 말입니다.
1: 예예예. 예,
6: 예. 예 그러니까 좀 중했지 뭐 그래 그래서 내 그래 예 그래서 약 먹고 약을 먹은 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게 걔도 내 여지간에 좀 음식을 좀 잘못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오늘 박창호 주임 이사님 내가 얘 전면적으로 좀 설사하고 이래 내 좀 배우자고 그랬다. 전번에 많이 났던 게 조금 어떤 겁이 난다. 내 완전히 어제는 막 겁이 지내서 내 오늘 일찍이 내려가겠습니다. 내 용서했다 그래.
1: 예. 가서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오늘 예약해 주십시오.
1: 예. 예. 예.

0: 이야기 다 네네. 됐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0: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3: 예, 저희, 뭔가, 저희 친구가 지금 예, 허리와 그 다음에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서 예. 그래서 길태 중요원의 강철수 주님께서 치료를 받으려고 오늘 예약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약이 다 됐습니다.
3: 수고하십시오.
0: 예, 안녕히 계세요.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오늘 박윤동 교수님과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어떤 정화입니까?
4: 예, 나는 이전에 연배병원이라 시립병원이라 다니면서 많이 치료했습니다. 심장이 답답하고 가슴이 또 침침하고 이래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우리 손님들과 말했지 나는 지금 영업 어쩌 못하겠다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니까 못 이래지니까 박윤도 교수님이 약 쓴 게 모두 효과 좋다며 고기가 배 아파라지니까 그래서 어제 한 예보 약 썼습니다. 경기 지금이 많이 나사졌습니다. 가슴도 침침하지 않고 예, 좀 이렇게 육맥이나 맥도 나고 이렇게 식다가도 막 신난다 말입니다. 약
0: 예, 예.
4: 그래서 좀 더 쓰자고 그랬다. 예, 예.
0: 예, 예, 예. 그냥 예, 오시면 예.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예.
4: 예, 수고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는 그 견주염 때문에 그 발이 아프고 들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던 게 그 저번에 그 강철수 선생님한테서 그 치료받고서는 지금 그건 다 좋아졌는데
0: 예.
5: 아 요즘에 또 어제 허리를 볼수록 쓰지 못해갖고 있잖아.
0: 예.
5: 뭐 화장실도 못 가고 움직이지 못한다.
0: 예, 예.
5: 예, 그래서 또 오늘이 혹시 오전에 강철수 선생님이 예약되겠습니까?
0: 예,
5: 또
0: 예.
5: 허리 치료받아야 되겠습니까?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이 배가 붓는 현상이 다음과 같은 마저 원인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조선족이 저의이쇠라고 있는데 조선족 이야기 조약의 말이죠 체질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한민, 서민, 대양인, 서양인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는데 어째서 체질과 관계된다는가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 체질들 놓고 보게 되면 음식 습관이 좀 독특합니다. 식사라는 것이 천천히 씹어 다시는 것이 아니고 막 말죠. 허망 삼키는 현상이 있습니다.
2: 잠시만요.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네. 말씀하세요.
6: 뭡니까? 예, 예. 위추성 이염이 있고 비장이 나빠서 닦고만 뭡니까? 설사해서. 박창호 선생님을 한번 갖다 배웠습니다. 굉장히 효과 좋습니다. 오늘이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6: 예 수고하세요. 예.
2: 네, 설명 주시죠.
0: 예, 음식을 잡수는 습관이 너무 빠르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일명 우리 또 하늘로 툰치증이라는데 예, 대량적인 말죠 기체를 말죠 삼킬 수 있습니다. 예. 이럴 때 말이죠. 다른 체질에 비해서 배가 붓는 현상이 말이죠. 늘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종 원인으로 위장도에서 말이죠. 생기는 말이죠. 기가 너무 많은 분들이 이 후장 현상이 있습니다. 배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호흡기 계통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보게 되면 폐장에 말이죠. 폐장에서 이산화탄소를 말이죠. 배출하는 이 마저 기능이 약화될 때 말이죠. 또 배가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2: 네.
0: 그리고 또 항문의 말이죠. 기능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문에서 말이죠. 하늘로 파헤치라는데 배기라는 이 기능이 모든 원인으로 의해서 말이죠. 하강되게 되면 이 또 배가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배가 붓는 현상을 말이죠. 많은 분들이 중심을 말이죠. 돌리지 못하는데 제가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인순간만 일시간 내 배가 붓는 건 괜찮은데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말이죠. 이 현상이 생길 때는 말이죠.

0: 소화기 기통에 맞아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설명합니다. 특히 위장도의 공농문란이가 관계 있습니다. 엄중할 때는 이 배가 붓는 현상이 말이죠. 주의를 돌려야 됩니다. 장경주로 말이죠. 이 배가 부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 배가 붓는 현상을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식욕이 좀 자적으로 감퇴됩니다.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제가 저 저번 날에 위가 아파갖고 박창호 선생님한테 약 먹었습니다. 그래 다 나았는데 요재단에서 또 감이 걸려가지고
0: 예
2: 한 거의 열흘 됐습니다.
0: 예예. 예.
2: 근데 어째지 그 가래가 계속 안 떨어질 때라.
0: 예예. 예.
2: 그래서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께 좀 예약 당하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2: 아 예. 그 오전에 가면 되겠지.
0: 예, 오전 오후 다 됩니다. 예.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설명 주시죠.
0: 예, 그러면 환자분들이 물어보겠죠. 도대체 어떤 질병들이 늘상에 배가 붓는 현상이 생기는가? 하나는 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가 늘상 붓습니다. 예, 급성이나 만성 위험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그리고 위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리 저희하게 말하게 되면 소민 체질 분들이 이 현상이 많은데 위하수로 고생하는 분들, 외샤추에 그리고 유문에 말이죠. 경저 현상이 생겼을 때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건 아주 무서운 질병인데 위암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말이죠. 배가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급성 만성으로 나타나는 장도 감염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말이죠. 배가 붓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 위경 검사를 하게 되면 명확히에 드러나지 않는데 위장도 공농문란이 있을 때 말이죠. 이 배가 붓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외에 말이죠. 간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이선이라든가 이런 장기에 말이죠. 모병이 발생했을 때 배가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배가 붓는 현상에 대해서 주의를 불러일으키라고 이렇게 교대를 드리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조현영입니다. 1.4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3: 훈촌,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0: 참회 동북도서교육박람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 들어 우리주 농림목축업 경제운행질과 효익이 증가되고 녹색순환 발전 리념이 뿌리를 내리면서 특색현대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 상대되고 특색산업이 왕성한 발전세를 보여 대중의 쌀주머니를 채우고 장바구니의 질을 높이며 돈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독특한 생태자원에 의탁해 특색농업 등 산업의 질제고 효익 증대를 추진해 성장 핵심 엔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도문시 장안진 흥가촌에 위치한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달걀 생산 가공기지 9개 표준 지능형 닭장이 질서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산하는 인삼 달걀 제품은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 총경리 급장림입니다. 현재 사양 규모는 45만 마리이며 하루 달걀 생산량은 20톤 정도입니다. 주로 일반 달걀, 인삼 달걀, 토종 달걀을 생산합니다. 올해 새 대상이 이미 착공에 들어가는데 40만 마리를 추가로 사양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병아리 사양장을 증가하는데 특히 인삼 달걀 생산 시설 확대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문시 현대농업 대표적 기업인 연변 레역 목축양식위원회사는 지능화 사양과 특색 달걀 가공을 실현해 1월부터 3월까지 생산액 약 2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부 플러스 기업 플러스 촌집체 합작 모식을 통해 1, 2, 3차 산업 융합체계를 구축한 이 회사는 현재 2기 공사를 다그치고 있는데 전반 대상이 조업하면 연간 생산액 1억 2천만 원 올릴 수 있습니다. 목축양식 산업이 가속도를 내는 동시에 인삼 산업도 발전 속도와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도나경제개발구에 위치한 도나시 윤덕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는 인삼 산업 재배, 연구개발, 제조, 판매, 전 산업 사슬을 연결한 기업으로 길림성 자홍삼 중점 연구기지이자 장백산 인삼협회 회장 단위입니다. 단연간 회사에서는 인삼 산업의 발전과 혁신에 주력해왔으며 주로 홍삼, 흑삼 원액 및 인삼 꿀편 등 정밀 가공 제품을 생산합니다. 연초일에 회사에서는 전국 각종 전시 판매회에 적극 참여해 판로를 넓히는 동시에 흑삼 계열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신기술을 도입하며 인삼 꿀편을 개량해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나시 윤덕 농업과학기술위원회사 판매 경리 묘군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5개 우수 고객 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생산액 약 200만 원 올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의 1사분기 판매액은 100여만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큰 200만 원에 이릅니다. 1사분기 전주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은 11억 4,7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4% 증가했습니다. 그중 목축업 생산액이 10억 2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2.7% 증가해 농림목축업 생산 총액의 87.4%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식량 안전, 특색 육성, 대상 건설에 초점을 맞춰 특색 현대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 장대시키고 농업 종합 효익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농림목축업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향촌 진흥에 지속적으로 조력하게 됩니다.
1: 근년에 우리 주에서는 녹수 청산이 곧 근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깊이 실천하면서 체계적인 보호와 과학적인 복원을 견지하며 습지 관리 보호, 생태 치리와 생물 다양성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생태 바탕색을 수호했습니다. 훈촌 경신 습지를 대표로 하는 생태 모델들은 생태적 우위를 발전의 우위로 전환하면서 생태 우선 녹색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훈촌 경신습지에는 매년 봄철 가을철에 수십만 마리의 철새가 머무르다 날아갑니다. 올해 3월 참수리, 흰꼬리 수리들이 잇따라 도착했고 철새들이 하늘을 날아이는 장관은 연변의 생태 환경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줬습니다. 세계 3대 철새 이동 통로 중 하나인 경신습지는 명실상부한 철새의 낙원이자 유명한 조류 관찰, 촬영 명소로 됐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배경에는 우리주의 끊임없는 생태계 치리와 강력한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주에서는 습지 복원과 생태 보호를 병행하고 습지 자연 보호구역 관리 보호와 식생 복원 강도를 끊임없이 높여 생태 보호 붉은선 비율이 전성 1위로 상승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루게로 약 5,000헥타르를 림지,

초지, 습지로 복원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철새 5위 일체 보호 련동 기제를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습지 중점 구역에 레이더 감시, 이동 경무실, 무인기 순찰 설비를 배치해 전천 후 전면 피복 지능형 생태 감측 방호망을 구축함으로써 철새의 서식, 번식에 튼튼한 안전 보장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야생동물 피해 보상 기제를 1층 완선했는데 정부가 일괄적으로 상업 보험을 구매하고 신속한 배상 통로를 내와 생태 보호와 대중의 생산 생활 수요 균형을 효과적으로 맞췄습니다. 이로써 전 사회에서 조류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생태를 지키는 분위기가 날로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신 삼림파출소 민경 장창호입니다.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인기가 순찰하고 물가에는 이동 경무실 민경들이 근무하며 고공에는 클라우드 감시가 있습니다. 우리 습지의 환경도 점점 좋아져서 이 계절이 되면 많은 철새들이 습지로 이동해 서식하고 번식합니다. 지속적인 생태 보호는 뚜렷한 생물 다양성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훈춘 경신 습지의 조류는 10여 년 전에 수십 종에서 200여 종으로 늘어났으며 그중 국가 1급, 2급 보호 조류가 50종을 넘습니다. 좋은 생태 환경은 철새 경제의 왕성한 발전을 촉진해 향촌진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년 습지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촬영 애호가들은 주변의 음식, 민박, 교통 등 관련 산업의 빠른 발전에 조력해 향촌 관광 수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습지 생태 우세 의탁해 기러기 입살 등 생태 브랜드를 만들고 조류 관광 전용 로선을 개통하며 조류 관찰, 촬영 활동을 펼쳐 생태 우세를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이 집 가까이에서 증수를 실현하도록 해 생태 보호와 경제 발전이 쌍방향으로 힘을 내도록 했습니다. 훈촌시 경신진 구사평촌 식당 경영자 량정입니다. 정부에서 지금 생태 재배를 권장하고 조류 관찰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철새가 점점 많아지면서 마을에 사진을 찍고 관광하러 오는 관광객들도 점점 많아져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철새들이 날아드는 모습에서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모습까지 생태 보호에서 산업 진흥에 이르기까지 훈촌 경신 습지의 변천은 우리 주의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의 생생한 모습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두개산 리념을 견지하고 생태 안전 장벽을 공고히 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해 녹색이 고품질 발전의 가장 생동한 바탕색으로 되게 할 방침입니다. 5월 14일 우리주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5진 군중 신소 신고 사건 도합 4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1건, 편지 3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안도현 1건, 도나시 1건, 훈춘시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4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소음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고체 폐기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 기타 오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25%를 차지합니다. 제3회 동북도서교육박람회가 14일 장춘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에서 주도하고 연변이민출판사, 연변교육출판사, 연변대학출판사, 길림민족녹음녹화출판사에서 함께 조성한 전국민족문자출판전시구역이 주회장 핵심구역에서 선보였습니다. 260평방미터의 몰입형 공간은 전국 소수민족문자출판의 정수를 응축해 개막 첫날부터 가장 인기를 끈 명소로 됐습니다. 전시구역에 들어서면 높이 3m가 넘는 원주형 도서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등 민족문자판 중점주제 출판물이 눈에 띄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몽골어, 장조고, 위그르, 조선어 등 10여 개 어종의 100여 종 정품 도서가 진열됐고 국가 길림민족문자출판기지의 주제출판, 창작정품, 학술연구, 융합출판 등 분야의 최신 성과가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전시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주선으로 민족 문자의 운치를 담고 도서로 정감을 전하며 한마음으로

0: 꿈을 이루고 함께 화려한 장을 쓰다를 주제로 정품 전시, 문화소통,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몰입형 전경, 소통체험 및 교육을 일체화한 다기능 복합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전시구 안에는 민족문자, 문화창의제품, 무형문화재 파생품, 출판 IP 상품 등이 풍성하게 전시돼 도서 플러스 문화창의 플러스 무형문화재 융합발전의 새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현장에는 상담시설이 갖춰져 도서 구매, 저작권 합작, 대상 연결에 효율적이고 편리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당이 상무위원이며 선전부 부장인 박군봉이 전시구역을 참관했습니다. 동북 삼성과 내몽골 자치구에서 손잡고 구축한 대표적인 문화성회로서 이번 동북도서교육박람회는 5월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새 로정에서 무수한 분투자들이 기층 일선에서 초심 사명을 실천하고 고수로 담당을 해석하면서 평범한 일터에서 평범치 않은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 프로에서는 변경에 뿌리 내려 본보기와 함께 특별 보도를 내와 묵묵히 기여하고 있는 기층 일선 사업열꾼들의 이야기를 알아보게 됩니다. 왕청현에는 주민들로부터 친근하게 조은석이라고 불리는 사회구역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18년을 하루와 같이 천문만호를 돌아다니고 여러 민족 대중을 위해 봉사해왔습니다. 그녀가 바로 전국 로령모범이자 길림성 민족단결진보 선진인물인 왕청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당미석이 주민위원회 주임인 오선아입니다. 왕청현 강북사회구역 홍성류 문화관 주민들이 함께 춤추고 유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아 행복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이 사회구역의 책임자인 오선아는 민족 단결 시범거리 홍성류 생활관, 홍성류 문화관을 혁신적으로 내왔습니다. 시범거리의 벽화에는 여러 민족 대중이 손잡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홍성류 생활관의 식당은 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소로 됐습니다. 홍성류 문화관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정서적 교류를 더욱 깊이 하면서 민족 단결 한가족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왕청년 장령가도 강북사회구역 주민 류봉향입니다.
1: 지지.
0: 사회구역에서는 청년, 당원, 공청단원, 제대 군인들을 조직해 노인, 장애인들을 아주 세심하게 돌봐줍니다. 이웃 돕기 활동 때는 집집마다 방문해서 노인들의 집에 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물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오선아 서기와 사회구역 사업일꾼들은 우리를 아주 관심합니다. 오선아의 사무실 책상에는 17권의 낡은 수첩이 쌓여 있습니다. 수첩에는 복도등이 안 켜져요. 일자리 좀 찾아주세요. 약을 집에 가져다 주세요 등 주민들의 사소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수첩들은 그녀가 주민들의 일상을 마음에 품고 18년간 헌신해온 로정을 증명해줍니다. 오선아입니다. 저는 2008년에 사회구역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 제가 일하던 곳은 단층집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주민위원회 위원으로 1200가구를 맡았습니다. 아침 6시 30분부터 가정 방문을 시작해서 방문을 통해 모든 인구 정보를 갱신했습니다. 사업을 한 지 10년 정도 될 때 관할 구역 전체가 고층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2021년 오선아는 다년간의 사회구역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300 사업 방법을 혁신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오선아입니다. 사업 경험을 정리해서 300 사업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300 사업 방법은 백가의 모습을 그리고 백가의 걱정을 알며 백가의 정황을 요해하는 것입니다. 300 사업 방법의 하루 두 차례 방문과 같은 경우 각 격자장들은 매일 관할 구역을 돌면서 각 가정의 상황과 요구사항, 급한 고민들을 파악하고 이를 모아 실제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300 사업 방법의 인솔하에 지금까지 강북 사회구역에서는 루계로 100여 명의 공동건설 당원을 동원해 물자 10만 원어치를 기부하고 작은 서원 200개를 수령했으며 대중 연 5천여 명에게 봉사하고 대중이 관심을 가지는 큰일 15건을 해결했습니다. 2021년 강북사

0: 회구역은 길림성 4회구역 7이 시범 단위로 선정됐고 2024년에 300 사업 방법은 연변주 풍격 경험 전용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18년간 오선하는 루계로 분쟁 500여 건을 조정해 작은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고 모순은 싹틀 때 해결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실현했습니다. 오선합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진심과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데로부터 사회구역 주민들의 인정을 받기까지 사회구역의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리념은 작은 일은 집을 나가지 않고 큰 일은 사회구역을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구역 사업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선아는 18년간 기층에 뿌리내려 여러 민족 대중에게 열심히 봉사해 대중의 신뢰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2025년 오선아는 전국 노령모범 칭호를 받아 연변주 기층 7위와 민족 단결 사업의 생동한 전형으로 됐습니다.
1: 융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에서는 일전 장촌시 동식물공원에서 선전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국의 관련 책임자는 인기 IP 설병 원숭이와 재미있게 교류하며 현장 분위기를 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5월 13일까지 이 화제는 사흘 연속 동성 인기 검색 1위를 차지했으며 조회수가 533만을 넘겼습니다.
0: 초여름 도나의 북상공원과 발해 광장은 녹색으로 가득하고 생태적이고 살기 좋은 경관으로 초여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적의 휴식 명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다채 연변 유래 수행 2026년 연변주 관광상품대회 및 제8회 연결 관광상품대회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브랜드 설계류와 실물 상품류 우수작품을 모집합니다. 접수기한은 5월 20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연변문화관광 연결관광 위챗 공식 계정에서 상품대회를 검색해 확인하면 됩니다.
0: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김민혜였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조김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0: 생활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 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김일환입니다. 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게이른 대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32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0: 15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안전생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생산, 이는 단순한 규정이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매일 출근하면 우리는 무언가를 만들고 움직이고 건설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바탕에는 반드시 안전이 자리해야 합니다. 한 번의 작은 부주의가 되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작업장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족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를, 배우자에게는 사랑하는 일을, 자녀에게는 부모님을 무사히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작은 실수는 거대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철저한 안전수칙과 예방교육은 그 재앙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안전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오늘도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잠시 멈추어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안전이 곧 모두의 안전임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0: 네, 적잖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 채소는 왜 이렇게 안 먹을까? 잠은 왜 이렇게 안 자고 밤에만 활발해질까? 아이의 건강, 모든 부모가 바라는 것이지만 막상 실천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잔소리가 늘어가면서 아이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과 불안감이 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연변중리병원 주임중리사 최미옥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이 아이의 건강 습관은 부모의 손에 달렸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건강은 유전적 요인도 있지만 평생 가는 건강 습관은 대부분 가정에서 어릴 때 형성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0: 가르치며 좋은 습관을 가르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1: 네, 저도 보면 이 아이의 이런 방면은 진짜 처음이라.
0: 네. 네,
1: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이미 아이는 다 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또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0: 그렇죠.
1: 생각하는데 다시 네. 보면 아이의 건강은 사실 요즘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릴 때 형성된 이런 생활 습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런 말도 있잖아요. 3살 때면 뭐 커서 어떤 거 다 안다. 3살 때 버릇이가 뭐
0: 이어든까지 간다. 에, 그런 말이 있죠.
1: 에, 그래서 사실 애들이 3살 이쯤이면 좀 알고 뭐 이 자기의 생각도 있고 이렇잖아요.
0: 네. 에,
1: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우리 이 애들은 같이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 부모가 같이 지내잖아요.
0: 네. 에,
1: 근데 지금은 좀 특수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이렇게 있는 애들도 많고,
0: 네. 예.
1: 그리고 또 어릴 때부터 우리 뭐 유치원 뭐 이런 데 보냈는데, 예. 그래도 우리 부모가 제일 좀 역할 하니까,
0: 네.
1: 예. 사실, 배워주 기뻐라. 우리 부모들이 자기 행동하고 습관을 잘해야,
0: 그렇죠.
1: 예. 애들도 같이 날아갈 네.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예. 애들도 보는 것이 있으니까, 사실
0: 네.
1: 우리 지금 애들은 핸드폰 보지 말라 하는데, 부모들은 그냥 보잖아요.
0: 네.
1: 예. 그럼 애들은 그렇지. 위해서 엄마 아빠는 보는가?
0: 그렇죠.
1: 예, 사실 우리는 그러면 그 자라니 그 어떻게 말할까 그 특권으로 안 된다. 우리는 괜찮다
0: 그렇죠.
1: 이렇게 하는 데
0: 나는 어른이다. 너는 아이다.
1: 예, 근데
0: 네.
1: 이것이 다 애들한테는
0: 네.
1: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예,
0: 네.
1: 그래서 좀 습관 우리 가르친다고 보기라 이런 규칙만 알려주지 말고 우리
0: 네.
1: 규칙적인 식사, 뭐 수면 이런 위생 습관을 우리 몸에 이렇게 배이게 하려면 우리 부모들부터 먼저 예, 건강한 생활 태도하고 자기 관리 능력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같이 길러주면
0: 네.
1: 좋을 것 같아요.
0: 예, 잔소리보다는 먼저 부모가 실천하는 것이
1: 네,
0: 좋다.
1: 네, 같이 그, 해줘야
0: 네,
1: 되죠.
0: 네, 네, 네, 그렇네요. 진짜. 어릴 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애한테 바른 습관 가르치고 또 인생도리 가르친다면 애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식습관 있지 않습니까? 평생 건강의 기초라는 말도 있는데요. 아이가 채소나 특정 음식을 극도로 싫어할 때 억지로 먹이면 오히려 거부감이 커지죠.
1: 네.
0: 편식을 줄이고 다양한 음식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부모의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가요?
1: 예. 전략이라면 사실 우리 부모가 많이 에, 뭐 공부하고 어떻게
0: 네.
1: 애들이 그 좋아하는가 이걸 자기 애를 잘 알고
0: 네.
1: 해야 되니까 사실 아이가 어떤 음식을 싫어할 때 특히 지금 애들은 고기는 좋아하는데
0: 네.
1: 야채를 좋아하잖아요.
0: 네.
1: 예, 근데 이럴 때 억지로 먹이면 사실 애들이 더 거부감이
0: 네.
1: 왜냐하면 보면 애들도 말고 자란들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해라 하면 자기가 원해서 하면 잘하는데
0: 네.
1: 누가 해라 하면 꼭 그 반발심이 있어서
0: 네.
1: 하지 않게 되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이럴 때면 애들이 더욱 거부감이 생기면 편식이 심해지기 때문에
0: 네.
1: 먼저 우리 부모부터 먼저 다양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0: 네. 네,
1: 어떻게 보면 한 집 식구 같이 식탁에 앉아서 여러 가지 해서 다 먹고
0: 네. 네.
1: 그리고 둘째는 이런 싫어하는 채소는 그러면 그냥 억지로 먹이지 말고 우리 뭐 할 때 작게 썰어서 이런 다른 음식과 같이 섞어서 있잖아요.
0: 네.
1: 자연스럽게 먹게 하고
0: 네. 네.
1: 그리고 셋째는 우리 음식을 강요하지 않고 좀 조금씩 맛보게 한 뒤 그 다음에 칭찬해 주는 것이
0: 네.
1: 제일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칭찬하는 게가 약보다 더 좋다. 예.
0: 칭찬하면 고래도 좀 준다 하지 않습니까?
1: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애들을 칭찬해주고
0: 네.
1: 예. 넷째는 우리 음식에 대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0: 네.
1: 애가 거기 거부감을 줄여주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0: 네.
1: 예. 어떤 애들은 또 무슨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는 동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그러면 그거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사실 애들도 받아주고 것 같아. 예, 이러면 우리 부모의 나이 신의가 있어야 되죠. 예. 근데 지금
0: 네.
1: 우리 부모들은 뭐 이렇게 자기 생활도 좀 공정해야 되지 하니까
0: 네.
1: 그냥 빨리 이렇게 효과 보기로 하니까.
0: 네.
1: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전처럼 한 사람은 진짜 애를 이렇게 봤는데 네. 공작도 하지 말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예,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0: 네. 네. 확실히 어릴 때부터 골고루 다 잘 먹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확실히 가리는 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아는 한 분은 그때

0: 원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헤매기는 것도 애한테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 분비, 면역력, 낮 동안의 집중력 등 아이의 건강에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잠자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가 규칙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1: 예, 우리 사실 이 성장 호르몬은 주로 밤에 깊은 잠을 잘 때 많이 분비되고 네. 예,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면역력도 떨어지고 낮 시간에 집중력도 크게 저하됩니다.
0: 네. 예,
1: 그래서 사실 우리 보면 아기 때는 자야 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0: 네.
1: 그냥 아기 때는 그냥 자고 자면 그 큰다는 그게 집이나 네. 잘 때 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매일 일정한 시간에 네. 이 취침 기상 시간을 정해서 네. 이 규칙을 지키게 하고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잠자기 한 시간 전에는 사실 이 휴대폰이나 텔레비전 이런 거 다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데
0: 네. 네.
1: 이것은 처음 애가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데 좀 약간 이렇게 좀 알 때부터 시작해야 되지 이미 다 지금 보면 어쨌든 아기 때는 모른다고 그래서 뭐 핸드폰도 주고 네. 막 놀게 하고 이러잖아요. 이러면 그 후부터 우리 애가 뭐 유치원 갈 때부터 너는 보지 말라 하면 잘 되지 않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제 생각은 그냥 주지 말고 우리 부모가 헐차고 애들을 핸드폰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다른 무슨 이렇게 놀이감 이런 거 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지금 보면 애들이 진짜 아기 때도 그거 주고 서로 놀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것은 규칙을 지키게 하고
0: 네. 네.
1: 이래서면 부모도 같이 핸드폰
0: 그렇죠.
1: 보지 말고 같이 뭐 네. 이야기해 주든 이런 거 해줘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침실도 좀 조용하고
0: 네.
1: 어둡고 이런 편안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0: 네. 네.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녁에 너무 과식하거나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도록
0: 네.
1: 관리해요.
0: 네. 근데 이 습관이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린 애들도 포함해서 저녁에 꼭 뭔가 먹고 자야 아마
1: 네,
0: 자는 것으로.
1: 사실 지금도 네. 어떤 집은 애들 자기 전에 우유를
0: 네네네.
1: 근데 제가 이렇게 본 거는 우유는 이 어떻게 말할까 우리 애기 때는 우유 모든 동물들도 아기 때는 물로 계신 한 가지잖아요.
0: 네네.
1: 우유 먹는데 좀 큰 다음에는 우유를 안 먹잖아요.
0: 네.
1: 사실 우리 사람은 적은 점과 우유를 먹는데
0: 네.
1: 이런 동물들은 보면 그냥 그 아기 때만 먹고 그 다음에는 뭐 풀채 먹고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사실 다 물로 동우니까
0: 네.
1: 한 가지니까 어느
0: 네.
1: 정도 할 때는 하고 그리고 이 우유는 우리 중의적으로 말하면 좀 偏한
0: 네. 찬 음식이다.
1: 찬 음식이니까
0: 네.
1: 그래 어떤 사람들은 환자들도 제가 차다 하니 그러면 더워서 이렇게 끓여서 네. 먹으면 안 되는가 근데 제가 그 우유의 성질이 차니까
0: 그렇죠.
1: 온도하고 관계없으니까
0: 네. 네.
1: 그리고 비위가 약한 애들은 이거 먹으면 더 비위가 차니까
0: 네. 네.
1: 안 됐어. 그래서 좋지만 맞는 사람 있고 또 안 맞는 사람 있으니까 우유보다 뭐 콩물 같은 이런 게 좋으니까
0: 그렇네요.
1: 그래서 그걸로 바꿔주고
0: 네.
1: 사실 저녁 8시 후부터는 뭐 먹지 말고
0: 네. 네,
1: 그냥 뭐 그리고 우리 9시 전에까지는 9시 후부터는 물도 마시지
0: 네.
1: 말고
0: 네. 네,
1: 이래야 저녁에는 사실 우리 위장은 좀 비워둬야
0: 네.
1: 이렇게 좋으니까
0: 그렇죠. 네,
1: 그래서 지금이 애기들도 그렇고 자란들도 그렇고 너무 많이 먹어주니까 좋은
0: 네.
1: 것은 다 주니까 너무 차에 있으니까 좀 비워둬야
0: 네.
1: 되니까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데 좀 주의해서 관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네요. 예,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은 손 씻기와 개인 위생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귀찮아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손을 씻고 이를 닦고 모욕하는 습관을 들이려면 부모는 어떤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1: 네. 사실 감염병 예방 기본은 우리 올바른 손 씻기.
0: 네. 네
1: 사실 우리 병원에서는 특히 이 손 씻는 것을 한 가지 이 중요한 그런 일상으로 하고 하니까
0: 네. 네,
1: 손 씻는 방법도 많고
0: 네. 네,
1: 그리고 집에서는 뭐 굳이 우리 병원에서 씻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씻진 않아도 됐는데
0: 네.
1: 그래도 예, 이렇게 밥 먹기 전에는 손 씻고 그리고
0: 네.
1: 우리 뭐 대소변 화장실 후에도 손 씻는 이런 것을 습관시켜주고
0: 네. 네. 네,
1: 그리고 이거 우리 아이에게 딱딱하게 명령하기보다
0: 네.
1: 부모가 함께
0: 네.
1: 직접 시범을 보여주면서 가장 이것이 효과적입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손 수 있는 순서, 네. 그리고 양치 방법.

0: 예, 그리고 우리 목욕도 이런 습관을 어떻게 보면 놀이처럼 알려주고
1: 네. 예, 예.
0: 그냥 매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습관을 실천하도록 내가 뭐 준다 이 말 하지 말고 그냥 네. 잘하면 애가 기대도 안 할 때 이렇게 뭐 선물나 주면 애가 더 기뻐할 것 같아요.
1: 네.
0: 네. 근데 지금은 다들 다 먼저 네가 뭐 하면 뭐 해주겠다. 뭐
1: 네.
0: 시험도 몇 점 맞으면 뭐 해준다 이러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하지 말고 애가 그러니까 그 아 내가 이거 가지자고 한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네. 예 하다 잘하면 이렇게 선물 특수하게 불세로 주면 좋아.
1: 그렇죠. 예.
0: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모 위생의 중요성을 자꾸 그 엄격한 무슨 우리 그 이렇게 알아듣기 바쁜 말로 해주지 말고
1: 네.
0: 쉽게 알아들 이런 말로 반복해 알려주고
1: 네.
0: 애가 귀찮아하지 않게 해서를 있잖아요.
1: 네.
0: 자발적으로 실천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줘야 합니다.
1: 네. 부모는 입금이 중요하죠. 네. 아이도 학교 성적, 친구 관계, 가정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부모가 아이의 식욕, 수면, 짜증, 무기력으로 표현되는 일상적인 행동 변화에서 스트레스 신호를 읽고 대화를 여는 방법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예, 사실 아이들은 이 자기의 표정 이런 것을 표현하기 좀 바빠하기도 하고
1: 네.
0: 예, 그리고 할 줄 모르고
1: 네.
0: 어떻게 하면 내 스트레스를 푸는가
1: 네.
0: 예, 사실 아이들도 다 사람이가 감정 그런 게 있으니까 얘네도 뭐 이런 학업 성적 그리고 이런 친구 관계에서 그리고
1: 네.
0: 특히 가정 이런 분위기에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1: 네. 네.
0: 근데 자신이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데는 좀 서툽니다.
1: 네. 네.
0: 그래서 부모는 어떤 방면에 보니까 사실 아이가 갑자기 식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1: 네. 네,
0: 원래 자주 잘 먹던데 별로 많이 안 먹고
1: 네.
0: 예, 그리고 또 어떨 땐 잠도 잘 못 자고
1: 네.
0: 예, 그리고 사소한 일에 또 짜증을 내거나
1: 네.
0: 예, 그리고 보면 아주 무기력하게 축 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스트레스 신호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1: 네.
0: 예, 글쎄 혹시 어떨 때 뭐 감기 걸리고 이거 떠나서 뭐
1: 네.
0: 체온 이런 거 방면도 없는데 그냥 애가 좀 영 처지는 모습을 볼 때는 잘 물어봐가지고 예,
1: 네.
0: 학교에서나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1: 네.
0: 예. 그리고 이럴 때 또 뭐 다그치거나 너무 꾸짖지 않고 예,
1: 네.
0: 좀 부드러운 태도로 예, 뭐 아, 요즘 마음이 뭐 힘든 일이 있나 뭐 이렇게
1: 네.
0: 공감해주고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예, 여기서 이제 저도 이 문제 볼 때 한번 생각하면 저희 아이가 사실 그땐 고3 때인데
1: 네.
0: 다 컸잖아요.
1: 네.
0: 근데 한번은 지금에 와서 그때 고3 때 이런 말 하면 애가 이렇게 말하죠. 그때 자기는 사실 그 일이 자기 틀린 것도 아는데
1: 네.
0: 엄마하고 말해서 엄마가 자기 팬들로 공감해줬으면 하는데 엄마도 역시 다른 제3자의
1: 그렇지.
0: 그 위치로 말하니까 아주 예, 그래서 그럴 때라도 엄마가 무조건 난 네 팬이다 뭐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았겠는데
1: 네.
0: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
1: 네.
0: 내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 부모들은 왕왕 내가 같이 그 애가 아이 팬 들어주면 별로 애가 더 나쁜 길에 들어서고 잘
1: 네.
0: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실 그 나이면 애들도 어느 게 맞다 틀린다 다 아니까
1: 네.
0: 근데 어떨 때는 딱 내가 이게 맞다 하고 억지 부리는 게 있으니까 예.
1: 네.
0: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애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1: 네.
0: 예, 그때 일을 다시 말하면 그때 네가 틀렸잖아 예, 이렇게 해주면 네. 더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부모들이가
1: 네.
0: 이 아이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예, 그리고 그 뒤에 함께 해결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의 부담을 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이렇게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러네요. 네. 자기 돌봄은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을 안정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줄 아는 능력이죠. 이 아이가 힘들 때 스스로 나는 지금 쉴 필요가 있어라고 인식하고 건강하게 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가 어떻게 인도하면 좋을까요?
0: 예, 자기 돌봄은 사실 몸이 위생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이 자신이 감정을 알아주고 네. 쉬어야 할 때 이게 쉬는 능력입니다. 네. 이게 뭐 손 씻고 이제

0: 왜 말한 이런 일상생활 이것보다 네. 자기 이 감정을 조절 잘하는 능력이 있는 애들은 사실 진짜 어디에 내놔도 근심스럽지 않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부모는 아이가 힘들고 이렇게 지쳤을 때는 네. 억지로 참게 하지 말고
1: 네. 네.
0: 아 너는 지금 쉬어야 할 시간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네. 스스로 상태를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1: 네. 네.
0: 또한 뭐 같이 산책하거나 그림 그리고 혹은 음악 듣기 이런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함께 알려주고
1: 네.
0: 예, 슬플 때는 울어도 괜찮다고
1: 네.
0: 예, 마음을 표현해도 된다는 이런 것을 알려주어
1: 네.
0: 예, 감정을 건강하게 풀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1: 네.
0: 예, 사실 지금 애들이 학교 다니면서 또 그 공부하는 압력이 사실
1: 그렇죠.
0: 크잖아요.
1: 네. 예,
0: 성적이 뭐 너무 잘해도 스트레스 받고
1: 그렇죠.
0: 못해도 스트레스 받고
1: 맞는 말씀입니다.
0: 예, 자관 어떻게 하든 스트레스 받으니까
1: 네네.
0: 예 그리고 요즘 또 보면 애들도 이 고2, 고3 이런 애들은 보면 저녁에 9시, 10시 끝나서 집에 와서 또 공부하잖아요.
1: 그렇죠.
0: 예, 사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애가 부모가 데리고 왔는데 애가 안주 이 뭐 나 얼굴에도 다 그 뽀드라지 날고
1: 네.
0: 피곤해 보이고
1: 네.
0: 그래서 제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애 몸이가
1: 그렇죠.
0: 중요하니까
1: 건강이
0: 저녁에 첫째. 집에 와서는 또 공부하지 말고 해도
1: 네.
0: 이 상태로 공부해도 안 된다고
1: 네. 들어갈 수 없죠.
0: 예.
1: 네.
0: 그래서 어떨 때는 재활하고 그리고
1: 네.
0: 숙제 못했던 선생님과 부모가 말아 해주면 되잖아요. 아이들은
1: 네.
0: 숙제 안 하면 학교 가서 선생님 때 또 욕먹는다 하지만 그러면 네. 이럴 때 부모가 선생님한테 전화해도 되잖아요. 아이가
1: 네.
0: 진짜 피곤하니까 재웠다고.
1: 네. 네.
0: 그러면 제 생각엔 지금 선생님들도 안 된다 억지로 그러지는
1: 그렇죠.
0: 않은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가 애들을 자꾸나 쉬어라 예? 이러고
1: 네.
0: 자꾸나 공부해라. 근데 어떻게 보면 공부 잘하는 부모든 애가 쉬었음 하는데 좀 못하는 부모든 애가 그저 책 보는 것이 눈에 띄어야 시름 넣고 애가 책 안 보면
1: 네.
0: 아주 부모가 먼저 짜증나고
1: 그렇죠.
0: 이러잖아요. 이러면 애도 같이 또 이 짜증나고 이렇잖아요.
1: 네.
0: 네, 그래서 모든 거 다 받아들이고 사실 네. 공부도 지금 와 보면
1: 네.
0: 우리 자기 아이의 어떤 방면이 좀 이 좀 특장이 있는가 알아차리고 그 방면으로 이렇게 인도하면
1: 네.
0: 좋을 것 같습니다.
1: 등 건강 문제를 일으키죠. 이 아이의 미디어 사용 시간과 내용을 부모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0: 지금 더 적잖아요.
1: 네.
0: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 비만 좀
1: 네.
0: 영실한 애들도 있고 약한 애들도 있는데 보면 대다수 지금 비만 이런 애들이가 많으니까
1: 네.
0: 사실 이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 어릴 때부터 이 당뇨병 오기도 쉽고
1: 그렇죠.
0: 예, 사실 애들은 당뇨병 오면 그 이도수로 저래 맞아야 될 이싱이가 많이 오잖아요.
1: 네.
0: 예, 사실 이것도 다 어떤 사람 아 유전이다 하지만
1: 네.
0: 생각엔 그래도 이 어릴 때 이 생활 습관 너무 많이 먹으니까 이 몸에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니까
1: 네.
0: 예,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시력이 저하되고
1: 네.
0: 예, 그래서
1: 네.
0: 애들한테 이런 모범을 보여주는 이런 것이 효과적입니다.
1: 예,
0: 그리고 이 사실 이런 미디어 이런 것보다 책 독서
1: 예, 네.
0: 같이 사실 애들을 제 생각 주말에 그 도서관나 예,
1: 네.
0: 이런 데 가서 같이 어릴 때부터 책 보기 하면 이런 생활에 이렇게 좀 왜냐면 이런 음식을 넣지 않고 있잖아요.
1: 네.
0: 식탁에서 이렇게 바르게
1: 네.
0: 먹던 그 식탁 위에 먹는 것을 좀 넣으면 애들이 그것도 뭐 먹고 싶을 때는
1: 네.
0: 그냥 거기 가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과가 좋다고 매일매일 사과 먹이는데
1: 네.
0: 근데 이것도 매일매일 같은 거 하지 말고 오늘은
1: 네.
0: 사과 내일에는 뭐 다른 거 이렇게
1: 네.
0: 하고 예, 그리고 또 과일 어떤 분은 즙 해서
1: 네.
0: 먹이는 과일 먹지 않는다.
1: 네네.
0: 근데 즙으로 하면 그 당분이가 더 많이 나오고
1: 네.
0: 그리고 어떤 이런 그 생외수 뭐 이런 것이 다 파괴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과일은 사실 그래도 그 생과일을 먹이는 것이 예, 좋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애들이 비위가 약하니까.
1: 그렇죠. 네. 예, 아침에 함께하는 스트레칭, 주말에 가족 운동,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등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작은 건강 루틴은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건강을 내재화시킵니다. 바쁜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가족 건강 루틴이 유지 비결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아침 이렇게 함께 스트레칭하고 주말 뭐 가족 운동. 예. 근데 아침에는 사실 지금은 아침 시간이 아주 보기 하니까
1: 네.
0: 같이 뭐 운동 이렇게 하자면 좀
1: 그렇죠.
0: 바쁠 것 같아요.

0: 네. 학교 간 애들은 안 되고. 근데 뭐 집에서 이제 3살, 4살 이런 애들은 뭐 사실 부모들 같이 해도 되고. 네. 그리고 지금은 부모들이 많이 봐주잖아요. 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보면 부모가 교류해서 애들과 같이 이렇게 해달라 뭐. 네.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또 집에 다 뭔가 쨍쿵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해, 네. 하는지 안 하는지도 다 보이니까.
1: 그렇죠.
0: 예, 그래서 네. 우리 부모가 못할 때는 어떻게 보면 애를 봐주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네. 잘 예. 교대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봐주는데 그러면 네. 일본 예, 아, 이렇게 하셔 이렇게 명령하지 말고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성분들 잘 봐주려 하는데 사실 이 다르잖아요. 세대가 다르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부모들과 또 잘 이렇게 말해가지고 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부모들한테 또 뭐 선물도 싸드리고 아 이렇게 애를 봐줘서 뭐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 제 생각은 다 상호니까 예, 그렇죠.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집에라도 뭐 이 계획을 너무 크게 하지 말고 네. 그냥 우리 같이 애를 보는 사람 같이 해서 아 우리 이렇게 하자. 애를 훌륭하게 키운 것이 다 우리한테 좋으니까. 예. 네. 그래서 예, 작고 간단한 이런 일상부터 실천하고 하루에 사실 10분이라도 그 정도 네. 시간에 함께하고 네. 예, 그리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라도 어떨 때는 이렇게 반복하는 것이 사실 우리 생일도 애들이 딱 생일날에만 뭐 케이크 해주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평시에도 어떨 때 듬든 케이크 애들은 다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그 어떻게 말할까 그 이식을 좋아하니까 네. 예, 그 듬듬 애가 아주 잘했을 때는 뭐 케이크도 싸주고 그런 걸 해주고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모두 가족들이 같이 규칙을 네. 함께 지키면서 예, 그리고 실천한 뒤는 우리 뭐 모여 앉아서 아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좋다 이렇게 네. 할아버지들도 이렇게 말하면 애들도 아 자란들도 이렇게 하는데 나도 해야 되겠다 예, 같이 이렇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런 운동도 뭐 무슨 이 운동 해야지 그러지 말고 같이 어떨 때 보면 겨울이나 보면 어떤 아빠든 애들 데리고 그 차 세우는 데서 停车场에서도 네. 줄뜨기 운동도 하고 예, 같이 해주고 하니까 네. 아주 보기 좋아요.
1: 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아이의 건강을 챙기느라 정작 부모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죠. 부모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아이에게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바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자기관리 팁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예. 부모가 자신이 건강을 돌보는 이 모습은 아이에게 사실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1: 네.
0: 예, 어떤 일에 보면 부모가 이렇게 뭐 많이 챙겨 먹잖아요. 예, 네. 이러면 애들도 별로 예, 보면 그런 집 애들도 야근을 잘 먹고 뭐 이런 것이 보이니까 예.
1: 네.
0: 그래서 우리 부모가 건강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도 사실 자연스럽게 자기 건강을 소중히 여기는 이런 태도를 배우고
1: 네.
0: 예, 안정된 정서를 갖게 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근데 우리 지금 부모들 다 바쁘니까
1: 네.
0: 바쁜 부모가 실천할 수 있는 자기 관리 팁은 사실 짧은 시간이라도 아침 스트레칭을 하고
1: 네.
0: 애 앞에서 아내가 운동한다는 것을
1: 네. 보여줘야죠.
0: 예, 네. 그리고 식사를 그러지 않으면 사실 네. 지금 우리 아침에 애를 다 먹이고 우리는 안 먹잖아요.
1: 네.
0: 아니면 애를 다 보낸다면 나는 뭐 다니와 먹더지 이러면 애는 그냥 엄마는 안 먹고 다니더라 이럴 수
1: 네.
0: 있으니까 그래서 애가 먹일 때 같이
1: 네.
0: 예, 먹어주고 예, 그리고 잠자기 전에 또 우리 스마트폰 핸드폰을 내려놓고 휴식하는
1: 네.
0: 같이 누워있고 예.
1: 네.
0: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이라도 이 자신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갖고 예,
1: 네.
0: 애하고도 아, 뭐 말할 수 있잖아요. 엄마가 네. 지금은 10분만 엄마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애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자기 또 이 그 일정을 그렇게 무리하게 잡지 않고
1: 네.
0: 스트레스 줄이는 사실 우리 보면 부모들이 왕왕 애하고 화를 많이 내잖아요.
1: 네.
0: 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는 못하는데 애하고는
1: 그렇죠.
0: 화를 짜증 뭐 화낸 단계가 아가 막 욕하고 이거 아니고 어쨌든
1: 네.
0: 한마디에 그런 말도 애한테는 상처가 가니까
1: 네. 네.
0: 그래서 애한테 이 보이는 것이가 그 감정 내절로 우리 감정을 이 관할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애들도 그것을 따라 보이니까
1: 네. 네, 아이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지친 부모님들 혹은 이제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막막한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 전하고 싶습니까?
0: 예,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애가 있어서 처음 부모님질
1: 그렇죠.
0: 하잖아요. 예,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 보면 아 나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처음 엄마 해보니까 네. 모르는 면도 많고 뭐 틀리는 면도 많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엄마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부해야 돼.
1: 네.
0: 예. 그래 공부하려고 하면 그러면 애들 이런 특성 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니까.
1: 네.
0: 예. 사실 우리 보면 지금은 생활적은 더 좋으니까 애들한테 너무 많이 해주고 싶어하는
1: 네.
0: 다 해주고 싶지요.
1: 네. 예,
0: 저건이 뭐 좋든 좀 잘하든 그래도 네. 애가 첫자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보니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먼저 첫자리인 것도 나.
1: 네.
0: 사실 내가 네. 먼저고 그 다음에 애 뭐 남편 혹은 뭐 아내 애 이렇게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이 다 할 수 있잖아요.
1: 네.
0: 예, 그래서 내 건강 관리도 지키고 우리 애들한테도 애 특성을 알지만 우리 애들은 중리로 말하면 우리 중리는 음하고 양이 있잖아요.
1: 네.
0: 음양. 그러면 애하고 자라는 비교할 때 애는 양이고 우리 자라는 음이니까.
1: 네.
0: 그래서 애들은 양이니까 얘네는 그냥 양이가 왕성해요.
1: 네.
0: 자라야 되니까.
1: 네.
0: 이러니까 애들은 음이가 자주 부족하니까.
1: 네.
0: 예, 이래서 음이 부족하다는 건 우리 생각하면 음은 물이잖아요.
1: 네.
0: 예, 애들은 수분이가 좀 부족하니까
1: 네.
0: 우리 이런 뱀을 잘 챙겨서 애들은 그래서 양이가 왕성하길래 우리 뭐 먹일 때도 이런 뭐 기름튀기나 요자도 그런
1: 네.
0: 이런 열성이 많은 것을 좀 너무 많이 먹이지 말고
1: 네.
0: 그리고 또 뭐 거기를 아예 먹이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1: 네.
0: 왜냐하면 애들 커야 되니까
1: 네.
0: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 뚜가 있어야 되고
1: 네.
0: 예, 그리고 애들은 일단 부모들이 근심하는 것이 병이 나고 열이 나면 무서워하잖아요.
1: 네.
0: 근데 애들은 이 음이가 왕성 양이가 왕성하길래
1: 네.
0: 애들 병은 빨리 오고 또 빨리 나서요.
1: 네.
0: 예, 그래 그렇게 너무 근심하지 말고
1: 그렇죠.
0: 예, 사실 지금 열이 나면 뭐 38도 안 되는데 저래 해열제 먹이고
1: 네.
0: 원래 이것이 다 틀린 것이니까
1: 네.
0: 애가 열이 38도라도 어떤 애는 38도라도 잘 놀고
1: 네.
0: 손이 따뜻하고 아무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좀 많이 마셔서
1: 네.
0: 이제 말했잖아요. 수분이 부족해야 그 열이 나잖아요.
1: 네.
0: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저래 해열제 먹이지 말고 그런데 어떤 애들은 뭐 우리 애들도 태어날 때도 先天 지방이 있으니까
1: 네.
0: 사실 우리 태어날 때부터 좀 못하니까
1: 네.
0: 이럴 때는 그 이렇게 우리 보고 인차 뭐 내가 이거 접수할 수 없으면 병원에 가도 되고
1: 네. 네.
0: 그래서 사실 제 생각 이 양육하는 것이 그냥 배우는 과정이에요.
1: 네.
0: 그냥 우리 뭐 이제 공자 뭐 이런 지식만 배우는 것이
1: 그렇죠.
0: 아니고 네, 사실 이 애들 키우는 데도 그냥 공부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지금은 많이 그런 애들을 이렇게 하는 학습반도 있어가지고
1: 그렇죠. 네. 네. 네. 연변종이병원 조임종이사 최미혁 선생님을 모시고 아이가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의 현실적이고 따뜻한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이에게 건강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아프지 않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법, 삶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 아님을 깨닫는 방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완벽한 부모는 없지만 함께 노력하는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돌볼 때 아이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2: 북경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